5월 14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서지오의 아카시아 함께 들었습니다. 아 요즘 아카시아 향이 가다가 문득 전해오면 정말 반갑더라고요. 우리는 대충 말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서 잘 이해해 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인공지능이든 사람이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오해도 없고 듣는 사람도 더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색해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잘 표현하는 연습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1239님께서요. 나이 드니 일하러 가서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묻는 것 같아요. 20대는 진짜 머리가 다른지 잘 돌아가더라고요. 자꾸 물어서 제 것이 되고까지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물어야 확실해지더라고요. 저도 잘 물어보면서 일하려고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1239님 화이팅. 2009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간밤에 제가 좋아하는 경연대회를 응원하느라 잠이 부족하네요. 장미꽃길을 걸어와도 정신이 안 들어서 커피 매장에 들러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들고 왔습니다. 매장 청소하고 음악 들으며 손님 기다려봅니다 하셨어요. 간밤에 경연 불어요. 2009님 응원하는 그 가수가 좋은 성적 얻었나요? 저는 그 현장에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 시간들을 후배들하고 함께 보냈습니다. 멋졌어요. 아유 보셨군요. 1239님 2009님 두 분에게 모두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요즘 한낮엔 아주 기온이 쑥쑥 올라가면서 초여름 날

0: 눈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시원한 음료수 한잔 드시면 참 좋죠. 오늘 기운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에게 새콤달콤 시원한 아이스 딸기 라떼. 에 어때요? 아이스 딸기 라떼. 모두 50분에게 특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 소식 전해주시고 방송으로 널리 알리고 싶은 이야기, 웃음나는 이야기 아니면 속 답답한 이야기까지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사연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냥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딸기 라떼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지금부터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페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페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김세환의 좋은 걸 어떻게, 오광래님 신청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아, 같이 부르면서 따라 불렀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3612님 사연입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함안이에요. 오, 날씨가 아주 맑아요. 제가 다리를 다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아이고야. 42살에 택시 면허를 공부해서 합격을 하고 5월부터 택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냥 택시는 아니고 휠체어 타시는 분과 장애가 있으시거나 노약자분들을 모시는 택시랍니다. 내리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보람을 느끼네요. 그리고 주현미님의 콘서트를 한다는 홍보물을 봤어요. 가는 곳마다 걸려있고 포스터도 붙어있었고요. 방송 들으면서 보니 반가워서 문자 남겨봅니다. 아, 함안에서, 네, 3612님 소식 주셨는데 다리 다치신 건 괜찮은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 보람을 느끼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함안 저 가요. 그 함안은 네, 다음 달에 가네요. 그죠? 6월 20일에. 저 그날 공연, 2회 공연해요. 시간 되시면 꼭 놀러오세요. 3612님 아이스 딸기 라떼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972님 사연은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아기띠보다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 포대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45일 된 손주 업어줄 때 쓰려고 포대기 사러 가요. 손주가 너무 이뻐요. 어머나 45일 된 아가 45일 된 아가 업을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기 키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포대기 이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포대기. 근데 포대기를 대고 등에다 없는 거잖아요. 아가를. 하, 근데 저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업어서 못 키웠어요. 진짜 아기 띠로 가슴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매달고 다녔지. 이상하게 업으면 밑으로 줄줄줄 애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 포대기 진짜 너무 귀여운데 끈 길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슴 앞쪽에서 꽉 묶어가지고 아 그쵸 6972님 손주 너무 이쁘다고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예쁜 포대기 사세요. 아이스 딸기 라떼 오늘 특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909님께서는 현미님 여긴 경북 영천입니다. 지금 여긴 보라색 유채꽃이 활짝 피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와우 놀러오세요. 러브레터는 운전하는 신랑님과 항상 듣고 있어요. 신랑 항상 고마워. 차순희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보라색 유채꽃이요. 저는 유채꽃 하면은 다 노란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라색 유채꽃도 있군요. 영천에요. 이 난리도 아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하 그 피어있는 그 꽃들 얼마나 풍성하고 그럴지 아, 좀 상상이 갑니다. 아이스 딸기 라떼 역시 한 잔 드릴게요. 오호, 러브레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순이님. 진해댁, 에, 진해댁님께서는 개은숙의 다정한 눈빛으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정진성님, 1814님, 116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홍수철의 철없던 사랑 좋아요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14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네, 저는 전기 제조업을 운영하는데 요즘 일이 없어서 혼자 출근해서 일합니다. 그래도 현미님과 같이 하니 외롭지 않고 나름 좋네요.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에헤. 저랑 같이, 네, 저도 같이 혼자 출근하셨는데, 네,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제 마음. 좋은 날 되세요. 0142님 늘 함께 할게요. 오늘 특별 선물 아이스 라떼, 아이스 딸기 라떼,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경기가 좋아져서 일이 많아졌으면, 네, 많아지길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8227님께서는 현미 언니, 저는 경남 밀양에 귀농하여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음흠. 올해는 밭을 임대하여 맹문동을 심었답니다. 아, 새벽 5시 반에 밭에 나와 풀을 매면서, 와우, 지금은 현미 언니의 달달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 날씨도 아주 좋아요 하셨는데요. 아,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여기다 맹문동 심으신 거예요, 지금? 와, 이렇게 흙을 네, 갈고 지금 도랑도 파놓고 쭉 줄지어서, 오, 꽤 그 규모가 클 것 같은데요? 새벽 5시에 나와서, 네, 요즘은 한낮은 더우니까 풀 뽑고 막 이러기 힘드시죠. 에이, 화이팅! 맹문동 농사도 잘 되길 저 응원할게요. 아, 밀양 사과 유명하죠. 얼음골, 그쵸? 역시 8227님께도 아이스 딸기 라떼 선물로 드릴게요. 3456님, 음흠. 저는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 안마해드리는 안마사입니다. 호호, 오늘도 러브레터 들으며 어르신들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갑니다. 아유, 엄청 어르신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3456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화이팅! 아이스 딸기 라떼, 시원한 아이스 딸기 라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998님은 신청곡 주셨어요. 4월과 5월의 사랑의 의지. 좋고요. 김미영님께서는 최백호의 보고 싶은 얼굴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유인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인 저는 1994년도에 회사 동료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홀로 계신 시아버님을 모시고 시댁살이를 시작했는데요. 아들 둘을 낳고 살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며 듬직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2002년도에 갑자기 남편이 마라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10km를 재미로 뛰어본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하프 마라톤에 출전한다면서 몇 번을 대회에 나가더니 갑자기 풀코스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마라톤 대회마다 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뭐 하나에 꽂히면 푹 빠지는 사람이란 걸 말이죠. 그래서 처음엔 좀 하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걸요. 주말마다 전국의 마라톤 대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걸음마를 막 뗀 둘째와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장난꾸러기 첫째를 데리고 남편을 따라 전국 마라톤 대회마다 따라다녔고요. 3시간이 넘게 걸리는 풀코스를 뛰고 남편이 결승선에 들어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서 남편 혼자 마라톤에 가든 말든 신경을 끊고 아이들과 집에서 따로 시간을 보낸 것이 벌써 24년이네요. 그리고 그 결과 지난 3월 남편은 마라톤 풀코스 100회 출전이라는 기록을 달성했고요. 동호회와 친구들까지 총 출동해서 현수막을 걸고 꽃목걸이와 꽃다발까지 엄청난 축하를 받았습니다. 다들 축하하고 남편이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남편은 원하는 꿈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빈 자리를 대신하며 아이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걱정돼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나이랑 건강 생각해서 마라톤은 가끔씩만 해. 그러자 남편도 나름 저한테 미안했는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 알았어. 걱정 안 하도록 나도 무리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렇게 대답했던 남편은 지난주 런던 마라톤에 출전했고요. 나간 김에 동호회 사람들이랑 북유럽 여행까지 11일 동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11일 동안 축사 관리를 해주기로 했던 사람이 도와줄 수 없게 되어서 둘째 아들과 제가 소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마라톤은 가끔만 참가하겠다고 말했던 남편은 런던으로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 내가 목표가 바뀌었어. 앞으로는 세계 7대 마라톤만 참가할게. 현미님, 제 남편은 도대체 언제 철이 들까요? 한간엔 남자가 철이 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길래 요즘 저는 남편이 철들길 기다리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둘 중에 하나라도 행복하다니 그걸로 됐다. 저 같은 아내를 만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팔자 좋은 사람 같아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유인선님이 신청하신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 그렇죠. 팔자 좋으시다고 남편분. 김은님께서는요. 남편이 마라톤에 빠지면 소는 누가 키워 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믿는 데가 있는 거죠 남편분이. 7985님께서는 남편분 행복 뒤에 사연자님의 희생이 있었다 생각되어지네요. 흐, 세상에나 남편분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네요. 흐, 그래도 남편님 좀에 자제해 주이소. 흐,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참. 김수경님께서는요. 남편분 진짜 대단한 집념이네요. 사연 보내신 아내님 마음고생이 적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성현국님께서는 상남자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죠. 아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 쉽지 않은데 그쵸? 네, 오혜진님께서는요. 마라톤 출전해보니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저도 4월에 10km 완주했는데 완주하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있는 이봉주 마라톤 대회에 또 나가려고 해요. 크크. 마라톤. 네, 이 매력에 빠지면 또 헤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이현주님께서는 제 주변에선 저한테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 가정주부라고 제일 팔자 좋다던데 저보다 더 팔자 좋으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요? 이현주님은 네 팔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본인이 네. 1402님께서는 남자들이 철들면 세계 평화가 찾아올 텐데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저는 이게 우습지요 이 말들이. 남자분들이 철들면 세계 평화가 찾아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이 전쟁 네 남자분들 정말 철들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철이 들지 않아 가정 평화를 여자 혼자 짊어져야 하니 속이 새까맣게 썩네요. 세상에나 세계 평화까지 찾아온다는데 철들면 이거 네. 근데 오늘 유인선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는 말 있죠. 유인선님이 이렇게 웬만하면 다 이해해 주시니까 남편분도 좋아하는 마라톤을 이렇게 쭉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해해 주는 아내분 참 흔치 않은데 저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면 됐지가 아니라요. 유인선님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유인선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9229님 신청곡 주셨어요. 여긴 제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서귀포 앞바다가 보입니다. 멍 때리며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네요. 신청곡은 현진우의 빈손입니다. 멍 때리는 시간. 신청곡 들려드리면 좀 살짝 네, 그 멍 때리는 시간 방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날씨 좋은 제주 이게 뭐예요? 와 천에 그냥 뒤로는 한라산 앞으로는 서귀포 바다. 9229님 부럽습니다. 아이스 딸기라떼 한 잔 드릴게요. 신청곡 준비해놨고요. 오늘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 많아요.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어제 그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1등을 차지한 성리 씨입니다. 8286님 1139님 정해 주셨는데요. 들려드릴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주현미의 러브레터. 김상건님, 네, 현미님 반갑습니다. 외손주와 외손녀를 등교시키고 지금 출석합니다. 퇴직을 하여 쉬면서 지내는데 세무사 하는 딸이 5월달은 바쁘다고 하여 귀여운 꼬맹이들을 제가 등하교시키고 학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등교시키고 나서 현미님 러브레터를 청취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와, 세무일 하시는 분들, 세무사분들 엄청 바쁜 달이죠. 5월달이요. 밤늦게까지 그 숫자들, 뭐 서,

학교들 장난 아닐 텐데 따님 아이고 수고하시고 김상건님도 또 아이들 돌보느라고 고생하시네요. 화이팅! 제가 응원으로 아이스 딸기 라떼 선물로 드릴게요. 0061님께서는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아침부터 많이 덥네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오호 오늘 날씨 덥대요. 물 많이 드시고 자주자주 드시고요. 저는 아이스 딸기 라떼 응원으로 응원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스 딸기 라떼 선물로 드릴게요. 권성희의 하이난 사랑, 하이난 사랑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풀려간 자리에는 오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를 조금 지나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성산램프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더 가서 홍제문터널 안에서는 1차로를 막고 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홍제램프부터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정체고요. 이후 수원나들목 진입램프 2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서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판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부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계양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 조남분기점 진출램프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던마루의 길 잃은 친구에게 함께 들었는데요. 2045님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0278님께서는요. 현미언니 친정엄마 모시고 남편이랑 딸이랑 지금 남해에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오, 올라오고 계시군요. 러브레터는 항상 밭에 일하면서 듣는데 오늘은 차에서 내 식구가 다 같이 듣고 있어요. 내일 모레 16일이 딸내미 결혼식이라 오늘 미리 서울 올라갑니다. 딸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남편 임플란트 치료받고 쉬었다가 토요일 결혼식 가려고요. 우리 딸 결혼 축하해 주세요. 참 이쁘고 착한 딸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오메 오메. 미리 와서 서울에 와서 그래요. 남해에서 그렇죠. 당일날 올라오려면 힘들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야말로 5월의 신부네요. 아유 얼마나 이쁠까. 0278님 축하드려요. 아이스 딸기 라떼 오늘 특별 선물 드릴게요. 참 좋은 계절에 손남 손녀들이 또 결혼식을 올리고 참 좋아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오늘 특별 선물로요. 새콤달콤 시원한 딸기 라떼 50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고요.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콩으로 2부에서도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큐어에서 관절 뼈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고려 기파체! 반성물! 굿즈 아! 반성물을 고려하라! 휴미카! 굿즈!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최승자 시인의 참 우습다 입니다. 작년 어느 날 길거리에 버려진 신문지에서 내 나이가 56세라는 것을 알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아파서 그냥 병과 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내 나이만 세고 있었나 보다. 그동안은 나는 늘 40대였다. 참 우습다. 내가 57세라니. 나는 아직 아이처럼 팔랑거릴 수 있고 소녀처럼 포르르 포르르 할 수 있는데 진짜 할머니 맹키로 흐르르 흐르르 해야 한다니.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케빈 리의 세월의 장난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최승자 시인의 참 우습다 함께 만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보며 멈칫하면서 대답이 곧바로 안 나올 때가 있죠. 평소에 나이를 잊고 살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나이를 물으면 전 그래요. 가만히 있자. 내 나이가 올해 몇이지? 아니 그래서 그냥 출생연도가 떠오르지 나이는 네 잊어버리더라고요. 한참 계산하게 돼요. 그러다가 병원에 갔을 때 우리 나이가 모니터에 뜨고 약봉지에 나이가 적혀 나오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나이는 빨리 늘어나는 건지. 그래서 또 나이를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김민정님께서요. 할머니랑 엄마랑 콩 갈아서 콩국수 해 먹으려고 지금 갈고 있어요. 콩국수 하나 만드는데 정성이 가득입니다. 아, 집에서 이걸 직접 갈아서 콩국수 해 드시는 거예요. 정말 맛있겠네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갈아서 이렇게 콩국수 만들어 먹으면 아유 참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호강을 누르시는 겁니다. 김민정님 맛있게 드세요. 아이스 딸기라떼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9468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가좌동에서 여러 공장들을 상대로 한 한식 뷔페를 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예전처럼 장사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하고 있었는데요. 건물주가

한식 뷔페 식당 운영하시려면 종류가 많아서 막 재료 준비도 많이 신경 쓰셨을 텐데 많이 생각하신 거겠죠? 폐업하기로 결정하신 거 9468님 네 결정하신 거 저도 응원해드리고요. 또 바로 좋은 또 아이디어를 내셔서 적성에 맞는 일 빨리 찾으시길 저도 응원해드릴게요. 아이스 딸기 라떼도 드리고요. 구두 교환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식님 소리사랑의 님에게 청해 주셨어요. 좋아요. 황금숙님 2043님 8951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구창모의 희나리 청해 주셨어요. 7408님께서는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신청해 주셨고 한명숙의 사랑의 송가 이 노래는 1997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와우 좋아요. 신청곡 쭉 이어드려요.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주현미의 러브레터. 달콤한 아침이길요. 940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저는 지금 논두길 운동 중입니다. 오, 모내기 하느라 다들 바쁘시네요. 길가에는 매실도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햇볕은 뜨거워요. 여긴 충남 당진이에요. 아, 논두길 운동. 네. 아, 참 너무 장소가 좋은데요. 운동하시는 길이. 9402님. 더워요. 그렇죠. 네. 아이스 딸기 라떼 시원하게 한 잔 네, 드릴게요. 0806님께서는요. 현미님, 어제 일이 유난히 많아 퇴근길부터 몸이 으슬으슬 하더니 결국 오늘 출근을 못했어요. 약 먹고 누워 라디오 듣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제 옆에 꼭 붙어서 한참을 안 떠나요. 요 조그만 녀석의 작은 체온에 괜히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에이고 에이고. 몸살 나셨나 보네요. 네, 오늘 하루 푹 쉬시면 좀 이렇게 또 몸살 툴툴 털고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강아지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옆에 와서 기대고 은근히 이렇게 기대잖아요. 힘 주면서 느껴지는 그 따스함 참 위로가 되죠. 아유, 푹 쉬세요. 오늘 아이스 딸기 라떼 선물로 드릴게요. 8458님께서요. 현미님, 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선망 증세가 나타났어요.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힘들어하셔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지셨고 수술도 잘 되어 할머니와 통화도 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아프신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울 할머니 박 여사님 얼른 쾌차하시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할머님 아주 큰 일 겪으셨는데요. 이 수술이 보통 일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이제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화이팅! 8458님 걱정 많으셨네요. 그쵸? 아이스 딸기 라떼 오늘 특별 선물 드릴게요. 0240님 신청곡 주셨어요. 남편은 논에 트랙터를 타고 로터리 작업을 하러 갔어요. 저는 현미님의 다정한 음성 들으며 소똥도 치우고 소 먹이도 주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네요. 아마도 남편은 트랙터에서 현미님 방송 들으며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며 좋아하게 하려고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남상규님의 고향의 강 들려주세요. 남편 화이팅! 현미님도 화이팅! 아유, 저는 0240님도 화이팅입니다. 정말 농촌에서 이런 모든 걸 이렇게 하시려면 정말 할 일 많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쉴 틈이 없어요. 그죠? 소똥도 치우셔야 되고 먹이도 챙겨줘야 되고 여기저기 정리할 것도 많고 분주한 0240님 모습 그려져요.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남상규의 고향의 강 좋아하시나 봐요. 준비해뒀습니다. 0240님께 아이스 딸기 라떼 선물로 드리고요. 이상분님께서 최진희의 물보라 정해주셨는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이 노래가 엄청 예, 뭔가 들을 때 아주 시원해져요.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예나 지금이나 가족 모두 음악적 재능을 타고나서 함께 활동하는 음악 가족들이 있는데요. 김혜송 씨와 결혼한 이난영 씨, 그리고 오빠였던 이봉룡 씨의 자녀들 역시 김시스터즈로 활동하면서 사랑받았고요. 고복수 씨와 황금심 씨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었던 고영준 씨도 가수로 활동했었죠. 또 황혜 씨와 백설이 씨의 아들인 전영록 씨, 그리고 전영록 씨의 딸인 전보람 씨도 가수가 되었고요. 이혜연 씨와 베니 김 씨의 김트리오로, 이혜연 씨와 베니 김 씨의 베니 김 씨도 김트리오로 사랑받았고, 윤북일 씨의 남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한기 씨와 윤복희 씨였고, 나혜심 씨의 딸인 김혜림 씨도 가수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모았는데요. 역시 가수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던 한봉남 씨 역시 아들들이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서 장남이었던 한정일 씨는 1960년대 하기송이란 이름으로 여러 명곡들을 작곡했고요. 둘째 아들이었던 한정호 씨는 가수로 데뷔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봉남 씨는 처음엔 두 아들의 음악 활동을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 아들의 의지가 굳건한 것을 보고 아버지로서 두 사람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가수 한정호 씨는 아버지인 한봉남 씨가 만든 도미도 레코드사에서 아버지가 작곡한 노래 차라리 꿈이라면을 발표해서 많은 인기를 모았고요. 이후 1970년 작곡가 형인 하기송 씨의 곡을 받아서 발표한 노래가 바로 울고 있을까입니다. 한정호 씨는 가수 남진 씨와 이상열 씨를 절묘하게 섞은 것 같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발표하는 노래들이 큰 인기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원히트 가수로 대중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울고 있을까는 정두수 씨가 작사하고 하기송 씨가 작곡한 노래로 함께 사랑했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곡인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예전에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좀처럼 듣기 힘든 한정호 씨의 울고 있을까. 오랜만에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찬화님 사연이에요. 사랑하는 사위 유정현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 와중에 아침마다 공주 둘을 등원시키느라 고생하는 사위인데요. 좀 더 크면 수월해질 거라고 말해준답니다. 그리고 저 그저 지금처럼 예쁘게 애들과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내가 아는 40세 중 제일 멋진 우리 사위 유정현 생일 축하해. 늘 건강하고 복된 삶이길 바라네. 현미님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아유, 사위사랑 축하해요. 유정현님. 아이스 딸기 라떼 한잔 드릴게요. 정찬화님. 1948님께서는요. 저는 불암산 자락에 있는 샘물 배 농원에서 지금 배에 소금 중인 김순임입니다. 오, 날씨가 참 좋은데 너무 더워. 딸기 라떼라는 단어가 귀에 확 꽂혀서

진짜 합니다. 좋은 노래 들으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와, 이제 지금 소금 작업을 하는군요. 과실들. 수님님, 그래요. 딸기라떼, 그것도 아이스, 얼마나 더운 날 귀에 쏙 들어가겠어요. 드려야죠. 네, 실물로 만나볼 수 있도록. 네, 시원한 아이스 딸기라떼 선물로 드릴게요. 김수님님, 배그 소금 지금 작업 화이팅입니다. 아, 5월 14일 목요일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이에요. 8002님 신청곡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특별 선물 시원한 딸기라떼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 잠시 후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하고요. 더 가서는 창원 2터널에서 북창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더 가서 비봉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다시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로 포승분기점 점에서 행담도 휴게소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대 서행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방화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여의 하류부터 성수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웨이컴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안수연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천상 회사원 체질인가 봐요. 감기로 골골대다가 출근하면 멀쩡해지고 집에 오면 다시 골골. 아유 분하다. 먹고 사는데 최적화된 몸 아닙니까? 회사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가짜 활기가 생기고 말문이 트이고 강력한 멘탈이 내 몸을 속이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골골대는 주말을 향해서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소녀시대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미스터 미스터 렛츠고

0: 박명수의 라디오쇼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저, 토요일까 학교 다닐 때는 목요일도 좀 지쳤어요. 예, 수목이 좀 지쳤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목요일이면은 예전 금요일이니까, 예,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 목요일날 그래서 회식들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목요일 저녁이 의외로 막 바글바글 한 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계획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명수와 함께 하시면서, 예,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오늘은요, 심리의 소신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골골대다가도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이죠. 우리 심진화 씨, 슬리피 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소개팅의 계절을 맞아서 오늘은 소개팅 이모, 저모, 고모, 매제, 삼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팅 에피소드 하나하나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우리 심진화 씨, 슬리피 씨 두 분 모시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임진모, 주진모 오늘도 따스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 심진아
3: 슬리피
1: 소신 발언. 자, 꿀피부 개구먼 꿀개 심진아 씨 그리고 래퍼겜 두 아이 아빠 래빠 슬리피 씨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1: 슬리피 좋아졌나 본데.
3: 네,
1: 허리 디스크 괜찮아요?
3: 아, 디스크 많이 좋아져가지고.
1: 예, 예.
3: 최근에 목 감기도 요즘에 유행이었는데 네. 목소리도 안 나왔었거든요.
2: 오.
3: 다 났습니다 이제.
2: 예. 아니, 왜 이렇게 아파요?
1: 그러니까.
2: 진짜.
3: 잔병 치레가 좀 많은.
2: 다른 유행을 타야 되는데 아픈 유행을 다 타네.
3: 다 타요 저는.
2: 아, 진짜 그러니까요. 걱정이다.
1: 예, 예. 심진아 씨 나 뭐, 아픈 거 아니죠?
4: 저는 아프지 않아요.
1: 알겠습니다.
4: 아파도 예. 입맛이 좋아요.
1: 지금 말씀하시는 게
3: 아픈 거 같아요.
1: 머리가 아프신 거 같아요. 머리가 좀 아프신 것 같습니다.
4: 괜찮습니다.
1: 예. 그래요? 네. 예. 원효 씨 잘 있어요?
2: 아, 너무 잘 있어요. 예, 요즘에.
1: 원효 씨가 바빠요? 진아 씨가 바빠요?
2: 바쁜 거는 김원효 씨가 바쁘고 실속은 제가 있습니다.
1: 예.
2: 예, 실속은
1: 원효 씨는 뭐 하는데 이렇게 바쁘대요?
2: 아,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 정말 홈쇼핑에
1: 예,
2: 정말
1: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2: 세상 바쁘게 살아요. 엉덩이를 땅에 닿지 않는 남자 15년째.
1: 진짜
2: 예.
1: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얼마나 좋아.
2: 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 얼굴 볼 일도 별로 없고 얼마나
2: 예.
1: 좋아요, 그죠?
2: 밤마다는 보죠. 밤마다 봅니다.
1: 예, 예. 아, 정말 두 분 다 잘 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예. 아무튼 우리 저기
2: 예.
1: 슬리피 씨 아프지 말고요.
2: 그래요.
1: 예. 아이 또 두 아이 아빠니까. 예.
2: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예, 너무 좀 잘 지냈습니다.
2: 어, 얼굴이 예. 되게 좋아지셨어요.
1: 아니요, 얼굴은 좀 안 좋아졌어요.
2: 어, 그래요? 예.
3: 주름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2: 뭐 예. 하셨나 봐요.
3: 아, 그렇군요.
1: 예. 웃으면 주름 안 나요. 아, 예. 안 올리냐 지금? 자, 심진아와 슬리피와 함께하는 심리의 소신 발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2: 네.
1: 진아 씨 오늘 주제가 뭐예요?
2: 자, 1년 중에 진짜 제일 연애하고 싶은 계절이 언제입니까?
1: 네.
2: 봄.
3: 봄.
2: 딱 이맘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개팅 요즘이 성수기인데 소개팅 성지로 소문난 카페 레스토랑마다 예약이 완전 미어 터진답니다.
3: 여호.
2: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미팅 소개팅 에피소드 받아왔습니다. 소개팅 이모 저모 고모.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1: 죄송한데 오늘 복권 맞았어요?
2: 아, 나 제가
1: 왜 이렇게 기분 좋아요?
2: 오늘 지금 처음으로 입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텐션이 아하. 너무 높아요.
1: 예, 예, 예, 예.
2: 시작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2: Get out of you.
1: 예.
2: 네. 그래서 그럼, 사연 소개해드리시면요.
1: 네네.
2: 10만원 상당의 샴푸 티켓. 아, 티켓이래. 샴푸 세트.
1: 죄송한데, 홈쇼핑 아니거든요.
2: 아, 죄송해요.
1: 샴푸 예. 티켓을 왜 줍니까?
2: 아, 죄송합니다. 보내드립니다.
1: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예.
2: 그리고요, 베스트 사연 한 분 뽑아서 선물 5종 세트 또 보내드립니다.
1: 예, 예, 네. 예. 맞긴 맞네요. 저희 티켓을 보내드리는 건 맞아요.
2: 맞죠.
1: 예.
2: 아,
3: 맞아요.
2: 예.
3: 맞아요.
2: 세트로 된 티켓을 딱 보내드리죠.
1: 예. 예. 아니, 저는 이렇게 오시다가
2: 네.
1: 뭐 되게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2: 아니, 여기 오면은
1: 예, 예.
2: 진짜 친정 같고 너무 설레고 그렇습니다.
1: 친정 엄마 없잖아요, 여기.
2: 아니, 여기가 이제 자주 오니까
1: 아,
2: 요즘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3: 집 같다.
2: 너무 웃긴 거는
1: 뭐예요?
2: 라디오 섭외가 좀 많이 들어와요.
1: 진짜?
2: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 뭐라고요?
2: 아, 여기 조만간 고정될 것 같아서
1: 예.
2: 다른데 고정을 못하겠다.
3: 아~
2: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 예, 예. 아니, 하셔도 돼요.
2: 아니에요.
1: 왜요?
2: 선약이 있잖아요. 여기 아니, 먼저
1: 아, 라디오가 한두 개도 안
2: 나와요. 아니, 하셔... 박명수님께서 네. 씨께서 네. 저를 네. 그렇게 원하신다고.
3: 어허.
1: 네, 네. 지금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진짜. 아, 더운데 되게 두꺼운 모자를 쓰셨네요, 지금.
3: 지금 작가님이 이렇게. 지금도 고정이라고.
1: 예, 예.
3: 우리 다 고정이에요.
2: 예.
3: 제가 그 얼마 전에 예, 예. 백가 씨도 만났어요.
2: 네.
3: 백가 씨 만나서 형 안녕하세요 형님 바쁠 때마다 제가
2: 예.
3: 댐방 하고 있습니다.
1: 아니야 다 고정이에요.
3: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하는 거잖아.
1: 그럼.
2: 너무 웃겨.
3: 예, 예. 라고.
2: 아니 제가 요즘에 동치미를 많이 가는데
1: 네.
2: 이현희 씨가
1: 예.
2: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하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3: 더블 캐스팅.
1: 그래서 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상 받을 때 제가 브랜드 대상 라디오 부분
2: 예.
1: 대상을 받았는데
2: 축하드려요.
1: 아, 우리 좀 지났어요. 아, 우리 함께하는 게스트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2: 저 예. 이름 얘기했나요?
1: 이름은 얘기 못했어요.
2: 아 왜요? 예.
1: 방구잖아요. 그래서
3: 방구라서
1: 그리고 아무도 예. 게스트 이름을 얘기 안 했지만
3: 메인 고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1: 예. 누가 더 누구를 모시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우리랑 함께하는 게스트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2: 너무 멋있다.
3: 진짜.
1: 예, 그건 알아주시기
2: 약간
1: 바라고요.
2: 뭉클하네요.
1: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청취자, 내 인생을 네가 알아? 님의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 그자는 멀쩡히 생긴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주선해준 선배가 모태솔로라고 미리 귀띔을 해줘서 알고는 있었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여유로운 척하는 모습이 좀 귀여워 보이기도 했고요.
3: 우리 진화씨는 인생 영화가 뭐예요?
2: 소개팅에서 자주 나오는 뻔한 질문이지만 저는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런 걸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니까요. 저는 소싱크 탈출이요. 옥상에서 맥주 마시는 장면 너무 좋지 않아요? 어, 갈증나.
3: 아, 쇼생크 탈출 좋은 영화죠. 그럼 우리 진아 씨의 인생 드라마는요?
2: 아니, 내가 영화 얘기를 했으면 뭔가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가 무슨 백문백답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인생 드라마요? 아, 어쩔 수 없이 또 기억을 짜내서 대답했죠. 저는 도깨비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아저씨 사랑해요. 어, 너무 설레지 않아요?
3: 아, 도깨비 그 공유씨 나온 드라마죠?
2: 네네네.
3: 그럼 우리 진아씨의 인생 여행지는 어디예요?
2: 이게 무슨 대화죠? 인생 호소인이에요? 아니, 제가 예의와 매너를 지켜갖고 프라하가 참 좋았다고 하니 그자가 또 물었습니다.
3: 오, 프라하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럼 인생 맛집은요?
2: 아, 프라하에서 맛있게 먹은 맛집이요?
3: 아, 아니요. 프라하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진아씨 인생 맛집 있잖아요.
2: 아, 그러면 프라하 얘기는 쫑이에요? 끝난 거예요?
3: 아, 제가 아직 프라하를 안 가봐서 저는 그 음악 좋아하는데 진아씨 인생 노래는 뭐예요?
2: 아, 그는 한 시간여 동안 저의 인생 영화, 인생 드라마, 인생 여행지, 인생 맛집, 인생 노래, 인생 치킨, 인생 과자, 인생 명언을 털어갖고 저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진 줄 알았더니 애프터도 없어요. 멍미? 인생 호소연한테 제가 차인 거죠?
1: 자, 라디오쇼 SNS로 내 인생을 네가 알아? 님이 올려주신 사연이었는데요.
2: 아니, 어? 이분은 약간 그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고 네. 약간 연습하러 나오신
1: 그러니까
2: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그 무슨 저 소개팅 멘트 같은 거 찾아봤나 봐.
3: 책 보고.
2: 100번을 고민해서 나온 것도 용기를 냈는데 지금도 연습인 거야. 실전도.
1: 그리고 실제로 인생 영화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물어봐요?
2: 아니 물어볼 수는 있지만 물어볼 수는 그 있죠. 영화의 꼬리를 좀 물죠.
1: 그렇지.
2: 아, 저는 어떻고 이 영화를
3: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가야지. 인생 영화 뭐예요? 계속 인생,
2: 인생 노래 뭐예요? 인생 맛집. 와.
3: 근데 모쏠이라고 하시니까
2: 그 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자기 얘기도 좀 하고
1: 진아 씨
2: 예.
1: 소개팅 많이 했죠?
2: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1: 아, 이게
2: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1: 보기하고는 다르다.
2: 미팅도 안 해봤어.
1: 나이트클럽은 가봤어요?
2: 나이트클럽도
1: 부킹 가입 해봤어요?
2: 아니 부킹은 한 번도 안 해봤고 나이트클럽도 개그맨 되고 나서 이제 박승대 사장님이 회식으로 한번
1: 예.
2: 그렇게 몇 번 갔어요.
1: 미친 씨 놀았어요?
2: 아니요, 그 저 너무 놀란 게 약간 댄스 그 대회가 있었어요.
1: 예전에
2: 나이트에서 갑자기 옷을 벗는 차이.
1: 여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제가
1: 더워서 옷을 벗어요.
2: 더워서 너무 놀랐다.
3: 춤 더워요.
1: 어떤 한 분이 너무 더워서 옷을 너무 훌러덩 벌어서 놀랬던.
2: 그래서 되게 서울은 좀 놀라운 곳이구나. 놀랐던.
1: 아, 서울에서?
2: 예, 왜냐면 제가 지방에 있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1: 지방 나이트는 어땠어요? 안 가봤어요?
2: 지방 나이트는 안 가보고.
1: 안 가봤어요?
2: 대신에 30대 후반에 제 친구 그 고향이 이제 포항인데.
1: 예, 포항 좋아.
2: 포항 가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1: 재밌었어요?
2: 예, 너무 재밌었어요.
1: 어떻게 놀았어요?
2: 우리는 처음에 룸을 잡았어요. 약간 좀 있어 보여요.
3: 아, 또 여유가 있었네.
2: 아니 근데 재밌는 건 무대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개그맨이 된 상태.

0: 재밌네요. 슬리피 씨도 그렇게 소개팅 좀 했어요? 아, 또 얘기하기 그래요?
1: 아니요. 저도 저는 굉장히 소심했어요. 여자분한테 말을 못했어요. 어,
2: 그럴 것 같아. 왠지.
1: 그래서 소개팅을 한 두 번 정도 해보고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숙기가 너무 없었어요.
0: 그랬어요?
2: 진짜? 네.
1: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2: 아니 그렇게 숙기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했어요?
1: 아니, 그 친구들끼리는 나대는데 이제 여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2: 아~ 조금씩이라서. 네.
0: 근데 지금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말을 했어요? 좋아하는 분이.
1: 이제 조금씩 이제 연습을 했죠.
2: 아~ 네. 이분처럼.
1: 아, 예. 조금씩 이제 말도 좀 걸어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 써서 그런데 하면서.
0: 정말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1: 정말인 줄
2: 알았어. 아니 근데 너무 요즘에 연프가 많죠. 연애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예. 뭐 나는 솔로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막 연애 프로그램 보면 야가 막 저런 거 나가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 예. 안 들어요?
1: 가끔 들죠.
2: 들어.
1: 아니면 연애하는 분들 그냥 길에.
2: 아 그니까. 아니 나는 막 내가 결혼 안 했는데 지금 개그맨인데 저런 프로그램 나가고 남자다서 여자다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상상을 엄청 많이 해.
0: 예. 아직은 그래도 좀 그런 연애 좀 감정이 있나 봐요.
2: 그럼요. 너무 약간 재밌을 것 같고.
0: 사실 진화 양이 저 진화 양이 아니지. 진화 씨가 그래도 인물이 좀 있잖아요. 개그맨 때 좀
2: 예, 저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이었어요.
0: 개그맨일 때 좀 좋아한다고 고백 좀 받았어요? 예.
2: 근데
0: 과거 얘기니까 과거
1: 얘기. 턴이 확 내려가네.
0: 갑자기. 아 일단 왜 그래요? 있었어요 없어요? 그만 얘기 물어볼게요.
2: 있긴 있었죠.
0: 근데 속대발을 깠어요?
2: 아니야 안 깠고.
0: 우리는
2: 여기까지
0: 동료다?
2: 얘기하겠습니다.
0: 우리는 동료다.
2: 아 여기까지.
1: 얼굴이 많이 빨렸어요 지금.
0: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할 건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보아의 노래입니다. 넘버원.

0: 자, 보아의 노래 넘버원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하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네. 네.
0: CPC가 먼저 한번 시작해 주실래요?
2: 네, 보시기님이
0: 네.
2: 소개팅 날 약속 시간이 지나서도 여자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1: 어머.
2: 30분쯤 지나서 여자분이 도착을 했고
0: 예, 예.
2: 너무 미안한 목소리로 제가 많이 늦었죠.
1: 오.
2: 그러기에 제가 그랬죠. 32년 평생을 그쪽만 기다렸는데 많이 늦으셨네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순간 저랑 결혼을 결심했대요.
1: 오, 역시.
2: 그래 너다 싶었답니다.
0: 오.
2: 그렇게 첫 만남에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도 하고 결국은
1: 오.
2: 결혼까지 해서 오. 잘 먹고 잘 삽니다.
0: 아,
1: 이 전 멘트가 최소한 이벤트는
0: 멋있다. 근데.
1: 결혼은 못하더라도 사귀입니다.
0: 아 근데 뭐요?
2: 저는 와. 사연을 읽어 내려가면서 밑에서 해피엔딩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32년만 그쪽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은 뭔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1: 여자 입장에서 진짜 감동인 게 늦었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남자면 약간 아하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약간은 목소리에서 싫은 티가 있어요 초반에.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진짜 너무 감동이고
0: 바로 사귄다고요?
1: 아 사귀지. 이 정도면 사귀죠. 센스도 있고 배려도 있고.
0: 얼굴이 저예요?
1: 아니야 괜찮아 사귀어요. 왜냐면 그게 갑자기 막이 씌워집니다. 콩깍지가 싹 씌워지면서 이 남자 뭐야?
2: 이 매너 이 배려
1: 배려
0: 이 남자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1: 이렇게 남자 뭐지?
0: 내가 해볼게. 32년 평생을 그쪽만 기다렸는데 많이 늦으셨네요.
1: 안 올 걸 그랬네요.
0: 저기 이왕 오시는 분이 한 끼 떼고 가셔. 어제 밥 먹을 거 한 끼 떼고 가셔.
1: 밥은 먹읍시다.
0: 네, 한 끼 떼고 한 끼 예. 떼고 가셔. 네. 나 다른 거 저 부담 안 드릴게.
1: 네.
0: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 끼 떼고 가셔 왔는데.
1: 아유, 예, 예. 예.
0: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심화향이.
1: 예, 심시다향이. 네, 알겠습니다.
0: 심화 이쁘다. 심화.
1: 저 이거 심화. 진짜 이거 좀 약간 마음에 좀 와닿았어.
0: 울컥해?
1: 네가 왜 거기서 나와?
0: 그 영탁이잖아.
1: 예, 뭐가 나왔을까 한번 들어보시죠.
0: 들어볼게요.
1: 소개팅에서 저보다 수치스러웠던 사람이 있을까요? 당근 주스 마시다가 정말 사례가 심하게 들려갖고 기침하다가 당근 주스가 콧구멍으로 나왔어요.
2: 아하.
1: 추잡의 끝판왕 그게 나예요. 저 여자랍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왜냐면 콧구멍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 예.
1: 색깔이 당근 주스 색깔 그대로 나오거든요.
0: 그치. 아니 여자건 남자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1: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나는 못 볼 것 같아.
0: 그래요?
2: 근데 많이 나왔나 보다. 좀 그러니까 좀 흐를 수 있잖아요.
0: 예, 예, 예.
2: 근데 많이 뿜었나 보다 코로.
0: 이게 코에서 당근 주스 나오면 이게 좀 노랗잖아요.
2: 그렇죠.
0: 그게 더 위험해. 차라리 피나면 닦으면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안 나올 게 안 나올 게 나오잖아.
1: 속상했겠다. 어떡하면 좋아.
0: 그럼 진짜 당황스럽다. 피가 나오면 닦으면 되고 지혈하면 되는데
2: 그렇죠. 네.
0: 막 당근 같이 막 누런 물이 나오면 사람이 당황한다고. 각별히 이제 조심해야죠.
1: 네. 예.
0: 자,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1: 네.
0: 2부로 바로 사연도 돌아올게요. 바로 예. 이어집니다.
2: 네.
3: 점심때 뭐하세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요광장 놀러오실래요? 노래도 있고요, 수다도 있고, 이제 저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9: 와우
8: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9: yeah.
1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9: 요즘 닭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0: 인쇄는 와우프렛
11: 공간 코디는 코디너
12: 공간 만들기 코디너
13: 코디너
12: 공간 연출도 코디너
13: 코디너
12: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2: 코디너
1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5: 제가 들어드릴게요
16: 여기 앉으세요
1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강북멋지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강북멋지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17: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변함없이 심화양과 예, 슬리피 슬리피 군과
2: 슬피
17: 예, 예, 슬피 군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심화 안녕하심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어 안녕하심화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1: 네.
17: 자 소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들이 많으니까
1: 네.
17: 그중에 한 분에게 저희가 선물 5종 세트를 드릴 거예요
1: 네.
17: 자 한 번 더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2: 자 마스크맨
17: 예.
2: 마스크맨님 사연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절에 했던 소개팅이 제일 기억나요
17: 왜?
2: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너무 떨리는
17: 거예요
1: 맞아
2: 기억나 그때
17: 맞아.
2: 아.
17: 그 마스크 때문에
2: 네.
17: 아 짜증나는 경우도 있고 우와 야, 이런 경우도 있지
2: 맞아요 자 상대방 남자가 마스크를 딱 벗는데 눈이 길고 서글서글해 보이던 그 남자가 입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사람 잘못 아닌 거 압니다 아는데
1: 어떡해.
2: 말할 때 입만 보이는 걸 어쩌냐고요 그때 알았죠 우리나라 사람이 눈은 다 괜찮구나 하관이 관건이구나
1: 아 이거 너무 공감 가요
17: 맞아
1: 진짜 눈만 보였을 때랑 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 이미지가 얼마나 다르지
17: 맞아
2: 그때
17: 예.
2: 그래서 그때 마기꾼이라는 말이
1: 아 맞다
17: 진짜
2: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17: 마스크.
2: 예. 마기꾼이라는 눈, 말도 있고 그래서
17: 눈이 진짜 장군거냐 딱 벗었는데 인중이 길어
1: 아
17: 그거를 그냥 마스크가 맞아 마기꾼이 그때
1: 네.
17: 진짜 많았어
2: 맞아.
1: 진짜 그래갖고 그런 분들 약간 얼굴에 피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자기가 눈만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이고
2: 그때 메이크업 눈만 했잖아요
1: 맞아
2: 눈만 했어 눈만
17: 예예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 추억이네요
1: 근데 예. 그런 와. 시절을 살았던 게 좀 약간 되게 멀게 야. 느껴지네요.
17: 진짜
2: 우리 모를 거야.
17: 우리 코로나 때 진짜 걸리면 죽는 줄 알고
1: 진짜
17: 미친 듯이 가서 막 주사 맞고
1: 진짜 너무 옛날 일 같아.
17: 아 그게 참 엊그제 같았는데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1: 그쵸.
17: 자 다음 사연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예.
17: 아, 코로나 때 생각난다 진짜.
1: 네 좋습니다.
17: 네.
1: 이거 피프티님.
17: 예.
1: 20년 전에 가로수길에서 소개팅을 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가로수길에서 그때 완전 많이 했었죠.
2: 야 20년 전.
1: 지하철 역 입구에서 보기로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오더니
17: 예.
1: 환하고 친절한 얼굴로 혼자 서 있는 키 큰 남자한테 다가가더라고요.
17: 예, 예.
1: 몇 마디 하더니
17: 예.
1: 아니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길래 제가 아 저분이다 싶어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17: 예.
1: 그랬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작게 고개를 젓는 겁니다.
2: 아하.
1: 아,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 제가 맞다고 하니까 억지로 웃던 그 표정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고개를 저은 건 너무하지 않나요?
2: 아,
17: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2: 그러니까 상처죠.
1: 너무, 아니 너무 이제 그 좀 괜찮은 남자를 보면서 활짝 웃다가 혹시 슬리피 씨? 했는데
2: 아닙니다. 소개팅. 예.
1: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아 접니다 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띠리리리.
17: 아, 그건 좀 예의가.
1: 아, 그쵸.
2: 예의가 아니고.
17: 저는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2: 저절로 나왔을 확률이 높죠.
17: 예.
2: 나도 모르고.
1: 네, 그치. 맞아요.
17: 그게 무조건 반사로 그럴 수는 있는데.
1: 네.
17: 어떤 만남이든 일단 뭐.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1: 그렇지만
17: 그러나 토크는 잠깐 해야죠.
1: 최대한 예의를 끌어올려서.
17: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예의. 예예 예. 근데 예, 예. 또 요즘 친구들은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나서 좋은 관계가 됐을 때 나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런 거기 사람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기 전에 차라리 이런 사진 좀 약간 실사로 나온 사진 교환하고. 좀 알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17: 저도 예전에 저 소개팅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네. 여성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제가 좋아할 수 있는 극도로 예쁜 분이었어요. 키 170에
2: 극도로
17: 예뻤어요. 그러니까 영화 거의 배우급이야. 저 딱 보더니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소주를 한잔 하세요.
1: 아, 원래 목표는 와인이었어요.
17: 아니.
1: 소주를 먹자고 그게 아니라 바꿨어.
17: 그때 오후 2시였거든요. 예. 취하고 싶었나 봐요.
1: 그니까.
17: 아니 나도 그때 종로에서 했어. 우린 종로에서.
1: 맨정신에는 못 있겠는 거지.
17: 종로에서 만났는데 소주를 마시죠. 저는 소주를 그날 세 번도 안 마셔봤어요. 두 병 먹더라. 두 병. 그분이 여성분이.
2: 원래 술을 좋아하시네.
17: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딱 보더니 저기 그래서 만났는데 소주나 한잔 하시오 그래갖고 두 병 드시고 저 한 병 먹고
1: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이고 그냥 오늘 어쨌든 재밌게 놀고나 들어가자
2: 놀자
17: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나 봐요. 소주를 두 병을 드셨어 진짜 여성분이.
1: 주량이죠.
17: 리얼이에요.
2: 술 잘 드시는 분이고 예. 좋은 추억 만들자 했던 것 같아요. 예.
17: 그래도 계산은 그분이 하셨어요.
1: 아 진짜요? 예, 멋있다.
17: 더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예.
1: 아니 지금
17: 근데 호프 한잔더 하자고 했더니 안 한대요.
1: 애프터가 없었어요.
17: 호프 한잔더 하자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갔어요. 택시 타고.
1: 절대 이 사람한테 신세도 지지 않겠다.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겠다.
17: 아니, 그리고 그분이 되게 부자처럼 보였어요. 예, 부잣집 딸내미 같았어요. 예,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웃어?
2: 아, 슬픈 이야기네요.
17: 슬픈 얘기가 뭐 틀린 적이 없나. 예.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예.
2: 핫도그 조아님. 아, 핫도그를 좋아하시는구나. 소개팅은 무조건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경청하고 리액션 열심히 했어요.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애프터가 없어서 주선자한테 캐물었더니 제가 방청객 알바하러 온 것 같았대요.
1: 아이고야.
2: 자기가 말할 때마다 제가 양손 엄지를 얼굴 옆에 들고 오 하면서 정신없이 흔드는데 이성적인 감정이 안 생기더래요. 정말 제 리액션이 문제였을까요?
17: 그럴 수 있지. 꼴뱅이실 수 있지.
1: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니지 않았던 걸까요?
17: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지. 뭐지 저게?
1: 아니 얼마 전에
2: 정말 잘생긴 사람이 오 하면 오.
1: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 갑자기 배우님이셨는데 김지훈님이셨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본인은 담배 피고 이렇게 술 먹는 여자보다 막 톤 높고 와 이런 사람이 더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되게 찔리는 거예요.
17: 더 싫다고?
2: 아니 더 좋다고 나올 줄 알았더니
1: 더 싫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거 싫어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사 보고 제 얘기도 아닌데 그냥 찔려가지고.
17: 그래요. 나는 되게 좋다고 한 줄 알고 진화 양이 되게 좋아했다고 그런 줄
2: 알았는데 신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당황했어요. 그리고 기사인데도 글을 읽으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17: 저도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노래 하나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제 자신이 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미스 A의 노래예요. 남자 없이 잘 살아.

0: 아, 미스에이 오랜만에 노래 듣네. 네. 미스에이 멤버들이랑도 되게 친했었는데.
1: 너무너무 예,
2: 오랜만이다.
0: 예. 자, 이번에 또 슬피 씨가 한번 또 사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 제가 할 차례예요.
0: 아,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3: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매직 매직 매직.
0: 지분을 따지네.
2: 불량 불량 방송 불량.
3: 아니, 그래도 이게 티키타카 왔다.
0: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예, 예.
3: 매직 매직 매직 님입니다. 강남역 그 시끄러운 별다방에서 만났는데 마술이 취미라면서 1시간 내내 마술만 보여주던 그 남자.
2: 너무 길게 했다.
0: 연결 아니야, 연결.
3: 와, 동전 먹는 마술, 카드 마술, 빨대 사라지는 마술. 아,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너튜브 켜서 마술의 비밀도 보여주고 마술 연습하려고 저를 만났던 걸까요?
2: 아, 이게 아. 사실 마술이 굉장히 소개팅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3: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그들만의 얘기예요.
2: 그러니까 한두 개 해야지. 한두 개.
3: 아니 근데 사실 소개팅에 나와서 마술하는 건 나는 진짜 별론데.
2: 아,
0: 저도 갑자기 마술을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3: 아니 왜냐면 아이가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뭐 아이가 있는 자리나 이런 거면 괜찮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시 취미가 뭐예요? 아 근데 저 요즘에 취미로 그냥 마술 조금 하는데 한번 한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3: 어, 이렇게 가야죠. 싫어, 싫어.
0: 아니면 저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재혼할 때 좋겠네요. 아이가 어린 아이가 딸려 있으면 나왔을 때.
3: 그러면
0: 도움 받겠다.
3: 점수 너무 많이 따.
0: 그러면 아이가 네. 막 신기해. 하고 막 갑자기 아빠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엄마 결혼해.
0: 와, 그러네. 아, 그건 일리가 있는데. 근데 둘이 친해지지도 않는데 마술 둘이 이제 사귀기로 하고
3: 예.
0: 사귀기로 하고 이제 뭐 좀 알콩달콩 뭐가 이렇게 좀 있을 때 그때는 맥히지. 오, 저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3: 맞아요, 맞아요.
0: 모든 게 다 관심이 있으니까.
3: 아니 근데 제 친구 중에는 그 남자친구가 이제 그 가끔 마술 같은 거 보여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2: 네네.
3: 어 자기가 너무 재밌다 이렇게 리액션을 해줬대요. 싫은데. 근데 네, 우리 여자친구가 좋아하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도 그걸 보여주려고 아~ 그래갖고 되게 곤란했었고
0: 아~ 예. 예, 예. 그래요. 예, 마술도 좀 이렇게 저 상황 바꾸면서 해라.
3: 네.
0: 예, 그런 거 좋고요. 자, 이제 슬리피 씨 마지막 거 마지막 사연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2: 헌혈남님. 소개팅 처음 만난 날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다가 저 취미가 헌혈이에요 라고 했는데
0: 재밌다.
2: 상대가 갑자기 저도요 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로 풀렸습니다.
3: 와.
2: 둘이 헌혈 이야기로 카페 마감까지 수다를 떨고 다음날 헌혈하러 다시 만났어요.
0: 아, 저거 멋있다.
2: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갔는데
0: 아, 멋있다.
2: 긴장해서 계단에서 도시락 통째로 업고 망했다 싶었죠. 그런데 소개팅 영화 웃으면서 정성은 합격 한마디 해줬고 그 사람이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3: 남자분이 예. 도시락 싸간 것도 너무 감동인데요.
0: 난 그것도 그런데 요즘 헌혈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헌혈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인연.
2: 피로 맺어진 인연.
3: 와, 건강하다.
0: 저 오늘 여기까지인데
3: 네.
0: 저는 오늘 저 선물 5종 세트는 마지막 헌혈분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
3: 좋아요. 저는 좋은 그래, 일 하시니까.
0: 아, 저는 그렇고 두 분 어떠세요?
3: 네, 저 동의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일이에요.
0: 그죠? 네. 피로 맺어진 인연이에요.
3: 맞습니다.
2: 예. 마음이 가네요.
0: 그래요. BTS 피땀 눈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피땀 눈물.
0: 자, 마지막에 헌혈 취미로 운명처럼 교환하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 5종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슬비 씨 그리고 심화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3: 안녕히 계세요.
0: 자, 슬리피의 노래 듣죠. 바디 로션.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면과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면과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조이의 노래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오전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면으로 신월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산대교부터 여전히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판교분기점 부근 사고는 지금도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청계요금소부터 더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2일대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60령 터널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고요. 이후 산청 3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오늘처럼 낮 기온이 확 올라가는 날에는 커피 주문하면서 잠깐 머뭇거리게 되지 않나요? 차가운 거로 가 말어 이렇게요. 사람들이 뜨거운 음료에서 아이스로 갈아타는 기온이 몇 도일지도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전환점이 되는 온도가 사실상 없다네요. 사계절 아이스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얼죽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다만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출 분석을 보면 아이스 음료의 판매량이 더 확 늘어나는 시점이 있는데요. 23도에서 25도 구간이라네요. 옷을 반섬에 입어야 돼 말어 하는 그 고민하는 기온이 23도인데 딱 겹치죠. 그때 커피도 비슷하게 차가운 쪽으로 기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마신 커피 한 잔은 어떤가요? 마음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기운이 등떠밀었나요? DJ 천이는 방금 R을 들고 왔습니다.

0: 실제 휴양지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아루바, 자메이카, 버뮤다, 바하마. 네. 오늘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만난 첫 곡은 비치보이스죠. 여름, 뭐 바다, 청춘을 노래한 미국의 전설의 밴드입니다. 또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이 코코모가 가상의 낙원입니다. 복잡한 거 다 잊고 우리 단둘이 천국 같은 섬으로 떠나자. 거기서 바닷바람 맞으며 사랑하자라는 그런 가사예요. 비치보이스는 진짜 이 서프 사운드를 만든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리더가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팝 음악 사상 가장 천재적인 작곡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사계절 내내 아이스 라떼예요. 속에 화가 많아요. 김현아 씨. 그러시구나. 근데 이름이 김현아라서 좀 힘드시겠네요. 4500님, 여기 양산입니다. 날씨가 덥네요. 초여름 날씨 26도요. 점심은 물 밀면으로 열 식힙니다. 지금 열받은 분들이 많네요, 오늘. 서울은 오늘 31도까지 올라갑니다. 정희관 씨, 백디 오늘은 반소매 입고 백뮤직 청취하면서 걸으러 갑니다 하셨는데, 저도 지금 네, 반소매 입고 예, 센 척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씨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겠구나 하셨어요. 홍영민 씨, 오늘같이 따뜻한 날에는 시원한 하드 한 개 입에 물고 라밤바나 하바나 들어야 되는데 하셨어요. 조영우 씨, 저는 더 죽다. 더워 죽어도 따뜻한 아메리카. 아, 그렇게요. 조영재 씨가 오늘 새내기로 오셨다고요. 인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영재 씨. 오늘 인백션의 백뮤직은 살짝 일찍 개장한 해수욕장 느낌이죠. 시원한 노래 이렇게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뭐 올여름에 귀가 닳도록 듣게 될 시원한 노래. 오늘 미리 듣기 좀 해보죠, 뭐.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립니다. 실수담도 좋고 진짜 웃기는 일 뭐 다 좋고요. 화나지만 웃고 털자 했던 일도 좋아요. 여러분들 일상 얘기 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되면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연속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잠시 광고예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같이 웃게 돼요. 항상 노래하는데 이렇게 웃음소리 나면, 그죠? 미국의 그 힙합과 팝과 소울을 섞은 아주 에너지 넘치는 가수예요. 리조가 노래한 주스. 나 좀 봐봐. 나 평범하지 않거든. 나 에너지 넘치지 않니? 이 분위기 내가 만든 거야. 그런 노래입니다. 그전 노래는 1980년대 영국의 대표 걸그룹이죠. 비너스로 유명한 바나나 라마의 Cruel Summer. 뜨거운 여름인데 내 마음은 차갑고 외롭거든. 네가 내 곁에 없고 난 혼자니까. 라는 노래입니다. 홍영미 씨가 오늘 로즈데이라고 알려주셨어요. 5월 14일 그러네요 진짜. 에이. 그래서 배트 미들러의 The Rose를 청하셨어요. 위로와 사랑이 함께 느껴지는 명곡이죠. 그렇죠. 네, 킵하겠습니다. 김미숙 씨가 벌써부터 더운 기운이 올라오네요. 어제는 일이 없어서 친구 만나서 오랜만에 강이 흐르는 카페에서 힐링하고 왔고요. 오늘은 일하면서 백천님하고 시간 데이트합니다. 김미숙 씨, 아 지금 재택근무하시는 중인가요? 밖은 한여름이네요. 외출했다 왔는데 백뮤직 들으며 더위 식혀요. 정순아 씨군요. 그렇군요. 벌써. 아 근데 5248님이 더위 먹은 것 같아요. 복숭아 젓과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다리 손 후덜덜 너무 덥네요. 순아 씨가 더 더울까요? 5248님이 더 더울까요? 아직은 그죠? 네, 아직은 뭐 이 습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서 그래도 뭐 이 땡볕은 덥겠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영숙 씨도 덥군요. 아울렛에 왔는데요. 너무 더워서 옷을 사서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한여름 날씨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권유미 씨는 딸내미 만나러 상경 중입니다. 코딱지만한 딸 자취방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친구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하려고요. 청량리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딸 곧 만나자. 휴가 보내준 우리 남편님 알라뷰 하셨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유미 씨?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 네. 서로 걱정하는 거죠. 네. 이게 서로 걱정하면서 하는 게 가족 같습니다. 그죠? 0064님, 50세 재취업됐는데 어린 상사한테 한 소리 들으니 서글프네요. 날도 더운데 확 올라옵니다. 그래도 꾹 참아봅니다 하셨어요. 네. 조직생활 하는 데는 사실 나이 관계없죠. 나이 관계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저 어린 상사 편 드는 건 아니고요. 네. 전영호 씨, 오늘 연차로 쉬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목욕탕 갔거든요. 애들한테 만세만 한 100번은 외쳤네요. 만세! 그래야 딱 좋죠. 아, 애들은 왜 이렇게 때미는 걸 싫어하는지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뽀샤시하니 뿌듯해요. 육아 선배님들, 애들은 언제 혼자 씻나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제가 미니

게더 그리고 폴 사이먼의 코다크롬이에요. 잭 존스는 하와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통기타를 참 맛깔나게 치죠. 이 서핑 문화 그리고 편안한 어쿠스틱 음악 아주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프로 서퍼였죠. 근데 10대 후반에 서핑 대회에 참가했다가 큰 파도에 밀려서 산호초에 얼굴을 다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그 후에 이제 가수로 전향을 합니다. Better Together. 혼자서도 살 수는 있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좋아져. 전설의 싱어송라이터 폴 사이먼의 코다크롬은요. 그 시절 기억은 햇살도 웃음도 사랑도 오래된 사진처럼 반짝이고 있어. 그때가 너무 그리워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지나간 어느 시절이 그리우세요? 한번 문자 받아볼까요? 잭 존슨, Better Together, 폴 사이먼, 코다크롬.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7564님, 저희 엄마가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는데요. 살이 좀 빠지셨나 봐요. 어느 날 어머 세상에, 안 맞던 반지가 맞는다. 오, 나 진짜 살 빠졌나 봐 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오 진짜네 하면서 법석을 떨었는데 알고 보니 반지가 아버지 반지였어요. 크니까 맞는 거죠. 아버지랑 셋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저 웃죠. 아무리 살을 빼도 손가락 살까지 빠지진 않겠죠. 아무튼 한참 웃으셨다니 좋네요. 이게 크게 웃으면요 얼굴, 뭐 목, 가슴, 배까지 여러 근육이 막 동시에 움직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에너지 쓰게 되니까 칼로리 소모가 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김경희 씨, 저희 아들이 요즘 아카시 꽃 향기가 그렇게 좋나 봐요. 밤에 집에도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 앉아서 아카시 향을 전해준다면서 전화를 해요. 엄마 진짜 대박이야, 미쳤어, 공기가 달라 하면서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절 괴롭혀요. 아들 낭만도 좋지만 향기는 전화로는 안 온다. 그래도 감성 철철 넘치는 아들 모습에 그냥 웃습니다. 김경희 씨가 뭘 모르시네요. 세상 모든 향기는 얼굴로도 오고요, 말로도 오고요, 눈빛으로도 오고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참 예쁜 아들이에요. 692님, 좀 전에 다른 아파트 사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받자마자

상당한 질문을 하네요. 우리 집 화장실 전구 있잖아. 어떤 사이즈 사야 되니? 어이가 없어서, 친구야, 내가 니네 집 전구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미안하다 했더니, 니네 남편이 전기쟁이잖아 이럽니다. 아니, 남편이 전기 관련 일을 하면 부인도 전기 알아야 됩니까? 그럼 남편이 의사면 아내도 수술 가능하고, 남편이 파일럿이면 아내도 비행기 볼 수 있겠네요. 어이없어서 웃어요. 어느 정도는 아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말고. 수술도 하고 비행기도 몰아야 되는 거 아닌가? 권현진 씨, 큰맘 먹고 엄마한테 피부과 시술을 끊어드렸어요. 몇 번 받으시더니 엄마가 너무 만족하시는 거예요.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엄마 그거 받길 잘했다, 엄마 훨씬 어려 보이더라고 했거든요. 근데 옆에 계시던 아빠가 혼자 빵 터져서는 웃으면서, 야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럼, 아 돈 쓴 사람 중에서는 제일 늙어 보인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두 분 지금 3일째 냉전 중이에요. 예쁘다 이 세 글자가 피부과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 좋은 건데 아빠가 몰라요. 그저 웃어요. 현진 씨 아빠가 내 친구라면 이렇게 대사하고 싶네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니?

아, 이 노래 참 설렘설렘한 노래죠. 미국의 가수고 프로듀서인 페럴 윌리엄스가 노래한 해피 이수진 씨가 청해서 들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누가 뭐래도 난 행복하다고 라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 그냥 웃죠 사연도 재밌었죠. 모든 분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는 얘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에 백뮤직 일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돼요. 최유리 씨가 그냥 웃죠 들으시면서 백천님께서는 많이 웃어서 V라인 얼굴이신가 봐요. 셀프 리프팅 된 거네요 하셨어요. 이 얼굴이 V라인이면 이 뭉툭한 얼굴이 그리고 이게 지금 저 중력 법칙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 얼굴이 V라인이면은 진짜 V라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 자신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원래도 뭐 자신은 없었지만.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쁘게 봐주셔서 유리 씨가. 김홍관 씨, 천형님 꼭 그렇게 재미나게 흉내를 내셔야겠습니까? 하셨네요. 김내원 씨가 참 제가 이거 하는 거 알면은 되게 뭐라고 그러겠네요.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 장은희 씨가 살 빠지면 손가락 살도 빠져요. 발치수도 줄어들고요. 진짜요? 발치수 주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근데 손가락 살이 진짜 빠지더라고요? 오, 얼마나 살 빼면 그렇게 될까요? 홍영미 씨, 아, 제가 여러분들 아까 그립다는 얘기하면서 언제가 그리운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보내셨네요. 저는 학창시절 시험 끝나면 가방 휙 던져두고 친구들이랑 롤라장 가서 신나게 기차 노래하며 롤라 탔던 때가 너무 그리워요. 아, 그때 그랬죠. 맞아요. 서로 어깨 잡고, 그죠? 그러다 한 친구가 이제 뒤로 가는 거 보여주면 막 와, 환호 나오고 그랬죠. 어떻게 하냐고요? 가봤으니까 저도. 김원년 씨는 백천님 저는 애들 키울 때가 제일 그리워요. 그때는 애들한테는 엄마가 전부였는데 지금 지네 가족이 최고네요. 그래도 그게 인생이겠죠. 물론이죠. 네. 진짜 무한대로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0566님 작은 애를 포대기에 업고 4살 큰아이 손잡고 눈길을 걸어서 문방구에 팽이사러 갔을 때가 그리워. 야, 진짜 구체적으로 그립네요. 그땐 참 힘들었는데 문방구 아주머니께서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애기 엄마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참고로 지금 큰아이가 26살 작은 애는 22살이에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애는 이제 손잡고 걔가 26살 됐고 업었던 애가 22살이 된 거예요. 그죠? 아유, 참 그러네요 진짜. 김진주 씨는 여고 시절이 제일 좋았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셨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아, 노래 세 곡이어 듣고 올게요. 송윤숙 씨가 스윗박스의 Life is Cool을 청하셨어요. 저는 엄마 아빠 무릎에서 아시 드라마 함께 봤던 시절 아빠가 쳐주신 피아노 또 기타 선율을 들었던 시간 많이 그리워요. 이제는 엄마 곁에서 보내는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와, 아빠가 피아노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고 그러셨군요. 네. 아시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아시를 아시면 중년 이상입니다. 거기서 그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국보급 가수 이미자 선생님이 주제가를 불렀어요. 옛날에 이 길을 꽃가마 타고 그 노래. 예, 그게 아시 드라마에 나왔던 OST입니다. 그러니까 Life is Cool은 독일 그룹이죠. 스윗박스가 불렀던 노래인데 인생이란 생각보다 괜찮아. 힘든 날도

0: 모실걸? 할인 훌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지금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송윤숙 씨 듣고 싶다고 하신 스윗박스의 Life is Cool에 이어서 김은채 씨가요. 백천님, 왜 아직 금요일이 아닌 거죠? 날도 더워서 식곤증 대박이네요. 커피 수혈이 필요한 목요일이라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신청곡 보냅니다. 은채 씨. 사브리나 카펜터는 미국 가수죠. 에스프레소. 나는 잠도 안 자거든. 하지만 계속 빛나지. 너는 나를 잊을 수 없을걸. 나한테 중독됐을 거야. 라는 자뻑송입니다. 이 노래가. 그리고 정경태 씨가 청하신 노래 듣고 왔죠.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동부 이천동 한강중학교 재학 시절에 탤런트 김창숙 씨가 옆에 사셨는데요. 그 귀한 말린 바나나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1994년 제가 고3 때 TV 맥주 광고에 나온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 Summer of 69 신청합니다. 아, 맥주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셨습니다. 행님. 누가 물어봤냐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놈 집에 가서 생일파티 하면서 홀짝거렸던 것 같은데. 브라이언 아담스 아주 근사하죠.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고 기타리스트입니다. 목소리 참 섹시하죠. 69년 여름 그땐 정말 뜨거웠지. 기타를 처음 잡고 밴드도 만들고 밤새도록 음악했어. 그 여름 내 인생에 가장 반짝이던 순간이었어. 라는 노래였습니다. 정영자 씨가 노란 주전자 하나 들고 산에 딸기 따라가면서 오빠와 콧노래를 부르던 옛 추억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빠 나를 챙기고 나는 오빠를 서로 생각하며 거닐던 시골길. 오빠 사랑해 하셨네요. 그때 생각나시는군요. 원혜진 씨는 저는 아이들 100일 전에 옹알이 할 때가 그리워요. 그때만 들을 수 있는 그 옹알이와 아가의 향기. 몸은 힘들지만 행복했던 그때요. 이야 참 뭐 정말 저도 다 공감이 가면서 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맞아요. 그죠?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시절 사연 2부에서도 계속 우리 서로 소개해보죠.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아이스크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영실 씨는 결혼 전에 부모님하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 혼자 지도표 들고 여행 다녔다고요. 그때 가고 싶군요. 요즘에 MZ세대들이요. 그 디지털 혜택을 안 보고 그러니까 디지털 도움 없이 이렇게 물어 찾아서 여행하고 그런 아날로그 그런 게 또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죠? 네. 지금 뭐 어디서 내려서 그냥 찍기만 하면 그 화살표 따라 가기만 하면 되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걸 또 MZ세대들은 또 그걸 그건 당연한 거고 본인들이 물어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걸 또 좋아한다네요. 자, 2부에도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눈치 보지 마시고요. 편하게 저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열심히 소개하겠습니다. 내 얘기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방송 백디가 최고예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1156님이 주셨는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게 라디오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1부 끝곡 전합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비교적 젊은 가수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쯤 데뷔했어요.

케이트 내쉬의 Birds란 노래예요. 우린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새처럼 각자의 하늘로 날아가지라는 새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I'll be coming back.

1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위로는 오늘 유난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조금 더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를 조금 지나서는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여주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먼저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포승분기점에서 횡단도 휴게소 사이 정체도 작업 때문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는 논산 쪽으로 남풍세에서 차령터널 사이로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일대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내 사랑이 너한테 전해질까라는 노래입니다. What a man got to do 였어요. 미국의 삼형제 밴드 요나스 브라더스의 노래로 오늘 5월 14일 로즈데이에 함께하는 인백션의 백뮤직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홍영미 씨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엘튼 존 티셔츠 입으신 백오빠 엘튼 천 54880님이 백디 공원 갔더니 이렇게 예쁘게 장미가 피었네 하면서 장미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야 이게 몇 송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장미를 보면 약간 설레이긴 하죠. 그죠? 네. 담장에 장미를 잘 찍으셨네요. 이거 지인들한테 좀 보내세요. 저도 출근하다가 장미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로즈데이래. 답장은 없네요. 나만 괜히 헛짓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요즘은 봄 가을이 거의 스치면 안녕 수준이죠. 그래서 날씨 더워진 다음에 옷장 보면 이거 한 번도 안 입었네 하는 옷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렌치코트 같은 거죠. 이제 여름 옷이랑 겨울 옷만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전에 외국 사람들 보면 그 반소매 위에 가죽 점퍼 또는 뭐 털코트 같은 거 입고 아니면 반바지에 패딩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런지 좀 알 것도 같아요. 간절기 옷이 좀 필요 없으니까요. 그죠? 안에는 시원하게 입고 겉에는 두꺼운 거 걸쳐서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뭐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조합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시원한 게 더 필요하죠. 시원한 노래 뭐 듣고 싶으세요? 신청하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아주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ELO 이 노래 좋아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Electric Light Orchestra의 Getting to the Point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강태훈 씨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라는 얘기인데 Getting to the Point.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사랑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헤어지자는 건지 이게 불분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이거 드러머인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 조용필 씨 목소리 닮았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네요. 그런가요? Against All Odds. 우리 모든 게 끝났는데도 난 아직 여기 있고 널 잊을 수가 없어.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태 씨가 여기는 대다수가 박보검 한 트럭이랑 임백천이랑 안 바꾸실 분들 하셨네. 아,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때 제가 박보검 뭐 현빈 원빈 뭐 김우빈 무슨 뭐 다 라이벌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박보검은 빼기로 했습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아, 근사한 친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가 가장 그리우신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네. 여쭤봤는데 전성진 씨는 20대 결혼 전이 제일 좋았어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던 시절. 아, 그렇죠. 김민석 씨는 저는 지금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분을 처음 만나기 전으로요. 왜요? 아, 옛날이요. 그립다 그립다. 그 시간만 피해 갔다면 하셨네요. 본인도 웃었어요. 하하. 김장세 씨는 저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들 둘하고 롱스케이트 탈 때가 좋았어요. 요즘은 전화도 안 와요. 그때는 말 잘 들었는데. 어른들 된 거죠, 이제. 최옥근 씨, 초등학교 다닐 때 비가 오면 아빠가 자전거로 태우러 오셨어요. 아빠 허리 꼭 잡고 자전거 뒤에서 흥얼거리며 집에 오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하셨어요. 아유 참 우리 김장세 씨하고 최욱근 씨 사연 들으니까 뭐가 좀 찡하지 않나요? 예. 제가 다시 아들이 된다면 어른이 돼도 엄마 아빠 말 잘 듣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물론 불가능한 얘기인데 아유 참나. 눈물 나네요. 9401님 백천영님 저 1988년에서 1990년도 총각대가 그리워요. 그때 회사 아가씨들이 20명 정도 됐는데

저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뱃속이요. 그때가 제일 편안하고 안락한 듯. 태어나면 고생이야 아가 하셨네요. 오경희 씨, 저는 8살 아빠 살아계셨을 때로 가고 싶어요. 대신 지금 마음으로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아, 정말 소중한 얘기입니다. 에이. 지금 오수 앞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이 삼촌 얘기 이해를 할까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오늘 참 추억추억하고 진정성 있는 얘기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이 갔고요. 제가 여러분들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3249님이 어제 퇴근하려는데 회사 앞에 하늘이 쾌청했어요. 이쁘더라고요. 길었던 하루 잠시 멍 때리다 퇴근했어요. 하늘멍 하셨군요. 저도 가끔 그 서쪽 하늘에 이렇게 붉은 노을 비슷하게 이렇게 지면 그때 사진을 가끔 찍는데, 근데 그게 노을이 맑은,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가 아주 좋아야 아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때 하늘 보면 참 이쁩니다. 어떨 때는 훌쩍거리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래 세 곡 이어드리죠. Will to Power라고요. 미국 그룹입니다. Baby I Love Your Way 그리고 Freebird라는 노래를 두 곡을 이제 접속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러니까 메들리죠. 메들리를 하는 그 Will to Power라는 그룹이에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기타리스트인 피터 프램튼의 노래죠. Baby I Love Your Way 그리고 미국 밴드예요. 리너드 스키너드의 원곡 Freebird를 같이 이렇게 네, 메들리로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네가 더 보고 싶어. 자유롭게 날고 싶지만 결국 난 너에게로 돌아와. 이렇게 아주 묘하게 가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한규 씨가 청하신 스페인 여성 듀엣이죠. 뉴 바카라의 판타시 보이. 너는 내 꿈속의 남자야. 현실이 아닌 것처럼 완벽해. 이어서 미국 가수 애덤 램버트의 If I Had You. 내가 널 가질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라는 노래예요. 애덤 램버트는 제가 직관을 했는데요. 2011년부터 퀸하고 함께 투어를 다니는데요. 프레드 머큐리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이제 본인 노래도 부르고 한국에서도 왔었습니다. 한국 공연 봤는데 프레드 머큐리를 대신할 순 없죠. 네. Will to Power, Baby I Love Your Way, Freebird, New Baccarat, Fantasy Boy, Adam Lambert, If I Had You.

이 노래는 제가 응원하는 팀 응원가네요. 송교창 선수 화이팅. 서보람 씨가 네, 농구 선수죠. 맞아요.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애덤 램버트의 If I Had You, 뉴 바카라, 판타시 보이, 윌트 파워의 Baby I Love You Way, 프리버드. 이렇게 세 곡 듣고 왔네요. 아,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통기타 라이브로 축하송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드립니다. 이름을 넣어서요. 날이 더워도 추워도 또 비 오거나 바람 불어도 생일은 날씨 타지 않죠. DJ 천이도 날씨 가리지 않고 늘 기분 좋게 축하송을 불러드립니다. 유성민 씨, 임백천 형님, 연신내 사는 다둥이 아빠예요. 오늘은 제 아내 윤미의 생일입니다. 20대부터 같이 장사를 시작해서 어느덧 40대 중반이 됐네요. 윤미 누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웃는 날 더 많이 많게 해줄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해. 야, 아내를 누나라고 하는군요. 8821님, 제 나이 50대 중반에 소중한 부부의 연을 맺은 나의 아내 뿐이의 생일입니다. 뿐이 예쁜일까요? 사랑한다고 마음 전합니다. 저 그냥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몽여 씨, 옆집이 송승곤 씨 생일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어제 퇴근하고 미리 미역국 끓여놨죠. 승곤 씨 47번째 생일 축하해 하셨어요. 송윤숙 씨는 막내 동생 송광철 생일입니다. 아침에 동생이 엄마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울컥했어요. 엄마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저도 열심히 일할게요 하네요. 큰누나가 막내 생일 축하합니다. 임경숙 씨는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우리 딸 채현이의 생일입니다. 자기 낳느라고 고생하셨다고 계좌이체까지 해서 감동받았어요. 아유 채현 씨 정말 이쁨 받는 딸이네요. 1130님, 제 큰딸 백지훈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빠가 사연 보냅니다. 8770님은 아들 생일 축하해 오셨는데 이름이 없고요. 승종철 씨는 존경하는 장모님 박남순 여사의 생신입니다 하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라고. 네, 축하송을 불러드려야죠.

강철 씨, 재현 씨, 지윤 씨 생일. 늘 기분 좋게 축하송을 불러드립니다 했는데 좀 슬프게 들린다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좀 슬픈 거 아닌가요? 김정태 씨하고 홍영미 씨의 많은 분들이 청하신 오늘 장미데이라고 로즈데이라고 아마 배트 미들러의 The Rose를 신청을 많이들 하셨어요. 배트 미들러는 미국의 가수고 배우입니다. 그 락스타의 삶을 다뤘던 영화죠. The Rose의 OST이기도 하죠. 사랑은 때론 상처고 두렵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야.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사랑을 배우는 중이야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Bette Midler, The Rose.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홍영미 씨가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일 씨 매일매일 마음 설레게 하는 선곡 감사드려요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김정태 씨 홍영미 씨와 여러분들이 청하신 Bette Midler의 The Rose에 이어서 유성민 씨가 하와이 출신 가수죠. 글렌 메데로스의 달짝지근한 목소리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달라져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그대로예요 라는 노래 청하셔서 들었고요. 김기철 씨가 브루스 윌리스 버전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청하셨어요. 매일 회사에서 일하면서 듣습니다 하셨어요. 브루스 윌리스 세계적인 스타죠. 다이하드 시리즈가 아주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오늘 밤 다른 사람들과 춤춰도 괜찮은데 하지만 마지막 춤은 나를 위해 남겨줘. 원래는 그 리드맨 블루스의 명곡이죠. The Drifters의 원곡인데요. 브루스 윌리스가 아주 본인 스타일로 잘 불렀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실어증으로 연기를 중단했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위 사람들을 점점 몰라보는 상황으로 간다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만 71세뿐이 안 됐는데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박현미 씨 뒷산에 올랐어요. 이어폰 꽂고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중학교 때 듣던 노래에 감상해졌네요 하셨어요. 이정아 씨도 영원한 낭만의 팝발라드 네, 글렌 메데우스 노래 들으시면서 김영자 씨 우리 오후를 더 익어가게 해주는 백천오라방님 늘 감사해요. 여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어여쁜 제주 네, 저도 사실 늘 가고 싶어요. 0588님 5459번 차 탔는데 백디 목소리 들려요. 편안하고 좋네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5459는 제 차 번호입니다. 본인한테 감사하다고 했군요. 재밌네요. 자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끝곡 전하고요. 내일 금요일은 반말데이 하는 날입니다. 오늘 끝곡은 미국의 재즈 기타리스트고 가수죠. 조지 벤슨과 미국의 재즈 가수 알자루가 노래하는 원곡은 Seal and Crofts의 노래죠. Summer Breeze라는 노래인데요. 진짜 여름 명곡이죠. 여름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요. 그냥 이 순간이 좋아요라는 노래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8월 초순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릉이 20도, 부산은 24도로 기온이 크게 낮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진 호남 지역으로는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 부근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천안부근 4, 5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방면으로 울주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반짝이 1477님께서요. 꽃배달 기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진짜 바쁘네요. 지난주 어버이날에는 점심도 못 먹고 배달했습니다.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죠? 은디 신나는 노래로 기운나게 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점심 잘 챙겨 드셨어요? 끼니를 거르시는 건 제가 조금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일이 많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부러운 게 있습니다. 꽃과 함께 한다는 거.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그 고마운 마음도 함께 배달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도요, 내가 힘들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끼니는 꼭 챙겨 드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꽃처럼 향기로운 5월의 목요일 오후, 응디꽃과 함께하는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 띄워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

메가레츠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1477님께서 가정의 달 5월에 꽃배들을 많이 했다고. 일이 많은 건 참 행복한 거죠. 거기다가 이쁜 꽃을 배달하는 일이라니. 꽃을 든 남자. 최경란님께서 저는 집순이라 매일 응디꽃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어머. 제가 좀 무리수를 뒀어요. 응디꽃과 함께하는 빛나는 트로트 이러면서 이쁜 척하면서 시작했는데 아유, 또 이렇게 응디꽃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혜진님께서 응디 오늘 의상이 데이지꽃 같네요. 오늘 서방님 오신다고 신경 쓰셨나요? 맞아요. 오늘 저희 서방님도 오시고 예, 아침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또 일을 하고 또 왔습니다. 쫄면 한사발님께서 저는 케이크를 만드는 제빵사예요. 저도 5월 한 달을 밤낮 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힘들어도 제가 만든 케이크를 사가는 고객님들의 웃음에 힘이 된답니다. 맞아요. 케이크, 떡, 뭐 꽃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갔겠죠. 그리고 선물 포장지 정말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선물 포장지. 포장을 다 해서 드리니까 선물 포장지도 바빴겠다 싶은 5월입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 드릴게요. 1부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은디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 사연에 이어서 1부에는요.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요. 박현호, 이승현 씨 모셔서 빛나는 초대석 함께 합니다. 2부 끝까지 오늘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빛예서의 활짝 피어나였습니다. 김경희님께서 응디 오늘 로즈데이래요. 예쁜 장미꽃 받으셨죠? 하긴 우리 응디가 꽃인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장미꽃 못 받았는데 오늘 로즈데이인지 몰랐어요. 오늘 로즈데이구나. 옛날 어렸을 때는 진짜 무슨 로즈데이, 뭐 짜장면데이, 무슨 다이어리데이 뭐 이런 거 엄청 막 다 챙겼었는데 로즈데이가 5월달이었구나. 그랬구나. 김병수님께서 응디 오늘 로즈데이라고 첫 곡부터 부담 주시는 거죠? 저 진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네. 지금 밖에서 우리 신랑 듣고 있나? 오늘 로즈데이라는데. 박유경님께서 꽃을 받아보는 게 언제더냐. 남편은 제가 돈만 좋아하는 줄 아나 봐요. 좋아하는 거 맞긴 한데 꽃도 좋아한다고 남편아. 맞아요. 꽃.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꽃은 꽃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딱 작년 재작년부터 꽃이 좋아졌어요. 꽃이 예뻐. 그리고 그거 물병에 담아가지고 집에 냅두니까 막 집이 환해지고 엄청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래서 꽃꽃 하는구나. 고혜경님께서 응디 더워요. 그래서 점심으로 콩국수 만들어 먹었더니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콩국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콩국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콩국수에 또 그거 이제 시작됐죠. 소금 넣어서 먹냐 설탕 넣어서 먹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콩국수에다가 뭐 그 콩을 갖다가 갈아서 넣냐 넣어서 가냐 뭐 그런 것도 있던데. 맛있겠다. 시원하니. 이동구님께서 아까 바쁘다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부럽네요. 저는 일이 없어서 출근 못하고 있거든요. 그니까요. 일이 진짜 몰릴 때는 확 몰렸다가 없을 때는 또 똑 떨어지고 진짜 적당히 우리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게 우리가 또 몸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좀 몸도 마음도 편안할 수 있게 좀 일이 있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오죠. 손태진의 사랑의 멜로디 그리고 박서진의 나랑 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손태진의 사랑의 멜로디 그리고 박서진의 나랑 가요 였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3612님께서 저는 경상남도 지역 택시기사입니다. 손님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는 편이라 트로트 좋아하시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택시기사분들이 저희 은비트를 또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님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면은 또 트로트를 웬만해서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388님께서 기분 전향 겸 동네 미용실에 왔어요. 2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얌전히 대기 중이에요. 미용실 원장님께 라디오 좀 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응디 목소리가 울려 퍼지네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원장님 또 반갑습니다. 와, 근데 2시간이나 기다려요? 와, 요즘은 뭐 웬만해서는 예약제라서 예약하고 가지 않으면은 그냥 가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저는 또 예약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어디다가 예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화해서 예약하는 거는 뭐 우리 아날로그 시대도 사람들은 또 알지. 근데 뭐 또 어디 무슨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슨 예약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서 뭐 채널 추가해서 뭐 하라는데 그런 거 어렵더라고요. 그냥 저도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편인데. 미소가은님께서 오늘 꽈리고추에 밀가루 묻혀서 쪘는데 밀가루는 어디로 갔을까요? 말하지만 반죽 따로 꽈리고추 따로 되었어요. 이를 어째요? 아, 꽈리고추 밀가루 묻혀서 찌면은 어떤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이런 거는. 꽈리고추가 좀 흐물흐물 이렇게 매끈매끈해가지고 밀가루가 이렇게 좀 잘 안 묻을 것 같기는 한데. 반죽 따로 뭐 꽈리고추 따로 됐으면은 그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따로따로 집어서 한 번에 집어서 같이 먹으면 되죠. 그러면은 밀가루 묻혀진 꽈리고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좀 밀가루 묻혀서 뭐 튀기거나 찌거나 뭐 하든 거는 소스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또 소스 맛으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스에 따라서 고춧가루 좀 넣고 간장에다가 청양고추 조금 이렇게 해갖고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0390님께서 응디 공장에서 일하는 청취자예요. 오후 업무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공장 안에는 뜨거운 수증기가 많이 나와서 땀이 뻘뻘 나네요. 그래도 응디의 재밌는 진행과 좋은 노래 들으니 힘이 나네요. 아유, 오늘도 또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날씨 더운데 뜨거운 수증기 나오는 이런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덥겠더라고요. 수건 이렇게 목에 또 감싸고 그쵸?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게 빠져나가는 만큼 보충을 또 해주셔야 되니까. 0806님께서 응디 오늘 점심에는 친정엄마랑 오랜만에 냉면 한 그릇 먹었어요. 얼굴 보니까 밥맛 난다 하시는 엄마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짧은 한 끼였지만 마음은 오래 따뜻하네요. 이 말 왜 이렇게 마음 아파요. 아유, 얼굴 보니까 밥맛 난다. 그렇죠. 언제나 자나깨나 이렇게 자식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은 같이 밥 한 끼 먹는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반자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 듣고 오시죠.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자기는 요리 잘해? 내가 올해로 결혼 14년 차거든. 근데 말이야, 내가 먹어도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 요리 실력이 나아지질 않아. 이를 어쩌면 좋지?

0: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1: 나도 엄마, 나도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2: 아, 그러게 여보. 아, 배고프다. 우리 뭐 좀 먹자.
1: 어? 뭐야? 우리 저녁 2시간 뒤에 먹기로 했잖아. 갑자기 배고프다 그러면 어떡해. 아직 요리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2: 그치. 2시간 뒤에 먹자고 얘기를 했었지. 아, 근데 갑자기 배고픈 걸 어떡해. 얘들아, 우리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
0: 예, 완전 좋아. 나 떡볶이. 떡볶이 시켜보자, 아빠.
1: 나도 배달 음식이 더 좋아. 근데 떡볶이 말고 피자. 피자 시켜줘, 아빠.
2: 와, 뭐야, 둘이 의견이 다르네. 그래도 방법이 있지. 떡볶이랑 피자 둘 다 시키자. 예, 어때?
0: 맞아, 좋아. 아빠 최고.
1: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 둘 다 시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3: 그러지 말고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20분만 기다려, 알았지? 엄마가 얼른 만들게.
1: 그리고 20분 뒤.
3: 자, 엄마가 만든 떡볶이 완성. 어서 와서 드세요. 얼른 먹어, 얼른 먹어.
0: 예!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다. 엄마, 근데 이거 떡볶이 맞아요? 이거 맛이 좀 이상해요.
2: 응? 왜? 맛이 어떤데? 아빠가 한번 먹어볼까? 맛있는데? 조금 독특하기는 하구나.
3: 아니야, 엄마가 떡볶이는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1: 이건 좀 이상하네.
3: 왜? 이번에도 이상해? 아휴, 엄마가 한번 먹어볼게.
1: 얘들아, 여보, 이거 먹지 마. 이거 못 먹어. 엄마가 미안해. 빨리 배달되는 걸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오늘도 엄마가 쏠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도 돼.

자기의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슈퍼주니어의 요리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연의 주인공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시진 않았지만 저희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자체 익명 처리한 반짝이분의 사연 각서께서 들려드렸습니다.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 결혼 14년 차. 결혼 14년 차에 아이가 둘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계속 뭐 집에서 요리 해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요리 실력이 늘 텐데 그 참 잘 안 느나 봐요. 그러신 분들이 있죠. 근데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을 걸요. 근데 남편분이 그 아, 왜 이렇게 맛없어? 아, 요리 뭐 아 그냥 하지 마 뭐 이렇게 나쁘게 말 안 하고 어 이것은 조금 특이하네 이렇게 그리고 딸들도 착하게 엄마 맛없어 이렇게 안 하고 어 이거 조금 약간 이상 엄마 이거 떡볶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쁘게 말해주네요. 김병수님께서 우리 집은 식성이 달라서 무조건 다르게 다 따로 먹는다라는 말씀이시죠. 태태몸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주부들 존경하고 대단. 그러니까요. 몇 끼니마다 밥을 하고 요리를 한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메뉴 선정하는 거. 저는 메뉴 고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메뉴 고르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료를 또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좀 남은 것들로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동훈님께서 엄마 중간중간 간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연을 보니까요. 내가 한번 맛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 보니까 중간에 간을 좀 안 보시는 것 같아. 이 요리를 좀 약간 요리가 안 느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요리를 다 하고 나서 먹을 때 딴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때 같이 간을 봐요. 요리 전에 간을 봐야지 뭐 뭐가지고 짠맛이 부족한지 단맛이 부족한지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간을 보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레시피 보면은 소금 이만큼, 설탕 이만큼, 뭐 고추장 이만큼,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꺼내놓고 맛보고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중간중간 간을 보고 보충하는 거 그것이 요리의 센스입니다. 이정옥님께서 저녁에 떡볶이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떡볶이 얘기하니까 떡볶이 땡겨요. 이상부님께서 떡볶이 먹고 싶어요. 응디의 연기가 기가 막히네요. 정지향님께서 연기 천재 응가은 떡볶이 먹는 이거 먹는 소리를 어떻게 내드릴까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김면숙님께서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즉석 떡볶이 그 맛이 그립네 그쵸 즉석 떡볶이 냄비에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넘치게 해가지고는 불 이렇게 막 졸여갖고 그 밑에다가 약간 들러붙은 떡 이렇게 끓어서 먹는 거 그거 참 맛있었는데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도로도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오늘처럼 보내주시면 같이 띄워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박정식의 영원한 40대 그리고 홍진영의 내 나이가 어땠어?

0: 8934님께서요. 저도 응디처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수업하고 싶은데 현실은 10년째 성대 결절이에요. 그래도 빛나는 트로 듣는 지금 이 시간 너무 힐링이에요. 응디만의 목 관리 방법 있을까요?
1: 아, 제가 그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 아닌데 참 우리 반절분들은 저를 애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성대결절 그거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성대결절이 한 두세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은 살이 배기면서 원래는 더 맑은 소리였는데 조금 탁해졌습니다. 근데 저 목 관리는 뭐 따로 뭐 하는 건 없지만 목이 조금 안 좋아진다 싶을 때는 꿀을 먹어요. 꿀. 꿀을 한 입 이렇게 물고 침하고 같이 섞어서 조금씩 조금씩 넘깁니다. 이제 일단 뭐 이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 하!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성대를 좀 조여주면서 근육 운동도 조금 하고요. 근데 성대결절 너무 힘들죠. 어차피 뭐 이게 걸렸으니까 이게 굳은 살이 배기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아물어지면서 좀 단단해지면서 좀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목을 많이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다 싶으면 평소에 목 수건을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김충은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박현우, 이승현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홍자의 여기요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으로 신내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판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다시 죽전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 천안 부근 3, 4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독립기념관 부근에서도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 더디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방면으로 일직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일직에서 금천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성남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파.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우연히의 당신만이었습니다. 짜잔 여러분 2부 스튜디오 콩으로 이동했어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박현호 이승현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3: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반장 이분들 창밖으로 날씨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나요? 아니면 살짝 흐린가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우리 모두가 맑고 밝고 환한 날씨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날은 찬란하다가 어떤 날은 또 흐리기도 해요. 날씨를 내 맘대로 조종할 수는 없는데요. 대신 맑고 밝고 환한 풍경을 보면서 내 마음 상태를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반지분들 눈이 번쩍 뜰 수 있도록 기운 번쩍 나실 수 있도록 빛나는 트로트에서요 미남 가수 두 분 모셨어요. 박현호 씨, 이승현 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아유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반짝이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2: 아, 네. 반짝이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 트롯 가수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3: 반짝이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가수 박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아, 근데 오늘 제가 네. 로즈데이잖아요, 여러분들. 네네.
4: 제가 준비한 게
0: 어머.
2: 아니 아까 주섬주섬 하더니 이거였구만.
0: 아, 여러분 너무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에, 오늘 로즈데이라고 네. 우리 신랑이 죄송합니다. 아 박현호 씨가
3: 오늘 가수 박현호입니다.
0: 예, 네. 가수 박현호 씨가 이렇게 또 장미꽃을 예쁘게 준비했네요.
2: 너무 예쁘네요.
0: 저는 안 그래도 오늘 빨간 옷 입고 와가지고 자기가 꽃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뭐 이 생각했는데.
3: 뭐 겸사 겸사요.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동훈님께서 현언니 로즈데이인데 장미꽃 들고 오셨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들고 왔네요.
3: 안 들고 왔으면 큰일
0: 날 뻔했네. 예, 오늘 집에 가서 아주 잔소리 바가지로 먹을 뻔했는데. 자 다시 한번 또 이승현 씨 그리고 박현호 씨 모시고 있는데 모태트롯이라고 네. 설명해 주셨어요. 이승현 씨.
2: 네.
0: 모태트롯이 무슨 뜻이에요?
2: 이제 보통 뭐 모태 신앙과 이렇게 모태는 항상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를 했던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0: 네네.
2: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네. 태교를 할 때 네. 이제 보통 클래식을 많이 듣잖아요.
0: 네.
2: 저는 이제 트로트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모태 트롯이라는 이제 네, 애칭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네.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승현 씨는 서른도 선배님의 아드님이십니다.
2: 맞습니다.
0: 그래서 모태 트롯이다. 네. 맞네. 태교를 트롯으로 했겠네.
2: 네.
0: 그리고 제 남편이죠. 박현호 씨의 또 친한 형이고요.
3: 네.
2: 그렇죠.
0: 두 분 친하시죠?
2: 친하죠.
3: 네. 5년 정도 한 15년 됐어요.
2: 15년 됐어요.
0: 네. 아, 진짜?
3: 정말로.
2: 그러니까 현호 씨가 이제 연습생을 하실 시기에
0: 네.
2: 그때 또 같은 회사였어 가지고
0: 아, 그래요?
2: 네. 또 추억이 많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아, 두 분 그냥 친한 게 아니라 진짜 친한 사이였군요.
2: 그렇죠. 아, 그렇죠. 네.
0: 그리고 박현호 씨는 제 남편이자 우리 딸 서은이의 아빠. 뭐 거의 오늘 동네 잔치 수준입니다. 네, 이 조합 처음인데 두 분이서 뭔가 방송을 해본 적은 있나요?
3: 뭐 둘이서 네. 아, 그 경연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고요.
0: 네. 아, 경연 프로그램에 네. 같이 네. 나가셨었구나. 네. 그 뒤로 이 라디오는 이제 처음이시고.
3: 그렇죠. 처음이죠.
0: 그렇죠. 네. 네. 4247님께서 와, 두 분 진짜 잘생기셨네요. 오늘 또 보일 라디오 한다고
3: 감사합니다.
0: 두 분에서 조금 힘 좀 쓰고 오셨나 봐요.
3: 항상 씁니다. 아.
0: 그리고 빡션님께서 왠지 승현님하고 응디하고 자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저만 드나요?
2: 사실 저도 약간 이 자리가 어색하기는 해요. 네.
0: 예, 예.
2: 그림이 네. 네.
0: 자 오늘 두 분을 함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두 분이서 그냥 절친이라고 그래서 모신 게 아니라요. 이유가 있죠.
3: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이제 이번에 뮤지컬 네. 작품을 같이 들어가가지고요.
2: 이야. 맞습니다.
3: 뮤지컬 작품의 이름은 그녀를 믿지 마세요.
0: 그녀를 믿지
2: 네.
0: 마세요.
2: 네.
3: 라는 작품입니다.
0: 오, 뮤지컬 제목이 심상치 않아요. 이거 영화 그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거를 또 모티브로 한 뮤지컬인가요?
2: 제목과 영화는 이제 별개고요.
0: 아, 달라요?
2: 네. 하지만 이제 내용은 네. 그 다른 또 영화랑 조금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서
3: 궁금하시죠? 보러 네. 오세요.
0: 네. 그러면 두 분에서 같은 역할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2: 다른 역할입니다.
0: 네. 네. 두 분 다른 역할이에요? 승현 씨랑 현호 씨가 맡은 역할이 다르대요. 승현 씨는 연애 컨설턴트 회사의 대표인 강태범 역을 맡았고요. 현호 씨는 차가운 도시 남자 컨셉의 차명석 역을 맡은.
2: 웃으시면 어떡할까?
0: 잠깐만, 죄송합니다.
3: 왜요?
0: 차가운 도시 남자랑은 조금 다른 느낌. 아, 갑자기 왜 정색이라고 그랬어요?
3: 난 차가운데요?
0: 아, 차가워요? 네. 아, 전혀 차가워요.
3: 아, 이거 딱 깔렸지, 이런.
0: 예, 네, 평소에도 뭐 그렇게 네. 차가운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3: 역할은 역할이니까요.
0: 아, 차가운
3: 또 제가 작품
0: 역할?
3: 안에서는 네. 굉장히 차가워요.
0: 어, 그래요?
3: 네. 드라이 아이스 느낌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네. 한번 그 차가움을 느끼러 오시죠.
0: 어, 혹시 뭐 그 역할 중에 네. 뭐 있는 대본 뭐 이렇게 대사 같은 한 줄 뭐 차가운 대사 같은 거 뭐 하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2: 정말 차가워요?
3: 준희 씨?
0: 어, 준희 씨? 네. 준희가 누구예요?
3: 있어요. 제 여자친구.
0: 여자친구? 아, 또 여자랑 같이 하는구나. 네. 아,
2: 그 준희 씨를 읽어드리게 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
0: 아, 네. 그래요?
2: 네, 제가 어, 이제 컨설팅을 하고
0: 연애 컨설턴트 회사 대표. 네, 네. 어, 회사 대표님 역할 잘할 수 있어요?
2: 아, 대표님이 대표님입니다.
0: 잘 못할 것 같은데.
2: 아, 또 이러지만 저도 오케이. 프로이기 때문에 무대에 네. 올라가면 이제 싹 다 변하고 말투부터 바뀝니다.
0: 오.
2: 김준희 씨? 김준희 씨? 김준희 씨?
0: 어, 그쪽도 김준희 씨를 부르는 거예요?
2: 아, 일단 준희 씨를 주축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3: 서로 많이 부르긴 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2: 일단 제목부터 그녀를 믿지 마세요기 때문에 예. 준희 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죠. 그럼 승현 씨도 뭐 명대사 같은 거 있어요? 어, 준희 씨예요?
3: 준희 씨 나와야죠.
2: 아, 준희 씨? 아니 그룹 생각나는 게 준희 씨밖에 없어.
0: 준희 씨만 부르다 괜찮은 거 아니야?
2: 아, 준희 씨 들어와요. 예. 준희 씨 나가요.
3: 궁금하시죠?
2: 아, 제가 계속
3: 들어오세요.
2: 이렇게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아, 끼고 지시를 네.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명령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0: 어, 준희 씨 들어와요. 준희 씨 나가요. 이게 명대사다. 네, 8809님께서 준희 씨 누구지? 검색해보고 싶다.
3: 아, 검색해서 나오는 준희 씨는 아니고요. 아~ 네, 또 다른 준희 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
3: 네.
0: 궁금합니다. 네, 두 분은 근데 뮤지컬에 처음 도전하시는 건가요?
3: 아니요. 둘 다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0: 어, 네. 어, 박현호 씨는 무슨 작품 하셨었어요?
3: 저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노회장 역할을 했었고요.
2: 네, 저는 이제 뮤지컬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에서 초연으로 이제 루돌프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0: 어, 두 분 다 아주 큰 뮤지컬을 하셨네요. 대작을 하셨네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근데 아니
2: 두 분 우리 오늘 컨셉 이상해.
0: 두 분 어떻게 연습할 때? 네. 나 이런 거 조금 힘들다.
3: 아, 그냥 저만 잘하면 되는 게 힘듭니다.
0: 아, 그래요? 네. 서로 뭐 불편한 건 없어요?
2: 서로는 아니 사실. 네. 현호 씨랑 저랑 같은 극을 하지만 네. 현호 씨랑 저랑 마주치는 게 한 번밖에 없어요.
0: 아, 그래요?
2: 네. 네.
0: 뮤지컬이 원래
2: 아, 왜냐하면 저는 작전실에서 특이하다. 작전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준희 씨가 이제 이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0: 아,
3: 네,
0: 뭐야?
3: 저는 이제 준희 씨의 첫사랑이죠.
2: 네, 그래서 어?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요.
0: 아,
3: 네. 눈빛이 좀 예. 살살
2: 눈빛이 안 좋으신
3: 눈빛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0: 첫사랑. 아, 그래요? 아,
3: 저는 네. 우리 팬분들에게도 첫사랑이니까요.
0: 아, 그럼요. 아, 그럼 맞죠.
2: 어머나. 네.
0: 아, 이제 뮤지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두 분 모셨으니까 이 코너를 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외쳐보겠습니다. 30초 셀프 홍보 아. 타임. 아. 자, 지금부터 한 분당 30초 드리면요. 그 알차게 30초 동안 자기소개, 셀프 홍보, 뭐 곡 소개하셔도 되고 뮤지컬 자랑하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누구부터?
3: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아, 나요? 아,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더 먼저.
0: 자, 이승현 씨가 네. 이겼어요?
3: 제가 이겼어요.
0: 아, 졌어요.
3: 그래서 형 먼저.
0: 네네,
2: 이 사람 먼저 한 거
3: 아니에요? 형 먼저.
0: 자, 이승현 씨 먼저 갑니다. 30초 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 트롯 가수 이승현이고요. 그리고 서른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아이돌 그룹 포커즈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버지의 곡, 어머니의 작사로 제가 노래를 부른 가족 순회 공업 맞나요? 가족 수공업 오피스텔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아직 저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제가 하는 뮤지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태범이었고요. 그리고 이승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오, 깔끔했다.
2: 끝났지?
0: 아니 남았어.
2: 아, 이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3: 참 아마추어.
2: 아, 그럼 프로답게 한번 보여주시죠.
3: 아, 그렇게 하면 잘 못해요.
0: 아, 근데 잠깐만요. 되게 뭔가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요? 간의 숭어고배인데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
2: 그 아버지께서 작곡을 하시고 어머님께서 네. 작사를 하시고 노래는 제가 부른 간의 수공업곡인 오피스텔이 이제 발매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버지는 서른도 선배님이시니까 뭐 곡을 워낙 잘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어머니가 가사를 쓰셨어요?
2: 사실 저희 아버지의 모든 곡의 작사는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0: 아, 진짜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0: 오~
2: 네. 그리고 아들이 노래.
0: 오, 마치 우리 같다.
3: 저희도.
0: 네. 네. 자, 그래서 그 뭐 오피스텔.
2: 네.
0: 제목이 오피스텔이에요?
2: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요계에는 워낙 아파트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트로트계에서 오피스텔로 일단 가볍게 입주를 시작해보려고.
0: 괜찮다, 괜찮다. 네.
3: 그럼 난 다음 앨범 주택으로 갑니다.
0: 괜찮다.
2: 주택이 네. 더 센데? 아버지한테 부탁해봐야겠다.
0: 오이오이님께서 뭐야 왜 이렇게 얘기 잘하세요. 2573님께서 오늘 남고생 두 분 나온 것 같아요. 진짜.
2: 감사합니다.
0: 고등학생 같아요 두 분 친구.
3: 감사합니다.
0: 자 어떻게 30초 딱 맞게 박현호 씨 준비되셨어요?
3: 최대한 노련하게 해보겠습니다.
0: 이 코너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하지 않을까.
2: 자. 정말 기대할게요.
0: 자 갑니다. 30초 주세요.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원이의 아빠 그리고 은디의 남편 박현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뮤지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차명석 역할이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를 보러 오시면 또 다른 색깔의 박현호의 맛을 좀 이렇게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신곡 좀친애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뮤지컬도 좀 치고 노래도 좀 치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음악 좀친애 많이 들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30초가 남았죠?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 뜨억이 포인트네요. 뜨억이 중간에.
0: 그러니까 안 끝났는데 끝내면 뜨억이 나와요.
3: 항상 나오던데.
0: 뭐예요? 아까 너무 자신만만하게 뭐 그러셨는데.
3: 좀 치지 않았나요?
0: 근데 말은 되게
2: 좀 잘 쳤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박현호 씨 1640님께서 아마추어
3: 역시 돌려받는군요.
0: 네. 김정희님께서 잘한다.
3: 감사합니다.
0: 박현호 씨는 차명석이 이제 뮤지컬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좀 친해. 근데 이거를 좀 친해라고 읽어야 돼요. 좀 친해라고 읽어야 돼요.
3: 쓸 때는 좀 친해지만 발음할 때 그냥 좀 친해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0: 근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좀 친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2: 짜장면 자장면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3: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0: 우리가 효과나라고 하는데 효과 뭐 이런 것처럼
3: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냥 곡만 많이 들어주시면 되니까요.
0: 네. 네. 좀 친해 어떤 곡이에요?
3: 예? 좀친해 어떤 곡이냐면요. 네. 정말 신나고요. 네. 이 곡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텐션이 올라가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좀친은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자. 네. 그런 노래니까 파이팅하는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힘드실 때나 우울할 때나 슬플 때 들으시면 힘이 날 거예요.
0: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네요. 들려주시는 거죠?
3: 아니요. 오늘은 안 들려드려요.
0: 오늘 안 들려드려요.
3: 예. 저는 오늘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0: 그렇다고
3: 기대하세요.
2: 목소리 좋네요.
3: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자, 너 이 노래 궁금해요. 오피스텔. 어떻게 지금 한번 라이브로
2: 지금요?
0: 네.
2: 시켜주면 뭐든 해야죠.
3: 방금 연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요?
2: 준희 씨? 노래 부러 갈게요.
0: 준희 씨를 위해서. 네.
3: 준희 씨를
0: 위해서. 준희 씨가 기다리는 오피스텔.
2: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반지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신 노래입니다. 오피스텔. 우리 반지분들께서는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이승현, 박현호 씨에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반지분들 대신해서 두 분한테 질문을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이승현 씨의 신곡 오피스텔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트로트 가수 이승현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그녀를 믿지 마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곡 써주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작사하신 우리 어머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잘 부를게요.

0: 감사합니다.
1: 이승현 씨의 오피스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현아 씨?
2: 네.
1: 김경태님께서
2: 네. 네. 오피스텔의 젊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 흥행을 따라가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였으면 요즘 시대로 치면 오피스텔인 거잖아요.
0: 그럼요. 네.
1: 이진행님께서 은도 오빠야 아들 잘 키우셨네요. 최고다 라고 해주셨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원혜진님께서요.
2: 어머님 작사 실력이 장난 아니시네요.
1: 그러니까요.
2: 아, 진짜.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아요. 네.
1: 오늘도 가고 싶다. 너의 오피스텔. 설렘. 네. 준희 씨 아니죠? 준희 씨.
2: 준희 씨.
1: 아까부터 계속 우리 반찬들 계속 이 정도면 준희 씨랑 같이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웃겨.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분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더 깊은 대화 나눠보는 시간 함께 할게요. 일단 외치고 시작합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이승현, 박현우의 공통점 찾기! 자, 첫 번째 공통점 이겁니다. 원조 한류 아이돌 출신이다. 두 분 다 인정하시나요? 오, 뭐야? 인정하는 표정인데?
0: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이돌이었습니다.
1: 오, 네. 이승현 씨는 2010년에 포커즈라는 아이돌로 데뷔를 하셨고 박현호 씨는 2013년에 탑독이라는 아이돌로 데뷔를 하셨어요. 근데 국내보다 더 빨리 반응이 온 건 해외였다고.
2: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이다 보니까 네. 또 저는 13명이었어요.
1: 우와.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진짜 이 너무 다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마 해외 팬분들이 먼저 그 13명을 보고 네. 한 분씩 막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더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13명 아니었나요?
0: 그렇죠. 그렇게 처음에
1: 와, 네. 진짜 많았구나.
2: 정말 많았죠.
0: 저희 곱하기 3배가 넘어요. 저희는 4명이었거든요.
1: 아, 그래서 포커주구나.
0: 네, 4명. 네.
2: 정말 많았어요.
1: 현우 씨는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아이돌로 데뷔를 하셨죠.
2: 그렇죠.
1: 그럼 승현 씨는요? 오디션 보셨어요? 아니면
0: 저는 오디션 봤습니다.
1: 오디션.
0: 네.
1: 그냥 직접 지원해서.
0: 아니 지나가다가 캐스팅이 돼서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하셔서.
1: 아, 네네네. 그럼 캐스팅 같은 거죠?
0: 같은
1: 거네요.
0: 같은 건가요? 네. 아, 네. 공통점이네요. 아, 아직 오피스텔에 있어가지고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1: 그래서
0: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2: 다 계신 것 같은데. 네.
1: 아직 숨을 좀 더 고르셔야 되나요?
0: 지금 한 6층이어서 잠시만 기다려요. 아,
2: 내려오고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있어요. 잠깐. 네네네.
1: 아, 높은 층이었구나.
0: 아, 네, 고층 삽니다.
1: 네. 어떻게 그러면 당시 활동했던 노래 아 너무 오래돼서 이거 기억을 하시려나?
0: 아유, 기억합니다.
1: 한 소절 불러주세요.
2: 말로 해 말로.
1: 뭐야?
2: 말로 해 말로.
0: 그거 제가 하는
2: 말로 해 말로. 내가 대세란다고.
1: 박현호 씨가 불렀어요. 방금.
0: 아, 네, 그랬네요. 네. 말로... 아, 우리는 게링지기. 게링지기 지기지기지기 이런 노래였어요.
1: 트로트 가수였나요?
0: 아니, 노래 제목이 지기입니다. 노래 80%가 지기로 시작해서 지기로 끝나요.
2: 준희 씨?
0: 아직도 준희 씨?
1: 지기 씨?
0: 네, 지기 씨.
1: 두 분 다 그냥 뭐 다 아직 기억을 하시네요.
2: 그렇죠. 네.
1: 자, 이어서 다음 공통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끼가 출중했다. 사실 승현 씨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서부터 연예인으로서의 끼를 발견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살을 많이 빼셨어요?
0: 제가 원래 108kg 정도가 나갔었는데
1: 예?
0: 네,

0: 근데 지금 이제 64kg 정도까지 뺐거든요.
1: 예? 몇 킬로를 뺀 거예요, 그러면? 와.
0: 많이 뺐죠. 네,
2: 진짜 많이 뺐어요.
0: 근데 그 당시에 가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동방신기 선배님들을 처음 뵀어요, TV에서. 네.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봤는데 어떤 막 좀 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삼아서 아, 좀 잘생겨지고 싶다라는 목표 하나로 살을 좀 독하게 뺐습니다.
1: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그럼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살이 있으셨던 편이에요? 아니면 크면서 막 먹는 걸 좋아해서?
0: 지금도 네. 제가 먹으면 살이 찌는 편이어서 요즘도 1일 1식을 하고 있고요.
1: 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0: 네,
1: 거구나.
0: 그냥 먹기만 하면 바로 쪄가지고.
1: 아, 네. 대단하시네요.
2: 이렇게 안 먹어야 되는데.
1: 아니요, 박현우 씨도 지금 살 많이 빠졌다고 반제분들께서 많이 얘기해주고 계세요. 육아 많이 하셨는 것 같다고.
2: 감사합니다.
1: 살 많이 빠졌. 그러면은 난 내가 끼가 좀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언제부터예요? 승현 씨.
0: 저는 네. 이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노래방을 가끔 데려가시면은
1: 네.
0: 제가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1: 네. 아빠랑 같이 크레파스. 부르는 거.
0: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를 놀리시겠다고 키를 이렇게 막 바꿔서 올리셨는데 그때 네. 그 키를 맞춰서 계속 어린애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 얘는 가수를 할 애겠구나라고 그때 처음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거 대단한 능력인데.
2: 진짜 네.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1: 그러니까요. 우리는 네. 계속 음악을 하고 화성학을 배우고 이러니까는 그게 바로 아, 이 정도 올라가겠다고 따따따따 부르는데 어린아이가 그 정도면.
0: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지금도 음악을 들으면 화성이 네. 자동으로 들려요.
1: 오.
2: 네. 와빠 크레파스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다.
0: 와빠 크레파스요?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 그거
2: 좋네. 네, 그거 들어보고 싶어.
1: 아,
2: 네.
1: 아 나중에 나중에 해준대요.
0: 나중에 같이 노래방 가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럼 서른도 선배님께서는 서른도 선배님께서는 가수 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셨어요?
0: 그때 정말 결사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덩치가 있을 때였고.
1: 아, 네네.
0: 그래서 가수를 하고 싶어서 뺀 케이스예요.
1: 아, 너 그럼 살 빼면 가수하게 해줄게.
0: 살 빼면 생각을 해볼게.
1: 아, 생각.
0: 라고
1: 아,
0: 하셔서 해볼게.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1: 네.
0: 그때 그 재즈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홈스테이하는 분 차 안에서 계속 노래 연습을 하다가 정말 신기한 게 노래가 이게 발전이 없다가 갑자기 한 순간에 뻥 하고 어느 순간에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와서 아빠 노래방 갑시다 해서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그때 네. 이제 엄지 반쯤 피시면서 이 정도면 한번 도전해봐라.
1: 네. 그러셨구나.
0: 그때 용기를 네.
1: 와,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럼 살을 빼신 거구나.
0: 그렇죠.
1: 자, 인터뷰를 보니까요 현우 씨는 길거리 캐스팅을 좀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0: 좋겠네요.
1: 근데 예. 길거리 캐스팅 몇 번? 몇 번 정도?
2: 진짜 한 적어도 1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1: 와. 그냥 진짜 제 생각에는 잘생겨서인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왜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2: 네, 말씀해 네. 주시죠.
1: 근데 길거리 캐스팅은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
2: 일단은 저는 이제 가수의 꿈은 없었고
1: 네.
2: 약간 보컬 선생님, 교수 이런 거를 꿈을 꿨어요.
1: 네네.
2: 근데 이제 뭐 수원역에 길 가다가
1: 네.
2: 그냥 명함 주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입시 시험을 보면
1: 네.
2: 입시 시험이 끝나면 이제 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갑자기 명함을 주서 어디 기획사니까 와서 어디 한번 와봐라 이런 경험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받은 적이 많네요.
1: 그때 당시에는 박현우 씨 몇 킬로였어요?
2: 그때 당시에는 한 54kg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1: 그럼 네. 지금으로 한 30kg
2: 정도. 지금 얘기를 왜 하십니까?
1: 아, 예. 자, 그러면 현우 씨는 어린 시절에 육상 선수를 꿈꾸셨잖아요.
2: 네네. 그렇죠.
1: 그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2: 네.
1: 가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2: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축제 때
1: 네.
2: 이제 제가 노래를 하나 했었는데
1: 네.
2: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1: 오.
2: 그때 팀 사랑합니다를 제가 했었는데
1: 오, 네.
2: 그때 이제 누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이런 반응 참 좋다 하면서 아 이런 가수가 되면 이런 반응을 항상 이제 느끼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1: 오. 네. 여자들한테
2: 아니요, 그게 여자다 잘 본다 그런 게 아니고
1: 아, 그쵸, 그쵸.
2: 반응이 뜨거웠다.
1: 아, 그냥
2: 네.
1: 그 반응이
2: 네네.
1: 남자도 있었고
0: 여기 너무 재밌네요. 네.
1: 자,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들어볼까요?
2: 네.
1: 박현우 씨
2: 아, 예.
1: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2: 저는 오늘 서른도 선배님의
0: 네?
1: 어?
2: 보고 싶다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1: 아,
2: 준비했습니다.
1: 아 진짜?
0: 아,
2: 저 우리 형의 아버지시자 저에게는 삼촌이시자
1: 네.
2: 또 저희 대선배님이시잖아요.
1: 네.
2: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와, 또 오늘 네. 같이 나왔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반짝이 분들께서는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박현호 이승현에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문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신나게 갑니다. 박현호 씨가 부르는 보고 싶다, 내 사랑.

0: 박현우 씨의 보고 싶다 내 사랑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김정희 님께서 멋지다, 누구 신랑인지 참 잘한다. 누구 신랑이겠니요? 응가 신랑이죠. 6276 님께서요.
1: 박현우 님 잘생긴 만큼 노래도 맛깔나게 정말 잘하네요.
0: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1: 너무 잘 어울려요.
0: 이거 왜 안 불렀어요 지금까지?
2: 오늘 불렀잖아요.
0: 8086 님께서 네. 원곡도 좋고 현우 님 라이브도 좋고 세 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도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2: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반지분들께서 두 분에게 네. 궁금하신 질문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2: 좋아요, 좋아요.
0: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0189님께서 두 분 처음 돈을 벌어본 게 언제였어요? 부모님께 무슨 선물 해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2: 기억해요 저는.
0: 박현호 씨.
2: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스시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0: 네.
2: 그 월급 대신에 네. 그거를 전부 다 초밥으로 바꿔서
1: 그거를
2: 그냥 네. 네. 왜냐면 그 당시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못 드셨어요 그런 거를 잘 좀 가정 형편이 그 좋지 않았던 편이라서
0: 비싸지.
2: 그래서 그거를 다 스시로 바꿔서 싸다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0: 초밥집에서 일을 했는데 네, 초밥으로 월급을 다 바꿔서
2: 네, 다.
0: 양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2: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어요. 또 주말마다 갔으니까 학교를 가야 또 이렇게 충실한 아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 너무 귀엽다. 그거를 그러니까요. 네.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이거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잖아요.
2: 네,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0: 이승현 씨는요?
1: 저는 고등학교 때 네. 도전 천국에서 네. 1등을 해서 황금 열쇠를 하나 받았어요.
0: 오, 진짜 금?
1: 네, 진짜 금을 받아서
0: 그게 처음 번 거구나.
1: 네, 그거랑 이제 노래방 이용 시간 70시간을 받았는데 7시간을 받았는데 이제 그 황금 열쇠는 어머니 드리고 지금도 잘 갖고 계세요.
0: 네.
1: 그리고 이제 70시간 제가 열심히 잘 이용했습니다.
0: 아빠는요?
1: 아버지는 그 반씩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요?
2: 공통으로 드린 거군요. 공통으로.
0: 그치.
1: 두 개는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만 주셔가지고. 두 개 주시면 좋을 텐데.
0: 되게 특이하네요. 자, 1804님께서 두 분의 노래방 애창곡은 뭐예요?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1: 애창곡?
2: 애창곡은 많긴 한데.
1: 많죠. 뭐가 있어요?
2: 먼저 하세요.
1: 아까 제가 먼저 했잖아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동안 생각 좀
0: 노래방 잘 안 가시잖아요, 박현우 씨.
2: 저 노래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0: 그러니까.
2: 네.
0: 맞아요.
2: 그런데
0: 네.
2: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0: 네, 해 보세요.
2: 야, 누
0: 누 누 여 누요?

0: 줄게 누나.
1: 아,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누나 내 여자니까인가?
0: 아, 예.
1: 내
0: 여자니까. 그 기억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1: 내 여자니까. 예. 네. 그리고 네, 이성현 씨.
2: 저요? 아, 되게 감상하느라.
1: 아, 예, 예, 예.
2: 아, 저는 요즘에는 그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오, 노래 좋아.
2: 네. 그냥 가볍게 부르자면. 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1: 오, 네, 뭐야, 옆에서 또 화음 이렇게 넣어주시고.
2: 역시 가수 됐어.
1: 화음을 참 잘 넣어요.
2: 아, 멋있어요.
1: 이 노래 너무 좋지.
2: 네.
1: 자, 정지향님께서 승현님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 아내분한테 잘하실 것 같아요.
0: 맞아.
2: 저는 이렇게 약간 이상형이 웃을 때 좀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한 번에 폭 이렇게 감싸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0: 아, 아담한
2: 네, 스타일의
1: 아담한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2: 네, 여성분을 좋아합니다. 네, 애교 좀 많으시고.
1: 애교 많은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박경호 씨는 이상해요. 어떻게 되세요?
0: 당신이요.
1: 기쁨이님께서요. 메시지를 읽고 답장 안 하는 거, 안 읽고 답장도 안 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메시지 받으면 바로 답장하는 편인가요? 박경호 씨는
2: 네,
0: 저는
1: 진짜 빛의 속도예요.
2: 저도 현우 씨랑 비슷해요. 저도 빛의 속도로.
1: 오,
0: 네. 그게 저희가 아이돌 때 했던 습관인 것 같아요.
2: 그런
0: 바로 공지가 네. 오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락 늦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예의가 아닌 거를 네. 배웠었어 가지고
1: 네. 아,
0: 무조건 바로 하는 편입니다. 네. 네.
2: 그렇구나. 비슷하네요.
1: 네. 네. 그러면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 안 하는 거, 안 읽고 답장도 안 하는 거,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기분이 나빠요?
0: 둘 다 나쁜데요?
2: 제 기준에는 후자요. 차라리 안 읽는다고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요.
1: 그러면은 안 읽고 답장 안 하는 게 더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2: 아, 기분이 덜 나쁘죠. 아,
1: 그러면
2: 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1: 읽고 답장 안 하는 게
2: 기분이 그게 더 기분이 나쁘다.
1: 네. 그치, 읽씹하는 게 더 기분이 나쁘다.
2: 그쵸, 읽었다는 얘기니까요.
1: 그러니까
2: 네.
1: 1698님께서 부모님이 무서울 때는 언제예요?
2: 이거 올데이. 네.
1: 올데이.
2: 1년 365일.
0: 네. 아, 올데이.
2: 올데이입니다.
1: 박현 씨는요?
0: 저는 뭐 그냥 제가 잘못했을 때?
1: 아직도 잘못을 하시나요?
0: 뭐 항상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저도 모르게. 네.
2: 네. 원래 자녀들은 항상 잘못을 합니다.
1: 예. 아, 그래요? 네. 두 분 다 아직도 혼나시면서.
0: 그렇죠. 뭐 하루에 한 번씩 혼납니다.
2: 격려죠. 격려신데 격려가 비수를 꽂힐 때가 많은 거죠.
1: 그렇죠. 네. 그렇죠.
2: 네. 저 어머니 보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홍정원님께서 서로에게 닮고 싶거나 부러운 부분이 있나요?
2: 많아요.
1: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네. 어떤 분이 서로에게 하나를 뺏어올 수 있다면 뺏고 싶은 거 한 가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0: 형의 외모.
1: 진짜?
2: 진짜요? 네.
0: 형이랑 아예 다른
1: 아, 그쵸.
0: 스타일이?
1: 맞죠.
0: 다른
1: 맞죠.
0: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 현호의 그 뭐라고 하죠? 패기. 항상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1: 맞아,
2: 이렇게
1: 맞아.
2: 나갈 수 있는 그 패기가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현우 씨를 이렇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는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아서 생각도 많고 겁이 많은 편이라.
1: 겁 없으실 것 같은데.

0: 네, 없는 척하고 이제 지금 살짝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1: 네. 아, 김명환 님께서 물어보셨네요. 서로에게 뺏어오고 싶은 거 한 가지씩.
2: 아, 예.
1: 맞아요. 박경수 씨가 조금 패기가 좀 넘치긴 하죠.
0: 정말 많아요.
1: 어디 가서도 네, 기죽지 않는
0: 분도 많고.
1: 네. 자, 이쯤에서
2: 네.
1: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2: 좋습니다.
0: 네.
1: 빛나는 토르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 하나씩 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자, 이번에 형 먼저예요. 제가 아까 형하고 나하고 형 차례.
0: 아, 그런 거예요?
1: 아, 어, 내가 자꾸 손해보는 거 아니죠?
2: 그런 거 없고 하세요.
1: 아,
2: 아, 그, 생방송이 빨리
0: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2: 생방송
0: 아,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요. 그렇다면 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예. 장범준 씨 성대모사를
1: 장범준 씨
0: 네, 아주 짧게 해보겠습니다.
2: 네.
0: 오케이, 좀 된 것 같아요.
2: 시작. 네.
0: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1: 있어
0: 조금 있죠.
1: 함께
2: 저는 잠깐, 박상민 네. 선배님 부른 내 거죠.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오, 내가 널 걱정해. 오, 예, 감사합니다.
0: 이거 좋네요.
2: 네,
0: 괜찮네요. 나중에 꼭 써먹어야겠다.
1: 그러면 두 분서 콜라보로 네. 하나 해보세요. 내 거 하자. 네. 같이 불러보세요.
0: 내,
1: 장범준 씨랑.
0: 내 거 하자.
2: 내가 널 사랑해. 죄송합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0: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 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노래 한번 들을게요.
2: 네.
0: 이승현 씨.
2: 네. 정신이 없네요.
1: 이승현 씨 뭐 불러주실 거예요?
0: 아, 저요? 아, 저는 아주 좋은 곡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쓰고 싶은 노래인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라는 곡이죠.
1: 그쵸, 네,
0: 이 가사가 또 어머니에게 하는 또 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잘못 부르면 큰일 나서 감정 잡을게요.
1: 네, 지금 빨리 저 라이브 신청해 주시고요.
2: 이거 라이브입니다.
0: 아, 맞아요. 예, 예, 예.
1: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만드신 노래라고 합니다. 아, 이 노래를 또 아드님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이 지금 듣고 계실까요?
2: 계시죠.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듣고 네. 계실 것 같습니다.
3: 100% 전화
1: 긴장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이승현 씨가 부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0: 감사합니다.
1: 짱짱짱,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이승현 씨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김정희 님께서 짝짝짝, 6484 님께서 아름답네요 노래가 라고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0: 감사합니다.
1: 자, 바로 이어서 박현호 씨 노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씨.
2: 네.
1: 준비됐습니까?
2: 그럼요.
1: 오늘 로즈데이라고 빨갛게 장미처럼 입고 오셨는데 네. 이 노래 불러주시네요.
2: 오늘 우리 네. 로즈데이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꽃 드리고 싶어서 꽃바람 들려드리겠습니다.
1: 아, 좋아요. 박현호 씨가 부릅니다. 꽃바람.

0: 은빛을 정말 사랑하니까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없습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KBS
2: 박현호 씨가 부르는 꽃바람 라이브로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6714님께서 역시 꽃바람은 박현호지.
3: 감사합니다.
2: 1364님께서 역시 휘파람은 박현호지. 어, 근데 너무 신기해요, 진짜.
3: 개인 가회 해드리겠습니다.
2: 김숙희님께서 세 분과 함께한 시간에 취해버렸네요. 승현님, 현우님 두 분 너무 멋지세요.
4: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조하니까님께서 두 분 보러 안 가고 준희 씨 보러 꼭 갈게요. 두 분 뮤지컬 응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진짜 뭘까 준희 씨. 준희 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궁금합니다. 두 분 뮤지컬도 대박 나시고요. 자,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3: 아, 오늘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너무 재밌게 제가 즐기다 가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청취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꼭 뮤지컬 한 네. 번씩 보러 와주시면
2: 언제까지
3: 좋겠습니다.
2: 언제까지 해요?
3: 5월부터 9월까지 합니다.
2: 아, 5월부터 네. 9월까지 꽤 오래 하네요. 네,
3: 그리고 은비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2: 승현 씨 표정이 왜 그래요?
4: 너무 보기 좋아요.
2: 아, 예. 네.
3: 인사하세요.
2: 자, 인사하세요. 아, 네.
4: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깊은 울림 주는 가수 이승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강태범이었습니다. 준희 씨.
2: 준희 씨.
3: 차명석이었습니다. 준희 씨.
2: 이 정도면 준희 씨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궁금하시면 보러 오세요.
2: 어. 네. 어떻게 그 뭐. 시간이 조금 있는데.
3: 어, 있어요. 네.
4: 아, 그래요?
2: 저희 감사하네요. 그 결혼식에서 네. 서른도 선배님께서 네. 축사를 해주셨는데
3: 아, 네, 그쵸.
2: 첫 번째가 박현호 술 좋아한다던데 자제해라. 두 번째가 박현호와 친구인 우리 아들도 술을 자제해라. 아. 세 번째 행복하게 잘 살아라였는데요. 두 분 어떻게 요즘도 술 좀 자주 드시는 편입니까?
4: 아니요, 많이 절제하는 삶을 네, 하고 있습니다.
3: 잘하고 계시네요.
4: 내일 또 첫 공연이거든요. 네, 네.
2: 아, 내일 첫 공연이에요?
4: 네, 내일 첫 공연입니다.
3: 저는 토요일이 첫 공이고 형은 금요일이 첫 공입니다.
2: 네. 이제 시작하시면은 뭐 자제하셔야 되겠네요. 네.
4: 그렇습니다. 네.
2: 두 분 뮤지컬 응원하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제발요.
2: 오늘 끝곡으로요. 서른도의 마음이 울적해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해주세요. 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장안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화성휴게소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서평택 분기점부터 긴 정체 남아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성남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갓길로 치워졌는데요. 하지만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내 부근 사고는 여전히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오
0: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아무 날이 아닌데요. 친구한테 이런 문자가 옵니다. 덥다. 뭐해? 이걸로 시원한 커피 한잔해.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연히 가게 된 식당이나 카페에서 뽑기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내가 덜컥 당첨이 됩니다. 갑자기? 이게 웬일이지? 그런 기분이 아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확 바뀔 만한 큰일까진 아니어도요. 우리의 매일매일에 이런 작은 기쁨이 하나씩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나에게 기분이 좋아질 만한 소식이 들려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행복을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라붐의 상상 더하기 오늘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진짜 이럴 때 있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친구가 커피 쿠폰을 보내면서 한잔해 라고 하면 갑자기 싶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걸 알기에 저도 가끔 무심하게 커피를 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오 역시 센스쟁이 뭐 이러면서 단문이 오죠. 그런 단문을 보면 보내서 기분 좋고 또 그런 문자를 받으면 받아서 기분 좋고 또 커피 한잔 하는 그 상대는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서 좋고 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0: 이벤트 참여하래서 참여했는데 누가 당첨이 된다. 저는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이벤트는 아예 피해갑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내가 당첨이 된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저 이번을 반기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내 사연을 읽어준다고? 나를 불렀어 하실 수 있게 오늘도 아주 발빠르게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라라랜드에서 이렇게 이름이 불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유명자님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2614님 행복한 일 만들고 싶어서 라라랜드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일단 저 먼저 듭니다. 더워요 하시면서 행복한 일을 만들고 싶어서 라라랜드 오셨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2614님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저 이분을 업 시켜줬어요. 그래서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3님 작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사무실에 장미꽃 한 송이씩 돌렸습니다. 어우 좋다. 좋아. 오늘 로즈데이래요. 콩디 고맙다고 커피 얻어 마셨습니다. 어우 주거니 받거니 잘하셨네요. 어메미님 오셨습니다. 콩디 저에게도 행복을 주세요. 그럴까요? 시원한 2시간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혜미님 주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중입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기분 좋아지는 시간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저 올 때 보니까 33도 찍히더라고요. 아 덥습니다. 여름이에요. 점심에는 뭘 맛있는 걸 드셨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2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종류대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보건복지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권현마님 1등을 기원하며 문자를 보냅니다. 저 1등 맞죠? 하셨는데 꿈을 좀 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등은 7360님이 되겠습니다. 기다렸어 기다렸어 90년대부터 사랑했어 사랑했어 돌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I love you born 하시면서 7360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마님에게도 김은 샜지만 제가 시원한 아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2님 마침 시간을 보니 4시 정각 얼렁 추측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철님 콩디 눈밑이 파르르르 떨려요. 이거 마그네슘 부족이죠? 커피 부족은 아니죠? 하시면서 콩디가 해결해 줄 텐데 차라리 커피 부족이라면 하셨어요. 우리 성철님 눈밑이 바르르르 떨리시나 봐요. 마그네슘 부족 맞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간 뭐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그것도 뭐 아몬드 호두 이런 거에 많겠죠. 그리고 콩류 다크초콜릿 좋다. 여기에도 꽤나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른 복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64님이 주셨어요. 콩디 중랑천 장미축제 내일부터 합니다. 아 그래요? 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수백만 송이의 장미를 볼 수 있다면서요. 그 버스킹 공연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있다고 들었고 산책하고 사진 찍고 추억 남기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5864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계월님 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찐 여름입니다. 덥죠. 지인과 뒷산 벤치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중입니다. 윤시호님 콩디 여기는 32도예요. 이게 웬일인가요? 한여름이에요. 팥빙수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중인데 장렬하는 태양에 살이 익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이구 살이 익는 소리가 들려. 지글지글. 점심시간이 끝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컵빙수와 아이스크림을 미친 듯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크크크. 저도 좀 이따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5072님 보내셨습니다. 이건서님에게 일단 사연 소개하기 전부터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지인네 시골집 놀러 왔다가 복숭아 나무밭에 끌려 나와서 열매들을 솎았습니다. 잘하셨네요. 복숭아 비싼 게 이해가 갑니다. 대학 밑에서 힘들었습니다. 돈 주고 사 먹는 게 100배 낫습니다. 하시면서 이건서님 일단 해보고 나니까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점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님. 더운 목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한층 더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제 이름 불러 주십시오 하시면서 우리 설점식님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김현철의 오랜만에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김현철의 오랜만에였습니다. 우리 한수진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한수진님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수진님 삐졌어. 우리 홍정아님, 뭐 미영님, 두레님, 소영님 청취자 글들 많이 읽어주시면서 너무 서운하대요. 제가 우리 한수진님을 매번 건너 뛰었나 봅니다. 삐졌어. 서운했어. 우리 한수진님에게 귀엽다 우리 한수진님. 이분에게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푸세요. 그리고 전정현님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도 라라 유치원 라라 유치원 출석합니다. 출석했어. 그랬어. 잘 왔어. 이렇게 이분이 적어주

몰래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는 이 건빵 맛있겠다. 요즘 건빵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이 많대요 종류가. 어떤 건빵 드시나? 9474님 보내셨습니다. 몰래 몰래 걸리지 말고 야금야금 아주 맛나게 드세요. 몽 멜지 모르니까 제가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5님 콩디 저는 지금 일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컵 얼음과 커피가 많이 나갑니다. 하셨어요. 파이팅입니다. 2412님 언니 남자친구 생일이라 여행가서 깜짝 이벤트로 제가 먼저 프로포즈 할 건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떨려요 하셨습니다. 묻지다 묻죠. 우리 2412님 이 요즘은 꼭 남자만 프로포즈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멀어졌어요. 여자가 먼저 마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멋지게 보입니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지 말고 아주 이쁘게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412님 보내주셨어요. 아주 러블리 러블리하네요. 뽀니 언니 저는 오늘 수박을 게시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달고 맛있었어요. 올 여름 길고 덥다는데 언니도 저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201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1052님 오늘 제법 더운데요. 더워도 입맛은 안 떨어지네요. 점심에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맛있었겠다. 오후 간식으로 붕어 모양 팥 아이스크림 먹었습니다.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크크. 라디오 들으면서 저녁에는 또 뭘 먹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저녁 메뉴는 좀 순한 걸로 좀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박지은님 안녕하세요. 처음 놀러 왔어요. 보이는 라디오라서 더 좋네요.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 집에서 재택근무 중인데 집도 덥네요. 에어컨 청소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에어컨도 못 켰습니다. 해가 지면 좀 나을까요? 땀나요 하셨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선선하니 좋겠죠. 우리 박지은님 오늘 처음 놀러 오셨는데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님 로즈데이 장미 같은 콩디 보고 위로받아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2793님도 콩디 누나 출석합니다 하셨고 하나하나 하나칠님 콩디 방송 시작할 때 로고송 있잖아요. 그거 콩디가 직접 부른 건가요? 목소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안 가르쳐주지. 맞아요.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동우님 콩디 장미꽃 보내드려요. 장미꽃 향이 가득한 제 마음 받아주세요. 이동우님 사진 보내셨구나. 노래 나가는 사이에 어떤 장미꽃을 보내셨는지 제가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데이래요 본디. 부산은 하늘이 맑습니다. 저도 오늘 커피 쿠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봄을 딸에게 투척 한 잔의 좋아해도 커피의 감동에 취하지 말고 자기야꽃에 장미꽃에 취할 준비 되셨을까요? 언니 사랑해요 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이 문자에 담아주셨습니다. 9618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또 받으신 분들 명단은 다시 한번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박혜경 주문을 걸어 박기영의 블루 스카이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한스 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내일이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에요.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 어떤 제자였을까요?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잊지 못할 선생님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선생님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추억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컵빙수, 아우 빠르다 빨러 컵빙수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오늘의 마법소입니다. Music is magic.

내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잊지 못할 선생님의 추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usic is magic. 먼저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빠질 수 없죠. 그래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조순아님, 저는 고딩 때 사회선생님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만큼은 무조건 100점을 맞았었어요. 송용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준비해놨습니다. 노래까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0000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조남이 이연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연탄. 아유, 별명이 연탄? 좀 너무하다. 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장우의 청춘 예찬 또 생각나신다 하셨고, 오수미님, 저는 고3 수능을 앞둔 100일 전에 직접 떡 맞춰서 먹으라고 주셨던, 와, 이런 선생님들 계시죠. 그래서 학생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따뜻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오키 국어 선생님 생각납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셨어요. 오수미님 주셨어요. 마르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 류 영길 체육 선생님. 너무 잘생겨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8240님 보내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체육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참 인기가 정말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생 선생님들도 진짜 은근히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았었고, 이민영님, 국민학교 시절 첫사랑이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어우, 이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 똑같네요. 이름도 기억납니다. 아우, 기억해야죠. 첫사랑인데. 김진아 선생님, 친정 부모님도 쌤을 아주 잘하신답니다. 시골 학교라 친정 엄마한테 선생님들 점심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하시면서 그때의 추억 한 자락을 또 문자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절미 빙수 맛있겠다. 닉네임이 인절미 빙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서요.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학 시간만 기다렸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쓰시라고 색깔 분필을 학종이로 포장해서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잘 계시죠? 하시면서 학교 다닐 때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절미 빙수님이 문자 주셨고, 그리고 4355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이 김성자 선생님 생각납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과 지독했던 사춘기로 방황하던 저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어머니 같았던 분이셨거든요. 아, 맞아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길라잡이가 아주 지혜로운 길라잡이가 돼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정상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던 저에게 매년 생일 때마다 따뜻한 밥과 미역국과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응원 잊지 않고 해주셨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인선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던 송옥순 선생님, 소극적이던 저를 밝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하나 애정을 주시고 학교 끝나면 발야구를 늘 같이 하셨던 웃음이 많은 이쁜 은사님이에요. 은사님이라는 꽃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졸업 때 다 울고불고 대학 때까지 편지하다가 끊겼습니다. 늘 생각나는 선생님 잘 지내시죠? 하시면서 최인선님도 추억의 한 부분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7507님, 중3 때 만났던 안철수 담임선생님. 그 선생님 혼냄으로 여드름도 없어지고 전교 1등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은인 같은 선생님은 당연히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참 많이 매를 들었던 선생님들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사회선생님이 그렇게 매를 들고 오셨어. 아, 매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교무실에 가면 도대체 저 사회선생님은 매 종류가 몇 개일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우리 사회선생님이 급 떠오르네요. 나수정님, 저는 미술선생님을 진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을 전공까지 했고 지금
저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요. 아, 어릴 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김주원 선생님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미술 선생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나수정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출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안소리님 주셨어요. 저는 중2 사춘기 때 방황했던 저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셨어요. 김기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친구들과 뵈러 갈 건데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또 얼마나 선생님을 위해서 바리바리 무언가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6350님 어머머머 춤을 너무 잘 추시네요. 왕년에 좀 노셨군요 하셨어요. 맞아요. 왕년에 많이 놀았죠. 2244님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이자 영어 과목 하연보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319님 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선생님의 영향이 학생들에게 참 많이 좌지우지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얘기 지금 들으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그림자 밟지 않는다고 했고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우리 엄마 때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니까. 0319님 쿵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셨던 허대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방황하던 고3 시절에 항상 잡초 속에 어울려 살면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것을 잊지 말자던 그분을 말씀하시며 늘 다잡아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데 한 번씩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잊을 수 없겠습니다. 박민경님, 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얼굴 잘생겨 항상 깔끔한 정장에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와 말은 조용히 조용히 그래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뮤지컬 배우 같으셨거든요. 유현석 선생님 보고 싶네요 하셨고 492

2호님, 0302님, 그리고 아까 0000이셨던 분, 이장우의 청춘 예찬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잊지 못한 선생님의 추억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임자연님, 지금 모시고 있는 스승님도 되나요? 어우, 암요. 어른들의 태권도장. 크로스피 코치님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빠지면 섭섭하지. 정코, 예코, 중코님 덕분에 재미있고 행복한 크로스핏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짱 되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임자연님 보내주셨어요. 이 크로스핏 하시는구나. 또 선생님들이랑 이 온도, 결이 맞아야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오늘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컵빙수 받으실 분들 10분 뽑아서 저희 이분의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장우의 청춘 예찬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안성분기점까지 5km 밀리고 있고요. 이후 기흥 동탄에서 기흥까지도 짧게 정체입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8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은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7km 정체되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주춤합니다. 목포 쪽은 매송휴게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신갈분기점에서 부곡까지 15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4: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9: KBS.
10: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눈물의 취준생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저는 안양에 사는 애청자예요. 올해 졸업한 취준생이랍니다. 계속 취업을 위한 학원도 다니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미술 전공자라서 포폴도 만들어야 해서 할 게 많은데 요즘 날씨가 놀기 딱 좋아서 그런지 자꾸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그런 사치스런 계획은 취업 후로 미뤄야겠죠? 그게 맞겠죠? 다 잘 될 거라 믿고 싶습니다. 언니가 그렇다고 해주면 더 힘날 것 같아요. 전국의 모든 취준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오늘의 나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 구피의 다 잘될 거야 였습니다. 오늘의 라방은 눈물의 취준생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우, 목소리가 보이스가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은 거죠.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치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예쁘기도 하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김미용님, 여행을 취업 준비 뒤로 미루지 마시고 right now 지금 하십시오. 오히려 취업하면 시간이 없어 더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취업 전에 여행을 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눈물의 취준생님 그런 사치스러운 계획은 취업으로 미뤄야겠죠? 그게 맞겠죠? 라고 몇 번씩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저는 그랬는데 우리 이재숙님 여행이 새로운 출발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설지원님 목소리에 좋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쵸? 원하시는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주연님 취준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 집에도 취준생이 있습니다. 정훈아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지? 힘내 잘 될 거야 하셨습니다. 우리 정훈님 기죽지 마세요. 자존감 또 올리면 되지.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우리 이소영님 우리 딸내미였으면 그냥 점점점점 용돈 두둑히 주고 혼자 여행 한번 보내주고 싶네요. 지칠 때 잠시 쉬어가야죠. 다 잘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인걸요.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이소영님 아주 건강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눈물의 취준생님에게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눈물의 취준생님 마음 가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그것도 좋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나를 끌어당긴다 여행이 그런다면 힐링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무한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무한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기특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본플리 주제 알려드려야죠. 우리 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우리가 들어간 노래들 많죠.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중간중간에 제가 또 게시판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봤는데 아무래도 내일이 5월 15일이다 보니 정말 색색깔의 이쁜 장미꽃들을 또 한 컷 찍어서 소중하게 보내주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한 분 한 분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레이.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본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우리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플리네요. 우리플리. 제목이나 가사에 우리가 들어간 노래들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리쌍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청고추님 그리고 이화정님 1233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 듀스의 우리는

학창 시절에 카스트 테이프 되감아서 듣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뽀니언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 고마워. 0748님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장현주님 라라랜드에 오면 하루하루 우리의 추억이 생겨서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1730님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우리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니요. 노래 나갑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네, 오늘 봄풀리 우리 풀리였습니다. 리쌍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듀스의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송설님, 예술이야 싸이 가사 중에 지금이 우리에게는 꿈이야. 저는 이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김영수님,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바람의 빛깔. 여기에 또 우리 들어가나 보네요. 그리고 태연이 엄마 퇴근합니다. H.O.T.의 우리들의 맹세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 언니 음반 MC할 때 H.O.T. 귀여워했던 게 급 생각났습니다. 1265님. 어우, 엄청 이뻐했죠. 특히 뭐 다 좋아하고 다 귀여워했지만 신화에서는 우리 민우 참 이뻐했고 그리고 H.O.T.에서도 다 이쁘지만 다 좋지만 장우혁 참 예뻐했고 그리고 잭스키스에서 또 우리 제드기 참 예뻐했죠. 육하나30님, 우리라는 단어는 친근감을 줍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솔지에 우리가 우리였었던 날들 신청해봐요 하셨습니다. 참 친근감이 엄청 느껴지죠, 우리. 0269님, 전람의 우리요. 이 노래 들으면 지난 추억에 눈물이 나요. 헉, 눈물이 나. 그런 노래들이 있죠, 하나씩은. 5269님, 이제 날씨가 여름 같습니다. 송창식의 우리는 신청해 봅니다. 5776님,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신청합니다. 콩디와 우리는 제법 잘 어울리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3014님, god의 우리라면 이 노래죠. 집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김미선님, 코요태의 우리의 꿈. 김현웅님은 조건 가인,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3348님, 어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네요. 푸른 하늘에 우리 모두 여기에, 광화도에서 조각 작업하면서 본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푸른 하늘에 우리 모두 여기에 마지막 봄풀리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유승님, 로즈데이 라고요. 붉은 장미 대신에 제가 직접 만든 파란 장미를 보내봅니다. 콩디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이미 제가 사진을 다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우리 신유승님 감사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우리 모두 여기에.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아마도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다. 내가 나를 상처내면서 내 존재를 드러내던 때가 말이다. 내 나이 18시절 나는 세상에 화가 참 많은 아이였다. 부모님의 이혼 후 엄마와 단둘이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나는 삐뚤어진 방식으로 내 아픔을 달랬던 것 같다. 아우 아들, 엄마가 오토바이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해. 안 타면 안 돼? 아, 엄마가 뭔 상관이에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니까 신경 끄세요. 아우 가시라고요. 엄마가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걸 알면서도 거칠게 살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며 학교를 자주 빠지곤 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얻어터진 얼굴로 엄마를 울게 한 날도 많았다. 한 번씩 예의상 학교에 가는 날엔 선생님 모두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난다. 아, 참, 왜 이렇게 쳐다보고 난리야, 짜증나게. 아, 이딴 학교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날도 그랬다. 잔뜩 성이 난 채로 학교를 박차고 나서 거리를 걸었다. 새벽까지 싸돌아다니다가 결국 싸움이 났고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애들과 한데 묶여 경찰서로 연행이 됐다. 나는 당연히 엄마가 오실 줄 알았다. 하, 또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려나. 아휴, 머리를 박박 긁던 그때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였다. 당시 우리 반 담임이던 선생님이셨다. 아이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저희 학교 학생이에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책임지고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엄마가 아닌 선생님의 등장에 아 망했다 싶었다. 그래, 화내면 들이박자 생각하던 그때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더니 나를 근처 해장국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먹자. 잘 먹어야지 사고도 잘 치는 법이야. 너 많이 외롭지? 근데 선생님은 너 포기 안 한다. 어여 먹어. 그 말에 왈칵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때 알았다. 그때 알았다. 나 외로웠구나. 누군가 내 속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날 처음 온몸으로 느꼈다.

그래, 공부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근데 후회 없게 살자. 넘어졌다고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너 밟고 간다. 그거나 알아나. 털고 일어나서 너답게 살아. 선생님 덕에 나는 다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졸업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실지. 그 안부가 문득 궁금해진 그런 오후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노래도 너무 좋네요. 오늘 이용준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스스로 저에게 기도했습니다. AI야 한 번만 오늘 들어와줘라. 하지만 AI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야, 선생님이 너무 멋지시네요.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친구를 한 방에 마음을 틀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말머리를 틀 수 있게. 참 멋집니다. 아,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선생님이 용준님을 불러서 졸업 축하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 노래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사람은 꼭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를 믿고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도 한다. 너도 꼭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 선생님 성함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어우, 박준호 선생님 아주 멋있으십니다. 4190님 울지마요 언니 이러면서 저는 우는 중 따라 울었어. 이성호님 콩디 또 터졌어. 안반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반수도 아니고 뭐냐고. 힘내요 콩디 하셨고, 정경화님 어른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참다운 어른이시고 위대하신 선생님이시네요. 황경일님 저희 제자 얘기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어둠의 길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리 가슴이 먹먹한지. 7408님 옆으로 빛나간 남자친구를 붙잡아주시던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수학여행

병을 대신 내주시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체구가 든든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이겠죠 하시면서 7408님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김혜림의 있는 그대로, 김장훈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이렇게 두 곡 더 감상하고 오죠.

0: 걸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홍현님 주셨습니다. 고1 아들이 수업 중에 뭘 드셨나 봐요. 벌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유 이게 너무 쉽게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저 웃지요 하시면서 이홍현님 문자 주셨습니다. 김진영님 콩디 안녕하세요. 2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진영님은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고 여름 같다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금처럼 쉬시면 돼요. 지금처럼. 그러다 보면 충전하고 충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또 움직여봐야죠. 우리 김진영님을 필요로 하는 그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갈현숙님 남편이 일할 때 매일 틀어놔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제갈현숙님. 그리고 김대현님 우와 언제적 노래가 점점점 옆집에서 잠깐 놀러왔습니다. 이보씨 반가워요 하시면서 김대현님도 잠깐 놀러와 주셨어요. 그리고 권재일님 이보님 라라랜드 고맙습니다 하셨고 제가 한자를 조금 아는데 이 한자는 약간 잉크가 좀 번지고 너무 작아서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다. 핑계를 대자면 그렇습니다. 고덕희님 며느리 자랑 해주셨고 정병천님 라라랜드의 커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게시판에 적은 지 4개월 됐는데 오 4개월 됐는데 한 번도 커피를 못 받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늘 미안합니다. 우리 정병천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자님 행복은 라라랜드 콩디 목소리에 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745님 오전에 알바하고 초1 아이들 학교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루가 왜 이렇게 바쁜지요. 바쁘다 바쁘 현대사회 굉장히 힘들다 하셨어요.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쉬는 시간이 지구입니다. 라라랜드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저 이분이 감사하죠. 8745님의 문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사랑이었고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매송휴게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나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재에서 용인까지 7km 정체입니다. 이후 신갈 분기점 부곡까지는 12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동군포 광장부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다부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3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 소리는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서 팽팽했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 축 처지고 쪼글쪼글해지죠. 이게 꼭 우리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기 나이 들어서 주름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종일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다가 이 무렵이 되면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잖아요. 어깨는 축 처지고 발걸음은 천근만근이고 그 모습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이랑 닮은 것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바닥난 에너지. 그 빈자리를 아주 달콤하게 즐거운 웃음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언제? 이제부터! 당장! Right now!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 솔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소로우의 하이파이브 우리 새싹 허윤수님께서 청해 주셔서요. 오늘 축 바람이 빠진 우리 스테인들 고생 많으셨다고 예, 즐거운 에너지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소로우 이노진 왔습니다. 고애경님 개업식 할 때 키 큰 풍선 생각나요. 흐느적 흐느적. 보이는 라디오 보셨군요. 예,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 노래 스윗소로우의 하이파이브가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 제가 개발한 안무 같은 것들 좀 보여드렸고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의상을 협찬받아서 입고 와가지고요. 평상시 저의 사복이 아니어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길래 예, 포즈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병숙님께서 모델, that's right, 그거죠. 예, 모델 itself, 모델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죄송해요. 김보경님, 나이 이야기 하는 줄 알았네. 휴. 그러니까 나이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얼굴에 주름 생기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를 봤을 때 아침보다는 아침도 축 늘어져서 출근하잖아요. 그냥 점심 먹고 조금 예, 점심 먹고 한 2시간 정도 팔팔하죠.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졸리다 이러면서 또 뭐야 퇴근까지 4시간 남았네 이러면서 또 축 늘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하랴 긴장 바짝 하고 일 처리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압니다. 알아요. 7121님 거 봐요. 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뛴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하려면 스테인 들어야 되거든요. 스테인 들어줘야 되걸랑이야. 그렇걸랑이야. 힘 빠졌을 땐 스테인이걸랑이야. 아주 잘 오셨걸랑이야. 자, 방선혜님. 오늘도 바람 빠진 풍선에 공기 넣으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공짜잖아요. 그리고 돈도 안 들어. 자연스럽게 좋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또 실험 농담과 함께 여러분을 피식피식 웃게 만들어드리는 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려갈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제가 이쁘장하게 하고 온 날입니다. 예. 그랬더니 정작 딱 봤는데 에? 별거 아니네 이러시더라도 예 이쁘다고 해주세요. 자, 오늘 드라이빙 포인트가 잠시 후에 열려요. 특별히 오늘 기운 좀 내시라고요. 오늘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에 오늘만 특별하게 버터떡까지 예 원어는 버터떡 예. 버터떡까지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오늘만 특별하게 커피 한 잔에 버터떡까지 챙겨드립니다. 추석 체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듣고 싶습니다. BTS입니다. Butter.

주말권으로 접어드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6시 13분 17초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터. 7434님 고3 아이 졸업사진 찍을 때 조선시대 옷이 필요하대서 어제 빌려서 오늘 찍고요. 의상 반납하러 가는 길입니다. 힘든 고3 생활 속 오늘 하루는 웃고 재밌는 추억 쌓았겠죠? 와, 그랬겠다. 진짜 그 하루 얼마나 재밌었을까. 근데 이제 시험 준비를 앞두고 진짜 전쟁터 속에 살짝 그 크리스마스 있는 그런 느낌이었겠네. 강지선님, 대구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진짜요? 대구가? 와, 여기 수도권 서울은 정말 찜통더위였어요. 엄청 더웠거든요. 대구 날씨 부럽네. 냥냥펀치님, 카레를 16인분 한 솥 끓이면서 들어요. 내일 동창들끼리 전남 구례로 여행 가거든요. 이번에 회비도 10만원씩 더 올렸고 아주 먹고 마시고 아주 그냥 구례를 그냥 뿌시고 오려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비상! 구례 비상! 오종현님, 너무 더워서 입맛 없어서 냉장고 파먹기 하려고요.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기가 막히게 좋아하죠. 진짜 남은 반찬들 다 냉털이라고 하죠. 냉장고 속에 맛난 반찬들 다 넣어가지고 참기름 똑 하고 그냥 고추장 슥슥 비벼가지고 거기다 김가루 딱 올려가지고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거기에다가 버러떡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김동규의 3분 45초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3분 45초인지 알고 딱 봤더니 3분 50초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스터링 할 때 살짝 길이가 늘어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5초간의 3분? 제가 3분 50초로 했어요? 3분 45초간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버러떡 얹어드린다니까 출석 체크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씩 귀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새싹문자 마수정님, 처음 사연 보내봅니다. 둘째 딸이 중학교 졸업사진을 찍는다고 아침부터 머리를 하고 잔뜩 꾸미고 학교에 갔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기분이 이상하고 대견합니다. 조금 천천히 커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는 조카 우리 세진이 볼 때도 천천히 크지, 벌써 3학년이야? 정말 천천히 커라 하고 싶은데. 그래, 오늘 졸업사진을 찍은 학교가 많은가 봅니다. 마침 또 날씨가 너무 이뻐서 자연광이 이렇게 좋은 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또 꾸미고 숨겨왔던 기술 좀 부리고. 우리 때 그 기억나세요?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찍어바를 게 없잖아요. 요즘은 뭐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다 뭐 피부 보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때는 그 조금 논다는 친구가 눈썹에 그 연필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하게 한 다음에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눈썹 진하게 한다고 그거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이제 번 그게 다 유행이 돼서 사진 찍는 애들 전부 수검댕이 눈썹이 딱 만들어졌었죠. 참 그랬었는데. 예, 제 집신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6187님, 올해 회사 근속 10년 차예요. 회사에서 꽃도 받고요, 자그마한 격려금도 받았습니다. 즐거운 퇴근길이네요. 아유, 그럼요. 귀하죠. 근속 10년 차.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회사가 우리 6187님 덕분에 잘 크고 있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0919님, 안녕하세요, 호진 오빠. 저녁 준비하면서 매일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저녁은 카레라이스예요. 열심히 채소를 다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들 맛있는 저녁 드세요. 오, 오늘 벌써 0919님과 아까 구례 붓으로 여행 간다는 그분이 카레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오늘은 저녁 카레인가 싶기도 합니다. 카레 제가 또 엄청 좋아하죠. 좀 매콤하게. 그 카레 맵기 조정하잖아요. 저는 살짝 3단계, 4단계 좀 매운 쪽으로 골라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거기 브로콜리, 그리고 감자, 당근 이런 거 예, 맛있죠. 생각이 잘 안 나. 넣어야 하는 것들이 생각이 잘 안 나. 8163님, 호진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활기차서 듣기 좋아요. 할머니 제사 모시러 상계동 큰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가 무지하게 밀립니다. 다음 달 막내딸 결혼도 하는데 축하 미리 해주세요.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김보라, 안범근, 결혼 축하해! 그러시군요. 우리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이제 예쁜 결혼식 앞두고 있는 우리 김보라, 안범근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진짜 맨날 웃으면서 깨가 떨어지도록 깨볶는 행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동부간선도로 많이 밀리는군요. 그래요. 오늘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또 주말권이라 차가 더 많은 모양입니다. 0712님, 퇴근길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호진 씨 덕분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0: 진짜 무더위. 8월 9월 더위야. 벌써.
1: 그래서 바로 이제 타자마자 에어컨 틀면 기름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갖고 창문 다 열어놓고 한 5분간 그 안에 있는 더운 공기 뺀다고 막 그 이쁘게 그냥 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했는데 땀이 이렇게 나는데 그 좀 아껴보겠다고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해서 천천히 왔습니다. 에어컨 오늘 처음 가동했네. 아,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을 지나고 살짝 평년 기온, 봄의 기온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많이 덥대요. 아, 이렇게 오늘 방금 소개한 저기 분들 모두 커피 한 잔씩 거기에다가 버터떡까지 버터떡 얹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에 앞두고 있죠. 그래서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틴들 주목! 파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같은 날씨에 좀 더우니까 자전거 타고 진짜 자연바람, 시원한 바람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저녁에는 그래도 좀 선선하죠. 선선한 바람을 가르면서 자전거 타기 딱 좋은 저녁입니다. 자전거 탈 때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골라주세요. 그래서 유인음악가게 앞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노래 네 곡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 자전거에 얽힌 추억이나 지금 또 자전거 타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자전거 주행 중이신 분은 살짝 정차를 하셔서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안전 유의해 주시고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트인 꿈나무상. 1부 꼭꼭은 여러분들을 위해 비워둡니다.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달려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와, 사랑 가득한 노래들이다.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그리고 이지혜의 Love Me, Love Me.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김미영님이요. 심현보의 자전거 데이트. 허, 제목만으로도 엄청 설렌다. 그래서 미영님이 저는 한 번도 못 타본 커플 자전거 타보고 싶다

0248님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중학생입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김동률님 노래 신청합니다. 아유 그랬어요. 고마워요. 어머니도 듣고 계시나?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8657님 다들 이런 경험 있죠. 자전거 배워서 좀 탄다고 생각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속도 조절을 못해서 배추밭으로 넘어졌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배추밭 고랑 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저녁 먹고 딸이랑 자전거 타러 나가려고 하는데 딱이네요. 자전거 타면은 좋아 좋아를 외치는 딸. 너무 귀엽다. 좋아. 아유 그래. 우리 서지연님이 청해주신 조정석의 좋아 좋아.

0: 오늘 유인음악가의 주제가 자전거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노래는 좋아 좋아 자전거 타면 좋아 좋아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잘 자전거 타고 달렸던 유인음악가에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고요. 당첨되시면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꼭 글쓰기를 통해서 올려주세요. 스팅 꿈나무상 발표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광고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목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탔죠. 0248님 곧 수학학원 갑니다. 노래 듣고 기분 좋으신 어머니 학원 하루 빼주세요. 하고 싶네요. 난 또 누군가 했는데 아까 자전거 타기 좋아한다고 어머니가 김동률 목소리 좋아한다고 베란다 프로젝트 바이크 라이딩 신청했던 그 중학생이네. 엄마 기분 보고 기분 좋으시다. 오늘 하루만 빼주지. 얘기하고 싶은데 말은 못해 그죠? 아이 귀여워라. 얼른 가라 수학학원 가야지. 한번 가는데 얼마니 그게 돈이. 삼촌도 막 난리에. 0248?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아니구나. 0246이어야 되는구나. 2463님 어버이날에 5살 우리 손녀에게 자전거를 사줬어요. 처음 타는 자전거 막 비틀비틀 하더니 잘 타더라고요. 커서도 자전거 하면 처음으로 할머니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럴 거예요. 진짜. 우리 손녀가 세발 자전거 사주셨나요?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아이고, 그거 이제 보조바퀴 달고 막 타다가 이제 두발 자전거 타게 되고 막 엄청 그렇게 성장의 그 단적인 면을 보게 되죠. 이제 꿈나무상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군요. 주제가 자전거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제주도 환상종주길을 완주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열흘에 걸쳐서 완주하셨나 봐요. 제주도 일주하면서 자주 들었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보람차시고 자랑스럽네요. 우리 새싹 상민상사님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면서 청해주신 태연의 꿈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입니다. 기름에서 정릉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봉 부근 1,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간 처리 여파로 팔탄 분기점부터 비봉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도 짧게 주춤하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용인휴게소 부근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부곡까지는 12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의 IM이었습니다. 우리 유진성님께서 청해 주셔서요. 네, 듣고 왔습니다. 편의점 쿠폰 유진성님께 안겨드리겠습니다. 퇴근길에 들러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이브의 IM 듣고 있으니까 아까 0248 우리 중학생이 생각나네요. 이 노래는 듣고 학원을 들어갔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노래는 못 들었겠죠. 아마도 학원 시간이 7시지 않았을까. 8시까지였다면 듣고 있다면 연락 줘라. 좋아할 것 같아서.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스튜디오들이 순간 포착하신 좋은 사진 혹은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날도 좋았는데 참 예쁜 이야기들, 화창한 사진들 기다려봅니다. 소개되면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쇼리 실라!

0: 생존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서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아이스 라떼 쿠폰 아라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0: 스비트 바퀴스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SG 워너비의 죄와 벌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잘 맞추셨나 문자 한번 볼까요? 한수임님, 꽁트예요?
1: 예, 알아채셨어요?
0: 아이고야.
1: 예, 가장 큰 힌트였어요. 노래 제목에 절반을 예 드렸어요.
0: 김보라님, 럼블피쉬의 아이고.
1: 장난이죠. 오, 괜찮았어요. 재치 있었어.
0: 아이고. 예, 이거. 임기인님, 투애니원의 아파인가?
1: 아, 조금 더 나가셨죠. 아니, 이제 장난치셔. 아유, 그냥.
0: 이정화님, 박효신인 줄.
1: 어, 예. 목소리가, 그렇죠. 이 가수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박효신 씨도 그렇죠. 박효신 씨라면, Started a world,
0: fell in love. 좀 뭔가, 그, 좀 더, 약간 이런 쪽.
1: 죄송해요. 요즘 박효신 씨는 안 그러죠.
0: 신비님, 아라쿠.
1: 어, 앓는 소리로 아라쿠라고. 재치 있으셔.
0: 4617님, 노래는 알겠는데 가수와 제목을 모르겠네. 유유. 그걸 맞추는 게임입니다. 아이고, 그거를 알아채셔야 돼요. 예.
1: 4617님, 하루하루 도전하시다 보면
0: 어? 내가? 이렇게 제목이 떠오른다고?
1: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오, 대단한데. 오늘 정답은 FT 아일랜드의 사랑 아리였습니다. 사랑 아의 리을 히읗 이. 예, 이게 받침 맞춤법도 잘 봐야 됩니다. 사랑 아리 잘 맞춰주셨고요. 정말 많이들 좋아하셔서 오 듣자마자 알겠어요 하셨어요. 예,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사랑아리 FT 아일랜드 3년째 짝사랑 중입니다. 인디의 허밍도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아리 그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심이잖아. 우선 이승윤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게 짝사랑 중이에요. 짝사랑 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아이고 이건 사랑아리가 아니지. 이아리지. 이아리 어금니 아리. 예. 허리 아플 때도 아이고 허리야. 어, 좀 다르구나. 아리마다 부분마다 좀 다르네요 느낌이. 사랑아리 FT 아일랜드 아라쿠가 아라쿠였군요. 근데 그 와중에 인디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감탄. 감사합니다. 최보성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디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크크 하신 9213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답 사랑아리 FT 아일랜드 그 시절 노래방 가서 펑펑 울면서 불렀던 그 곡이구만요. 요즘도 가끔 들어요. 그렇다고 그때가 생각나는 거 아님. 네, 현실로 돌아오셨습니다. 2963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여섯 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아이스 라떼 쿠폰 아라쿠 보내드릴 겁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꼭 올려주십시오. 그럼 정답곡 들을 때마다 너무 훌륭하죠. 아, 이용기 씨 목소리 기가 막혀요.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그때 나를 떠나야 했니? 어 여기서 어 작곡가 바이브의 류재현 씨인가? 했더니 찾아봤더니 맞네. 아 바이브의 느낌이 있네. 너무 좋아하는 바이브, 너무 좋아하는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잘 듣고 왔습니다. 정혜숙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해봐야 이별을 알고 그 아픔을 알 텐데. 뭐라도 하고 싶네요. 그쵸. 공감합니다. 네. 사랑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데? 뭐야, 사랑이?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건데? 뭐야? 그죠? 죽은 깨님. 와우! 어디서 좀 노셨군요? 와우! 노래방에서 좀 지르셨군요? 완벽스! 아, 이거 노래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또 안 가봐가지고 뉘앙스를 모르겠네. 예, 노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기 씨한테 전해드릴게요. 김인호님. 군입대하고 사랑아리 참 많이 했어요. 그럼요. 우리 국군 장병들이 거의 다 사랑아리 했을 겁니다. 없던 사랑도 만들어서 하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 야 이거 정말 군인들 진짜 짠해요, 짠해. 김근화님, 사랑아리 이것도 젊어야 가능하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늘 청춘, always. 예. 이주연님, 며칠 후에 이사가 있어서 짐 정리 그리고 비우기를 하는데 너무 정리할 게 많아요. 이사 후 후유증 아리할 것 같음요. 그러셨군요. 아 저는 또 며칠 후 이사가 있어서 짐 정리하다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의 뭐 흔적을 발견해가지고 다시 또 그냥 추억에 빠져들면서 더군다나 FT 아일랜드 사랑아리 딱 들으니까 그때 기억에 막 사랑아리 막 이렇게 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다행이네요. 아 이사 진짜 큰일이에요. 보통 일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고 얼마나 힘드실까. 5328님 책임져요. 스윗드라이브 들은 그 순간부터 인디 아리 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점점 제 아리 하고 제 아리? 잠깐 계속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가 한 수천 번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아예 리을 히읗이 맞아? 이거 자꾸 보면은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생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만 예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매일 오시면 2시간 아주 재미나게 놀다 가는 겁니다. 네. 오늘의 장면 만나기 전에 두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 기가 막힌 이 노래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982님 우리 신랑이 살포시 건네준 꽃 선물에 행복합니다. 정말 예쁘죠? 우리 고마운 신랑 많이 사랑해요. 이 보내주신 사연이 진짜 고맙고 사랑해서 진짜 너무 기분 좋아서 보내주신 것 같아서 무슨 당연히 뭐 행쇼지만요 장난기를 좀 빼고 싶네요. 아 진짜 행복하시군요 우리 고마운 신랑. 우리 0982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면 저렇게 살포시 꼭 자기 닮은 꽃 사왔어 이러셨겠죠? 진짜 꽃 이쁘기도 하다. 가운데 저 흰색 아이 노란색 꽃수술에 이파리 흰색 저거 마가렛이죠. 마가렛이라고 그러더라고. 저거 좋아해요 저. 그렇다고요. 9981님 로즈데이래요. 근데 저는 수국을 받았어요. 하트. 남친이를 스드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같이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해효 커플 같이 쭉 인디랑 함께 할게요. 그리고 자기야 고마워요 라고 전해주세요. 인디 부러울까봐 사로 시작하는 얘기는 직접 할게요. 방금 이 내용 다 직접 하시면 되는 일이었어요. 아,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쁘다 오늘 로즈데이. 그쵸 잊지 않고 이렇게 와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예쁘다. 평범한 장미 같지 않고 특히 더 일부러 막 9981님을 위해서 수국 그치 장미가 아니랬지. 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수국이 훨씬 더 이쁘네요. 예 아이고 사로 시작하는 얘기 하시지 그랬어요. 사과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이런 거. 행쇼. 0966님 오늘이 로즈데이래요. 남편만 꽃 선물을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제가 하려고 장미 한 송이 사러 갑니다. 스티인도 꽃 받으세요. 와 좋아. 보이는 라디오 보세요. 전 저렇게 딱 한 송이 피어있는 꽃 사진을 저렇게 정말 예쁘게 찍어주셨다. 전부 다 이제 장미 이파리거든요. 녹색과 빨간 장미에 저렇게 보색 대비가 이쁘게 어울릴 수가 있을까. 그럼요 남편만 선물하는 법 아니죠.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로즈데이. 예 다들 행복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장면 남겨주셔서요.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4월과 5월의 장미였습니다. 원래는 원곡은 70년대 후반에 포크송으로 이 보사노바가 소박하게 담긴 노래인데 2002년에 새로운 편곡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장미 들려드렸습니다. 최오경님, 요즘 어딜 봐도 꽃밭 천국이죠. 에이, 진짜 눈이 즐겁죠. 김학종님, 오메, 저는 몰랐네요. 퇴근 후에 한 송이 사가야겠어요. 예, 학종님, 조용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우리는 이미 안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날 때부터. 오늘 5월 14일, 로즈데이. 예. 인디한테 들었지? 막 이렇게 들으려나? 예, 조용히. 예. 이현주님, 꽃의 마음을 다 담았네요. 멋집니다요. 사실 저는 못 받았고, 로즈데이인 거 알지도 못하는 남편인데, 제가 얼른 그냥 뜨개 꽃 만들까요? 오. 와, 남편. 되게 좋은 분과 함께 사신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하긴, 14일마다 이렇게 뭐 기념일이 돌아오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8384님, 로즈데이지만 저는 이젠 꽃은 그냥 내돈내산합니다. 예쁘고 향기로운 작약 한 다발을 사서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찍어보내고 내돈내산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남편이 오 굿잡 이러고 있다. 아 재밌겠다. 진짜 재밌게 알콩달콩 잘 사신다 다들. 우와 내돈내산 하고 했더니 오 나이스 이런 거 내 스타일이야. 개그가. 예. 너무 웃겨. 아 덕분에 보내주신 사진으로 철마다 아 이런 꽃이 나왔구나 저런 꽃이 나왔구나 오 장미보다 수국도 이렇게 이쁘네 이렇게 또 알게 되고 참 제가 아주 복을 받았네요. 아,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 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귀한 사진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1045님 주말까지 너무 덥다는데 진짜요? 부장님이 관악산 등산 가자고 하셔서 벌써 걱정입니다. 하필 근데 솔직히 이번 주 이렇게 더울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마침 또 일요일까지 덥대. 월요일부터 일하러 나갈 때부터 날씨 괜찮아진대요. 어떡해요. 저는 그래도 부장님 가자고 하시면 예! 저도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저는 되게 옆에서 자라야 하거든요. 아이고 조심히 항상 그 저기 탈진 조심하시고요. 수분 꼭 잘 챙기시고 등반 중에 오이 챙겨가세요. 오이 행군 중에 오이만한 거 없습니다. 예. 행군이지 행군. 2412님 아내랑 결혼 3주년 기념일이라 여행가서 깜짝 이벤트를 할 건데 아내가 좋아할까요? 이걸 왜요? 잠깐만 이렇게 여쭤본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 3주년 기념일에 그렇죠 이벤트 하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근데 2주년 때 뭐 했더니 혼났어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벤트를 싫어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나는 기분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약간 그게 안 맞으면 핀잔을 들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겁을 먹고 계시나. 하면 좋아하겠죠. 누구든 이벤트 하면 좋아하죠. 너무 깜짝 놀래키나? 오, 진짜 궁금하네. 밖에서는 다 아, 말해 뭐예요 하세요 하세요 이러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또 정말 엄청 궁금해지네요. 저는 노래 두 곡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와 한희정이 함께한 이화동 그리고 박보람입니다. 해화동.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남겨놓고 갑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룬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으로는 이동량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 구간인데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정체에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비봉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팔탄 분기점부터 비봉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양지터널 내 4차로에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짧게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제트.

문득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 그 향을 따라가 보면 하얀 아카시 꽃이 수줍게 숨어 있습니다. 포근한 바람에 이 아카시 향이 실려오면 아, 5월이구나 했는데 요즘은 아카시 꽃 만나는 일이 퍽 어려워졌죠. 도심 속에서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하얀 꽃송이가 괜히 더 반갑고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꼭 무언가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이 내 옆에 있었던 사실을 또렷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평범한 풍경들 가운데 훗날 내가 그리워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일단 이 눈부신 5월의 풍경부터 마음에 담아둬야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무입니다.

0: 본조비 Living on a Prayer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5월 14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거리의 풍경으로 계절이나 시간을 실감할 때가 많죠. 팝콘처럼 터져있는 벚꽃을 보면서 아 진짜 봄이구나 했던 것처럼 하얀 아가시나 빨간 장미를 보면 아 5월이구나 싶습니다. 바쁜 걸음을 조금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눈에 오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이 또 로즈 데이래요. 예, 마음으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장미 한 송이씩 다 나누어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죠? 예. 아 이제 없는 얘기 안 하려고요 진짜 정말. 자 대신 커피 쿠폰은 준비해 놨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팝 이상우의 트림팝.

Poison, Fallen Angel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536님, 요즘 엄마가 퇴근길에 자꾸 불러내서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요. 요 며칠 스트레스 받는 일 있다고 해서 맥주 친구 해주며 하소연 들어줬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퇴근길에 전화가 옵니다. 딸과 한잔하는 게 낙이 됐다고, 아빠가 술을 못 마시니 재미가 없다고, 술 친구가 딸이라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이만 자중시켜도 될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못해요.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7536님. 예. 엄마는 얼마나 이게 즐거우시겠어요. 이게 삶의 낙으로 지금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몇 번 그냥 하려고 했는데 오 이거 괜찮은데? 재밌는데? 맛집 탐방 딸과 아니 근데 한두 번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리 딸이라도 얘 매번 이렇게 불러내기가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딸 아니 7536님도 사생활이 있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나는 그럼 약속을 비워둬야 되나 시간을 비워둬야 되나 이런 것들도 또 있고 괜히 또 거절하면 엄마 또 섭섭해하시고 예. 근데 이거 자주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자주 하실래나? 그러실 수도 있어. 그러면 7536님은 약속을 못 잡는데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7536님도 뭐 친구도 만나고 예, 뭐 소개팅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7536님한테 이렇게 좀 뭔가 좀 기대고 예, 마음에 있는 얘기도 좀 하시고 예,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울 수도 있겠네요. 예,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걱정 끼쳐 주기 싫어서 예, 좀 짐 될까봐 일부러 뭐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자식들도 그렇고 반대로 친구같이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이 있으실 때나

그럴 때는 또 엄마 나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또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죠. 예. 다이어트 그래 이것도 또 무지 못하지. 엄마랑 만나면 또 예.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아무래도 그 먹는 거를 조금 자제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랑 있으면 이게 좀잘안 되거든요. 예. 7605님, 오늘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더 오래 일해야 할 텐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남편만 믿고 안일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요. 이런저런 핑계 대며 일안 하고 있었거든요. 정신 차리자. 너무 그래도 이렇게 자신을 일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지 마세요. 아니 일을 하고 싶으시면 하시는 거고 괜히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아니 이게 약간 건강한 자극이면 괜찮은데 나를 약간 자책하면서 좀 몰아붙이는 그런 자극이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남편만 뭐 남편만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뭐 개발이라던가 뭐 성장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을 위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일을 하신다면 지금 예, 그런 자극을 받고 시작하시는 건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게 또 경제적인 이유만 100%라면 이거는 조금 약간 아니 뭐 그것도 예, 그렇죠. 예. 가정마다 또 이유가 또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셨어요, 그래서. 7605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규봉 씨가 신청하신 제이 가일스 밴드의 Centerfold 듣고요. Tom Petty and the Heartbreakers, Refugee.

고규봉 씨가 신청하신 JKS 밴드의 Centerfold 그리고 Tom Petty and the Heartbreaker Refuge 들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902님, 이번 3일째 가스가 아직 안 나와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보를 걸었는데 말이죠. 이젠 배고픔도 잊었네요. 기력만 쇠했어요. 내일은 미음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마 수술 전에도 이런 검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 가스가 바로 나와서 바로 먹었거든요. 어, 그렇구나. 아이고, 어떡해요. 배고프셔서. 예. 예.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인이 좀 알 수가 있나요? 그거를? 알 수가 있나? 어떨 때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렇게 인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나탈리 머천트, Break Your Heart.

마이클 볼튼 Love is a Wonderful Thing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478님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우리 아들들도 저렇게 천사 같던 때가 있었는데 생각합니다. 그 천사들은 지금 26, 23세 총각이 되었는데요. 연락이 오기는 커녕 연락을 제때 받지도 않고 나 살아있어요. 주기적으로 생존 문자나 남겨달란 부탁이나 하는 그런 처지가 됐네요. 예쁜 어린이 시절 너무 금방 지나가니까 부모님들은 그때 실컷 즐기고 행복하시길요. 에 천사 같던 때. 예, 아주 어릴 때죠. 예,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3학년 정도? 근데 이제 4학년 올라가고 이제 고학년 되면서부터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사춘기 오기 직전. 예.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요. 갑자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귀염귀염한 이런 게 막 약간 그런 포동포동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뻥 터진 느낌? 그래서 거인이 갑자기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던 뭐가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온 느낌이 들어서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예. 귀여움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아,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 사진을 보면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예, 저는 예,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서 뭐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가끔씩 이제 예전 사진들이 뜨잖아요. 예, 어렸을 때 사진들이 뜨면 와, 야, 이 아이가 이 아이 맞아. 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2478님이 내려놓으셔야죠. 지금 이제 뭐 26, 23 아이고 아직도 어리긴 어리다. 어리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젊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요. 그 시절 또 떠오르면 좀 아련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예 여러가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진짜 그쵸. 2478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고 천사 같은지. 예. 6955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저녁으로 양배추 쌈 세 개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곱창 볶고 있습니다. 곱창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네. 이게 또 단백질 덩어리라고 미안을 하시렵니까? 그러게 처음부터 그냥 곱창을 양배추에 싸서 드시지. 그랬으면은 배고픔이 좀 덜했을 텐데. 아 다이어트는 원푸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 때 먹고 싶으셨던 것들을 줄이시면서 좀 건강식을 좀 많이 늘리시는 게 다이어트의 식이요법의 한 가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다른 음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8934님 오늘은 정말 일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부장되니까 일도 더 많아지고 더 지쳐요. 어른이 돼도 여전히 땡땡이가 지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이 그럼요. 다 그래요. 다 어디 놀러가서 밤하늘 보며 음악이나 크게 듣고 싶네요. 예, 저랑 똑같으시네요. 7666님이 신청하신 라이오넬 리치 헬로우 그리고 웨이 파커 주니어 원사이디드 러브 어페어.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지명 퀴즈입니다. 1990년대 그 시절 서울 강남 일대에는 수입차를 타고 거리를 누비던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렌지족이라고 불렀죠. 당시 그들의 주 출몰 지역이 강남의 압구정동과 이 동네였다고 하던데요. 이 동네는 어디일까요? 힌트. 스카이라이너스 Since I Don't Have You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오렌지족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신사동 헤븐. 아는 것 같은데.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신사동, 2번 신당동, 3번 신림동.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영양약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스카이라이너스 Since I Don't Have You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신사동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 마리오 Let Me Love You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내륙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은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신탄진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 남이분기점에서 청주까지 2, 3차로에서 공사합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안성분기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 천안 3, 4차로에서는 작업하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휴게소에서 덕평까지 1, 2차로 막고 공사하고 용인 진출로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송보라 씨가 신청하신 듀얼리파 레버테이팅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화가 많은 요즘입니다. 카멘 칠 할 수 있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야! 이건 아니죠. 떠나세요. 예. 화로부터 떠나셔서 어딘가에 좀 가셔서 정화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 화가 많을 수 있죠. 예. 자,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0: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아리아나 그란데의 Problem 들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권현진 씨, 나이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공간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네요. 나이에 따른 변화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예,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거죠. 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뭐 막 그런 의식을 많이 안 하잖아요. 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좀 산다 그래야 되나? 예, 그냥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냥 사람들 만나기에 좀 급급하고 그냥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이렇게 보느라 시간이 다 가고 예, 거기에만 그냥 몰두하고 있고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할 시간이 거의 없었죠. 예, 대개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 예. 이제는 그 혼자만의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그래요. 그냥 대부분 그냥 조용한 공간 늘 선호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조용한 데는 또 싫을 때가 있어요. 예.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데는 또 아주 시끌벅적한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서 그냥 나만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느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예. 권현진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570님, 동네 마트가 7월에 문을 닫는답니다.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매일 저녁 발에 불나게 구경 가시는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요. 예, 누가 보면 무료 나눔 받으러 가는 줄 가서 당장 쓸데없는 걸 자꾸 사오세요. 아버지 자중하시옵소서. 예. 다른 마트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잘 됐으면. 근데 네. 잘 되면 보통 이 마트는 또 다른 이렇게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곤 하던데 뭘 그렇게 사오십니까? 근데 쓸데없는 거라고 하시면 뭘 사오시는 거지? 굉장히 애정하신 마트였나 보다. 1024님, 5440님이 신청하신 스티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그리고 로스 로버스 다나 패티 페이지 테네시 월드까지 세 곡 듣죠.

1024-5440님이 신청하신 스티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그리고 로즈 로버스 다나, 패티 페이지 테네시 월트까지 세 곡 들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송자 씨, 우리 둘째를 비롯 그 친구들이 전부 연애를 못하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넷이 집에 놀러 왔었는데 어쩜 그리도 다들 착하게 생겼는지 제 눈에는 참 예쁜 아이들인데 연애 중인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일까요? 저 친구 참 괜찮다 싶은 젊은이를 보면 혼자 속으로 내 아이랑 연결해보게 되네요. 딸들이 저보고 주책이래요. 주책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외모는 다 소용없다고, 안 봐도 된다고 했더니 외모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네. 아직 젊네 젊어. 그리고 그래요. 진짜 외모를 포기할 수 없는, 그죠, 그 우선순위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사람의 어떤 그 진면목, 예, 더 멋있는 부분들이 또 나타나요.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또 나중에 막 이제 친구들이 그래요. 너 우선순위가 외모고 뭐 키 크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었잖아. 근데 나중에 만나보면 이제 그거 그 기준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을 만난 경우도 좀 보게 되고, 그런 거죠. 예. 순수하네요. 순수해. 보니 레이트, I can't make you love me.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이사도라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654님, 저는 복권을 사놓고 나중에 맞춰보는데요. 지갑을 보니까 지급기한 지난 복권이 5장이나 나오더라고요. 순간 오라 당첨된 거였으면 어떡하지 싶고 제발 당첨 아니어라 아니어라 하면서 맞춰봤습니다. 다행히 다 꽝이네요. 1등인데 기한 지나서 못 바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예전에 실제로. 예, 종종 있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외국 사례였던 것 같은데 본인이 복권을 산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등이 당첨이 된 거죠. 근데 그게 한 뭐라 그러더라. 예, 지급기한 하루인가 이틀 후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 기한. 그래서 아마 그 해외 토픽에 나왔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와 그거는 더 끔찍하지 않나요? 이게 아주 오래 지났으면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그냥 그래 뭐 그랬을 수도 있겠. 아 그래도 너무 좀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저한테 생겼으면 진짜 예, 아마 끙끙 앓다가 너무 너무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야 하루 이틀 지난 거면은 어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인데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머릿속이 아득하더라고요. 진짜 나 같았으면 정말 대처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러더라고요. 아, 기대를 안 하신 거죠. 기대를 하셨으면 바로바로 이거를 맞춰보셨을 텐데 기대를 안 하니까 그냥 사서 예, 그냥 어디 그냥 지갑 예 구석에 이렇게

한번 넣어놓고 안 맞춰보신 거죠.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1등인데 기한 지나서 못 바꿨다면, 아유, 예. 2198님, 예, 옷을 사려고 검색하는데, 메신저 친구가 되면 5% 할인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고 친구 신청도 하고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쳤죠. 아니, 그리고서 결제를 하려는데 할인 쿠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하고 이래저래 검색해보고 뭐 이쪽으로 로그인 저쪽으로 로그인 그래도 안 돼서 포기하려던 찰나, 예,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지정 상품만 된다고 써있네요. 예, 농락당한 것 같은 기분. 언짢아요. 속았어. 낚시 쿠폰 나빠요. 예. 그러게 5%면은 좀 해주지. 10% 20%도 아닌데. 예. 저도 이런 적이 있죠.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보통 아울렛 그 섹션도 있거든요. 아울렛 섹션은 이미 할인이 많이 된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울렛 상품 적용 안 됨. 예, 그 작은 글씨를 제가 못 봤던 거죠. 아이고. 사지 말라는 게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198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193님이 신청하신 뉴튼 패밀리 스마일 어게인 그리고 카펜터스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

2193님이 신청하신 뉴튼 패밀리 스마일 어게인 그리고 카펜터스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 들었습니다. 1722님 소개팅이 끝나고 다음에 또 봬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괜히 설레서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톡을 보냈어요. 1분 만에 읽더라고요. 그 후로 3일 동안 괜히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봤습니다. 혹시라도 톡이 오면 바로 답하려고 알림도 켜두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온 답장이 죄송해요. 이제 봤네요.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왜 항상 저는 좋은 분을 만날 사람이지 좋은 분은 아닐까요? 안 읽음 1보다 그 문장이 더 오래 남네요. 그러게요. 아니 다음에 또 뵈요라는 말은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의례적인 얘기인가요? 의례적인 얘기인데 소개팅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 1722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씨가 신청하신 등려군 월량대표 아적심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목요일 밤 끝곡 밀바 다 트로포 템포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살을 만드는 과정 중에 유념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유념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주물을 유에 비빌 념, 말 그대로 찻잎을 손바닥으로 굴리고 비벼서 꼬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찻잎의 세포막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면 나중에 물에도 더 잘 우러나고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는데요. 우리를 아프게 했던 크고 작은 상처들도 시간이 지난 후 되돌아봤을 때 내면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윤종신의 애니로 5월 14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아, 그냥 차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찻잎이 상처를 입어야 더 깊은 맛이 우러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흠도 없고 상처도 없는 인생을 꿈꾸지만 또 그렇게만 인생을 산다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고 왠지 좀 매정한 사람이 될 것만 같지 않나요? 우리의 상처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겨야겠네요. 6121님, 감기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감자튀김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저녁을 해결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은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원래 몸이 좀 아프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과식보다는 간단하게 먹는 게 또 위를 좀 쉬게 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지훈님, 요즘 야근한다고 피곤에 찌들어 살았더니 구내염이 생겼어요. 약 사서 발랐는데 아파서 지옥을 맛봤네요. 아, 그 바르는 양 너무 따갑죠. 예, 이거 정말 불이 나는데요. 그래도 빨리 나을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의 고통 참을 수 있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현

너는 나의 봄이다. 성시경의 노래 성영화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나윤권의 나였으면 이었어요. 목요일 밤 유재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956님, 저 대학교 1학년인데 제 생일을 어떻게 알고 같은 과 남자 동기가 축하한다며 선물을 내미는데 선물 보고 빵 터졌네요. 마른 미역에 빨간 리본을 묶어주면서 수줍게 우리 엄마가 완도에서 직접 농사지어 말린 거야 이러는 거 있죠. 조금 뭐 얼떨떨하긴 했지만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저 기숙사 사는데 이 미역으로 뭘 하죠? 근데 이 남학생 정말 귀엽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4956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말하자면 정성이 들어있는 정성스레 키운 미역이니까 잘 간직해놨다가 본가에 가서 끓여드시죠. 미역이야 이제 말린 거라서 언제든 또 먹어도 괜찮잖아요. 1004님, 저희 집은 컴퓨터가 두 대라 아들 둘이랑 남편이 매번 가위바위보를 해요. 아빠가 좀 양보하면 되는데 자기도 하고 싶다고 어찌나 진심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지 아들 셋 키우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막내는 남편이네요. 근데 많은 아빠들이 잘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랑 게임을 하든 경기를 하든 뭘 하든 이 승부욕들이 다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수영의 그리고 사랑해, 다비치의 두 사랑 들려드릴게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얻는 것이 많을 줄 알았다. 체력, 열정, 머리숱, 피부탄력, 기억력. 하루하루 잃어가는 게 있으면 적어도 재산, 경험, 지혜 같은 것들은 두둑하게 쌓여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나마 이만하면 됐다. 지금도 충분하다. 만족할 만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친구다. 남들과 비교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고로 친구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다 내 친구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역할과 쓸모를 잘 수행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술친구, 여행친구, 수다친구, 운동친구, 고민상담하는 친구, 같이 영화 보는 친구. 심지어 하도 나랑 안 맞고 하는 행동이 얄미워서 내 안에 도끼를 채우게 만들어주는 친구도 있다. 오늘은 친구 보은이를 만났다.

보은이는 내가 한참 집밥에 빠져있던 시절 요리학원에서 처음 알게 됐고 먹는 코드가 잘 통해서 친해졌다. 종종 만나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서로 추천도 해주다가 지금은 마트에 같이 장 보러 가는 친구로 발전했다. 장 보기 전 마트 한 음식점에서 일단 배부터 채우는 것부터 잘 통하는 우리는 마트에 오기 전에 꼼꼼하게 장 볼 목록을 먼저 공유하고 필요한 음식들을 사서 똑같이 반으로 나눈다. 그리고 계산도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딱 반으로 하고 싶은데 내 친구 보은이는 자꾸 나에게 받을 때는 뒤에 숫자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자기가 줄 때는 반올림을 해서 주는 손해보는 계산을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나 어떻다나. 그럼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기에 묵직하게 장을 봐온 뒤에 보은이를 위해 우리 집에 데려와 맛있는 걸 후다닥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보은이와 장 보는 날은 냉장고도 꽉 차고 배도 꽉 차고 마음도 꽉 차는 풍족한 하루가 된다. 가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다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고작 이것뿐인가 싶어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 그래도 그때마다 내 철없는 신세 한탄을 들어줄 친구들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말이다.

아이유의 마음, 381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마음

힘들면 지금 내 옆에 남아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의 큰 보물이자 가장 든든한 자산이죠. 더군다나 뭔가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는 필수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잘 먹고 배불러야 너그러워지거든요. 근데 나한테 딱 필요한 정말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 있다는 건 사연자님도 그 친구들에게 분명 좋은 친구가 돼주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소녀시대요. 단짝.

여자친구의 유리구슬. 앞서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의 단짝이었습니다. 유치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806님, 저희 부부 결혼 20주년입니다. 벌써 20년? 싶지만 대학생 아들을 보면 맞긴 맞네요. 요즘 시아버님 건강 때문에 남편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데 묵묵히 버텨주는 모습이 참 고맙고 짠합니다. 여보 힘내요. 우리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고요. 와, 20주년 저도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든든한 대학생 아들도 이렇게 두시고 진짜 행복하시네요. 시아버님도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3274님, 오늘 하루도 마감하고 퇴근합니다. 가게 오픈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네요. 묵은지 김치찜 배달 매장인데요. 익숙함에 속아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퇴근길에 좋은 음악 잘 들어요. 와, 두 달이요? 그래도 왠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되게 늦게 퇴근하게 되실 텐데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밤 그대를 벗삼아 덜 외롭고 덜 심심하게 일하시죠.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유경희님, 이희숙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모노예요. 파라다이스.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5567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헤어지자 말해요. 박재정의 노래. 엄혜영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마음에 남을 좋은 문장들과 편안한 음악들로 꽉 채운 시간. 오늘의 밑줄 2부에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버나드 박의 하루 종일 부르지. 버나드 박은 2013년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4년 미니 앨범을 통해 정식 데뷔했습니다. 이 노래는 2022년 발매됐고요. 버나드 박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지. 가슴으로 입으로 전해질 멜로디. 끝도 없이 계속해 부르지. 내 안의 희망이 모두에게 닿을 때까지.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한국에서는 2004년에 개봉한 잭 블랙 주연의 영화 스쿨 오브 락. 이 작품은 록밴드에서 활동하다 쫓겨난 듀이 핀이 주인공인데요. 일해서 돈을 벌기 원했던 듀이가 친구 이름을 사칭해 초등학교 대체교사로 출근하고 우연히 음악 시간에 아이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는 학생들과 록밴드를 결성해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락은 만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내주는 쇼를 했잖아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책이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63세라는 나이에 일본 문학계를 뒤흔든 최고령 신인 와카타케 치사코의 에세이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 중 한 구절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어쩌면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처음과 끝에만 허락된 자유로운 시간일지 모른다. 기꺼이 즐겨도 되고 때로는 괴로워해도 된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잊힌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버나드 박의 하루 종일 부르지, 존 박의 Falling, 정승환의 눈사람이었고요. 대사 잊힌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스쿨 오브 락 OST에서 스쿨 오브 락의 스쿨 오브 락, 이현석의 학창시절, 민혜경의 고교생 일기였습니다. 책 잊힌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웃사이더, 강산의 라구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태연의 사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장훈의 노래만 불렀지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아무 날이 아닌데요. 친구한테 이런 문자가 옵니다. 덥다. 뭐해? 이걸로 시원한 커피 한잔해.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연히 가게 된 식당이나 카페에서 뽑기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내가 덜컥 당첨이 됩니다. 갑자기? 이게 웬일이지? 그런 기분이 아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확 바뀔 만한 큰일까진 아니어도요. 우리의 매일매일에 이런 작은 기쁨이 하나씩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나에게 기분이 좋아질 만한 소식이 들려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행복을

0: 라붐의 상상 더하기 오늘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진짜 이럴 때 있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친구가 커피 쿠폰을 보내면서 한잔해 라고 하면 갑자기 싶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걸 알기에 저도 가끔 무심하게 커피를 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오 역시 센스쟁이 뭐 이러면서 단문이 오죠. 그런 단문을 보면 보내서 기분 좋고 또 그런 문자를 받으면 받아서 기분 좋고 또 커피 한잔 하는 그 상대는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서 좋고 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래서 참여했는데 누가 당첨이 된다. 저는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이벤트는 아예 피해갑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내가 당첨이 된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저 이번을 반기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내 사연을 읽어준다고? 나를 불렀어 하실 수 있게 오늘도 아주 발빠르게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라라랜드에서 이렇게 이름이 불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유명자님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2614님 행복한 일 만들고 싶어서 라라랜드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일단 저 먼저 됩니다. 더워요 하시면서 행복한 일을 만들고 싶어서 라라랜드 오셨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2614님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저 이분을 업 시켜줬어요. 그래서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3님 작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사무실에 장미꽃 한 송이씩 돌렸습니다. 어우 좋다. 좋아. 오늘 로즈데이래요. 콩디 고맙다고 커피 얻어 마셨습니다. 어우 주거니 받거니 잘하셨네요. 어메미님 오셨습니다. 콩디 저에게도 행복을 주세요. 그럴까요? 시원한 2시간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혜미님 주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중입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기분 좋아지는 시간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저 올 때 보니까 33도 찍히더라고요. 아 덥습니다. 여름이에요. 점심에는 뭘 맛있는 걸 드셨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2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종류대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권현만님 1등을 기원하며 문자를 보냅니다. 저 1등 맞죠?

하셨는데 꿈을 좀 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등은 7360님이 되겠습니다. 기다렸어 기다렸어, 90년대부터 사랑했어 사랑했어, 돌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I love you born 하시면서 7360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이분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마님에게도 김은 샜지만 제가 시원한 아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2님 마침 시간을 보니 4시 정각, 얼렁 추측해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우리 성철님, 콩디 눈밑이 파르르르 떨려요. 이거 마그네슘 부족이죠? 커피 부족은 아니죠? 하시면서 콩디가 해결해 줄 텐데 차라리 커피 부족이라면 하셨어요. 우리 성철님 눈밑이 바르르르 떨리시나 봐요. 마그네슘 부족 맞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간 뭐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그것도 뭐 아몬드, 호두 이런 거에 많겠죠? 그리고 콩류, 다크초콜릿 좋다. 여기에도 꽤나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른 복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64님이 주셨어요. 콩디, 중랑천 장미축제 내일부터 합니다. 아, 그래요? 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수백만 송이의 장미를 볼 수 있다면서요. 그 버스킹 공연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또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있다고 들었고, 산책하고 사진 찍고 추억 남기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5864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계월님 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찐 여름입니다. 덥죠. 지인과 뒷산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중입니다. 윤시호님, 콩디 여기는 32도예요. 이게 웬일인가요? 한여름이에요. 팥빙수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중인데 장렬하는 태양에 살이 익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이구, 살이 익는 소리가 들려. 지글지글. 점심시간이 끝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컵빙수와 아이스크림을 미친 듯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크크크. 저도 좀 이따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5072님 보내셨습니다. 이건서님에게 일단 사연 소개하기 전부터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시골집 놀러왔다가 복숭아 나무밭에 끌려 나와서 열매들을 솎았습니다. 잘하셨네요. 복숭아 비싼 게 이해가 갑니다. 대학 밭에서 힘들었습니다. 돈 주고 사 먹는 게 100배 낫습니다. 하시면서 이건서님, 일단 해보고 나니까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점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님. 더운 목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한층 더 예쁘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제 이름 불러 주십시오 하시면서 우리 설점식님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김현철의 오랜만에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김현철의 오랜만에 였습니다. 우리 한수진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한수진님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수진님 삐졌어. 우리 홍정아님, 뭐 미영님, 두레님, 소영님 청취자 글들 많이 읽어주시면서 너무 서운하대요. 제가 우리 한수진님을 매번 건너 뛰었나 봅니다. 삐졌어. 서운했어. 우리 한수진님에게 귀엽다 우리 한수진님. 이분에게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푸세요. 그리고 전정현님.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도 라라 유치원. 라라 유치원 출석합니다. 출석했어. 그랬어. 잘 왔어. 이렇게 이분이 적어주신 거예요. 제 말투를 지금 따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번 잘해보자. 전정현님 보내주셨습니다. 9474님이에요. 저는 뭐하고 있냐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뭐하면서 지내실까요? 제가 항상 리드멘트를 하니까 저는 뭐하고 있냐면요. 사랑스러운 이모님 목소리 들으면서 배고파서 건빵 먹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몰래 먹고 있습니다. 몰래 하나씩 꺼내 먹는 이 건빵 맛있겠다. 요즘 건빵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이 많대요. 종류가. 어떤 건빵 드시나? 9474님 보내셨습니다. 몰래 걸리지 말고 야금야금 아주 맛나게 드세요. 목 멜지 모르니까 제가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5님 콩디 저는 지금 일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컵 얼음과 커피가 많이 나갑니다. 하셨어요. 파이팅입니다. 2412님 언니 남자친구 생일이라 여행가서 깜짝 이벤트로 제가 먼저 프로포즈 할 건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떨려요 하셨습니다. 무죠 우리 2412님 이 요즘은 꼭 남자만 프로포즈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멀어졌어요. 여자가 먼저 마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멋지게 보입니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지 말고 아주 이쁘게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412님 보내주셨어요. 아주 러블리하네요. 뿌니 언니 저는 오늘 수박을 개시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달고 맛있었어요. 올 여름 길고 덥다는데 언니도 저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201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1052님 오늘 제법 더운데요. 더워도 입맛은 안 떨어지네요. 점심에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맛있었겠다. 오후 간식으로 붕어 모양 팥 아이스크림 먹었습니다.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크크. 라디오 들으면서 저녁에는 또 뭘 먹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저녁 메뉴는 좀 순한 걸로 좀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박지은님 안녕하세요. 처음 놀러 왔어요. 보이는 라디오라서 더 좋네요.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 집에서 재택근무 중인데 집도 덥네요. 에어컨 청소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에어컨도 못 켰습니다. 해가 지면 좀 나을까요? 땀나요 하셨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선선하니 좋겠죠. 우리 박지은님 오늘 처음 놀러 오셨는데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러멜 마끼아토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님 로즈데이 장미 같은 콩디 보고 위로받아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2793님도 콩디 누나 출석합니다 하셨고 하나하나하나칠님 콩디 방송 시작할 때 로고송 있잖아요. 그거 콩디가 직접 부른 건가요? 목소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안 가르쳐주지. 맞아요.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동우님 콩디 장미꽃 보내드려요. 장미꽃 향이 가득한 제 마음 받아주세요. 이동우님 사진 보내셨구나. 노래 나가는 사이에 어떤 장미꽃을 보내셨는지 제가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데이래요 본디. 부산은 하늘이 맑습니다.
저도 오늘 커피 쿠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물 딸에게 투척 한 잔의 좋아해도 커피의 감동에 취하지 말고 자약꽃에 장미꽃에 취할 준비 되셨을까요? 언니 사랑해요 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이 문자에 담아주셨습니다. 9618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또 받으신 분들 명단은 다시 한번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박혜경 주문을 걸어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한스 밴디의 선생님 사랑해요 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내일이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에요.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 어떤 제자였을까요?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잊지 못할 선생님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선생님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추억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컵빙수, 아우 빠르다 빨러, 컵빙수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내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잊지 못할 선생님의 추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usic is magic. 먼저 한스 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빠질 수 없죠. 그래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조순아님, 저는 고딩 때 사회 선생님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만큼은 무조건 100점을 맞았었어요. 송용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준비해놨습니다. 노래까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0000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조남이 이연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연탄. 아유, 별명이 연탄? 좀 너무하다. 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장우의 청춘 예찬 또 생각나신다 하셨고, 오수미님, 저는 고3 수능을 앞둔 100일 전에 직접 떡 맞춰서 먹으라고 주셨던, 와, 이런 선생님들 계시죠. 그래서 학생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따뜻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오키 국어 선생님 생각납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셨어요. 오수미님 주셨어요. 마르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 류영길 체육 선생님, 너무 잘생겨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8240님 보내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체육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참 인기가 정말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생 선생님들도 진짜 은근히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았었고, 이민영님, 국민학교 시절 첫사랑이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어우, 이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 똑같네요. 이름도 기억납니다. 아우, 기억해야죠. 첫사랑인데. 김진아 선생님, 친정 부모님도 쌤을 아주 잘하신답니다. 시골 학교라 친정 엄마한테 선생님들 점심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하시면서 그때의 추억 한 자락을 또 문자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절미 빙수 맛있겠다. 닉네임이 인절미 빙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서요.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학 시간만 기다렸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쓰시라고 색깔 분필을 학종이로 포장해서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잘 계시죠? 하시면서 학교 다닐 때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쵸? 인절미 빙수님이 문자 주셨고, 그리고 4355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이 김성자 선생님 생각납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과 지독했던 사춘기로 방황하던 저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어머니 같았던 분이셨거든요. 아, 맞아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길라잡이가, 아주 지혜로운 길라잡이가 돼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정상 부모님

가 떨어져 지내던 저에게 매년 생일 때마다 따뜻한 밥과 미역국과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응원 잊지 않고 해주셨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최인선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던 송옥순 선생님, 소극적이던 저를 밝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하나 애정을 주시고 학교 끝나면 발야구를 늘 같이 하셨던 웃음이 많은 이쁜 은사님이에요. 은사님이라는 곳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졸업 때 다 울고불고 대학 때까지 편지하다가 끊겼습니다. 늘 생각나는 선생님 잘 지내시죠? 하시면서 최인선님도 추억의 한 부분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7507님, 중3 때 만났던 안철수 담임선생님. 그 선생님 혼냄으로 여드름도 없어지고 전교 1등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은인 같은 선생님은 당연히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참 많이 매를 들었던 선생님들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사회 선생님이 그렇게 매를 들고 오셨어. 아, 매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교무실에 가면 도대체 저 사회 선생님은 매 종류가 몇 개일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우리 사회 선생님이 급 떠오르네요. 나수정님, 저는 미술 선생님을 진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을 전공까지 했고 지금 저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요. 아... 어릴 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김주원 선생님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미술 선생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나수정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둘이 안에 I'm still loving you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안소리님 주셨어요. 저는 중2 사춘기 때 방황했던 저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셨어요. 김기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친구들과 뵈러 갈 건데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또 얼마나 선생님을 위해서 바리바리 무언가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6350님 어머머머 춤을 너무 잘 추시네요. 왕년에 좀 노셨군요 하셨어요. 맞아요. 아, 왕년에 많이 놀았죠. 2244님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이자 영어 과목 하연보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319님 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선생님의 영향이 학생들에게 참 많이 좌지우지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얘기 지금 들으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그림자 밟지 않는다고 했고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우리 엄마 때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니까. 0319님 콩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허대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방황하던 고3 시절에 항상 잡초 속에 어울려 살면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것을 잊지 말자던 그 분을 말씀하시며 늘 다잡아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데 한 번씩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잊을 수 없겠습니다. 박민경님, 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얼굴 잘생겨 항상 깔끔한 정장에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와 말은 조용히 조용히 그래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뮤지컬 배우 같으셨거든요. 유현석 선생님 보고 싶네요 하셨고. 4925님 0302님 그리고 아까 0000이셨던 분 이장우의 청춘예찬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잊지 못할 선생님의 추억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임자연님 지금 모시고 있는 스승님도 되나요? 어우 암요. 어른들의 태권도장 크로스핏 코치님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빠지면 섭섭하지. 정코, 예코, 중코님 덕분에 재미있고 행복한 크로스핏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짱 되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임자연님 보내주셨어요. 이 크로스핏 하시는구나. 또 선생님들이랑 이 온도, 결이 맞아야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오늘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컵핑수 받으실 분들 10분 뽑아서 저희 이분의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장우의 청춘 예찬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요.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눈물의 취준생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보니 언니. 저는 안양에 사는 애청자예요. 올해 졸업한 취준생이랍니다. 계속 취업을 위한 학원도 다니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미술 전공자라서 포폴도 만들어야 해서 할 게 많은데 요즘 날씨가 놀기 딱 좋아서 그런지 자꾸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그런 사치스런 계획은 취업 후로 미뤄야겠죠? 그게 맞겠죠? 다 잘 될 거라 믿고 싶습니다. 언니가 그렇다고 해주면 더 힘날 것 같아요. 전국의 모든 취준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오늘의 나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 구피의 다 잘될 거야 였습니다. 오늘의 라방은 눈물의 취준생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우, 목소리가 보이스가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은 거죠.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치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예쁘기도 하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김미용님, 여행을 취업 준비 뒤로 미루지 마시고 right now 지금 하십시오. 오히려 취업하면 시간이 없어 더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취업 전에 여행을 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눈물의 취준생님 그런 사치스러운 계획은 취업으로 미뤄야겠죠? 그게 맞겠죠? 라고 몇 번씩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저는 그랬는데 우리 이재숙님 여행이 새로운 출발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설지원님 목소리에 좋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쵸? 원하시는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주연님 취준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 집에도 취준생이 있습니다. 정훈아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지? 힘내 잘 될 거야 하셨습니다. 우리 정훈님 기죽지 마세요. 자존감 또 올리면 되지.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우리 이소영님 우리 딸내미였으면 그냥 점점점점 용돈 두둑히 주고 혼자 여행 한번 보내주고 싶네요. 지칠 때 잠시 쉬어가야죠. 다 잘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인걸요.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이소영님 아주 건강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눈물의 취준생님에게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눈물의 취준생님 마음 가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그것도 좋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나를 끌어당긴다 여행이 그런다면 힐링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무한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무한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기특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봄플리 주제 알려드려야죠. 우리 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우리가 들어간 노래들 많죠.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중간중간에 제가 또 게시판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봤는데 아무래도 내일이 5월 15일이다 보니 정말 색색깔의 이쁜 장미꽃들을 또 한 컷 찍어서 소중하게 보내주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한 분 한 분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레이.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본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우리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플리네요. 우리플리. 제목이나 가사에 우리가 들어간 노래들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리쌍, 장기하와 얼굴들.

통우추님 그리고 이화정님 1233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 듀스의 우리는

학창 시절에 카스트 테이프 되감아서 듣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보니 언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 고마워. 0748님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장현주님 라라랜드 오면 하루하루 우리의 추억이 생겨서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1730님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우리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노래 나갑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네, 오늘 봄풀리 우리 풀리였습니다. 리쌍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듀스의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송설님, 예술이야, 싸이 가사 중에 지금이 우리에게는 꿈이야. 저는 이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김영수님,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바람의 빛깔. 여기에 또 우리 들어가나 보네요. 그리고 태연이 엄마 퇴근합니다. H.O.T.의 우리들의 맹세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 언니 음반 MC할 때 H.O.T. 귀여워했던 게 급 생각났습니다. 1265님. 어우, 엄청 이뻐했죠. 특히 뭐 다 좋아하고 다 귀여워했지만 신화에서는 우리 민우 참 이뻐했고 그리고 H.O.T.에서도 다 이쁘지만 다 좋지만 장우혁 참 예뻐했고 그리고 잭스키스에서 또 우리 제드기 참 예뻐했죠. 육한아삼공님, 우리라는 단어는 친근감을 줍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솔지의 우리가 우리였었던 날들 신청해봐요 하셨습니다. 참 친근감이 엄청 느껴지죠. 우리. 0269님, 전람의 우리요. 이 노래 들으면 지난 추억에 눈물이 나요. 헉, 눈물이 나. 그런 노래들이 있죠. 하나씩은. 5269님, 이제 날씨가 여름 같습니다. 송창식의 우리는 신청해 봅니다. 5776님,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신청합니다. 콩디와 우리는 제법 잘 어울리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3014님, GOD의 우리. 우리라면 이 노래죠. 집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김미선님, 코요태의 우리의 꿈. 김현웅님은 조건 가인,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3348님, 어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네요. 푸른 하늘에 우리 모두 여기에. 광화도에서 조각 작업하면서 뽀네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푸른 하늘에 우리 모두 여기에 마지막 봄풀리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유승님 로즈데이라고요. 붉은 장미 대신에 제가 직접 만든 파란 장미를 보내봅니다. 콩디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이미 제가 사진을 다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우리 신유승님 감사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우리 모두 여기에.

한국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아마도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다. 내가 나를 상처내면서 내 존재를 드러내던 때가 말이다. 내 나이 18 시절, 나는 세상에 화가 참 많은 아이였다. 부모님의 이혼 후 엄마와 단둘이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나는 삐뚤어진 방식으로 내 아픔을 달랬던 것 같다. 아우 아들, 엄마가 오토바이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해. 안 타면 안 돼? 아, 엄마가 뭔 상관이에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니까 신경 끄세요. 아우 가시라고요. 엄마가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걸 알면서도 거칠게 살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며 학교를 자주 빠지곤 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얻어터진 얼굴로 엄마를 울게 한 날도 많았다. 한 번씩 예의상 학교에 가는 날엔 선생님 모두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난다. 아, 참, 왜 이렇게 쳐다보고 난리야, 짜증나게. 아, 이딴 학교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날도 그랬다. 잔뜩 성이 난 채로 학교를 박차고 나서 거리를 걸었다. 새벽까지 싸돌아다니다가 결국 싸움이 났고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애들과 한데 묶여 경찰서로 연행이 됐다. 나는 당연히 엄마가 오실 줄 알았다. 하, 또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려나. 아휴, 머리를 박박 긁던 그때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였다. 당시 우리 반 담임이던 선생님이셨다. 아이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저희 학교 학생이에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책임지고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엄마가 아닌 선생님의 등장에 아, 망했다 싶었다. 그래, 화내면 들이박자 생각하던 그때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더니 나를 근처 해장국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먹자. 잘 먹어야지 사고도 잘 치는 법이야. 너 많이 외롭지? 근데 선생님은 너 포기 안 한다. 어여 먹어. 그 말에 왈칵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때 알았다. 그때 알았다. 나 외로웠구나. 누군가 내 속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날 처음 온몸으로 느꼈다.

그래, 공부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근데 후회 없게 살자. 넘어졌다고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너 밟고 간다. 그거 나 알아. 나 털고 일어나서 너답게 살아. 선생님 덕에 나는 다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졸업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실지. 그 안부가 문득 궁금해진 그런 오후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노래도 너무 좋네요. 오늘 이용준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스스로 저에게 기도했습니다. AI야 한 번만 오늘 들어와줘라. 하지만 AI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야, 선생님이 너무 멋지시네요.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친구를 한 방에 마음을 틀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말머리를 틀 수 있게. 참 멋집니다. 아,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선생님이 용준님을 불러서 졸업 축하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 노래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사람은 꼭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를 믿고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도 한다. 너도 꼭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 선생님 성함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어우, 박준호 선생님 아주 멋있으십니다. 4190님 울지마요 언니 이러면서 저는 우는 중 따라 울었어. 이성호님 콩디 또 터졌어. 안반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반수도 아니고 뭐냐고. 힘내요 콩디 하셨고. 정경화님 어른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참다운 어른이시고 위대하신 선생님이시네요. 황경일님 저희 제자 얘기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어둠의 길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리 가슴이 먹먹한지. 7408님 옆으로 빛나간 남자친구를 붙잡아 주시던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수학여행 비용을 대신 내주시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체구가 든든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

님 덕분이겠죠 하시면서 7408님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김혜림의 있는 그대로, 김장훈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이렇게 두 곡 더 감상하고 오죠.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홍현님 주셨습니다. 고1 아들이 수업 중에 뭘 드셨나 봐요. 벌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유 이놈의 시끼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저 웃지요 하시면서 이홍현님 문자 주셨습니다. 김진영님 콩디 안녕하세요. 2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진영님은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고 여름 같다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금처럼 쉬시면 돼요. 지금처럼. 그러다 보면 충전하고 충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또 움직여 봐야죠. 우리 김진영님을 필요로 하는 그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갈현숙님 남편이 일할 때 매일 틀어놔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제갈현숙님. 그리고 김대현님 우와 언제적 노래가 점점점 옆집에서 잠깐 놀러 왔습니다. 이번 시 반가워요 하시면서 김대현님도 잠깐 놀러와 주셨어요. 그리고 권재일님 이번님 라라랜드 고맙습니다 하셨고 제가 한자를 조금 아는데 이 한자는 약간 잉크가 좀 번지고 너무 작아서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다. 핑계를 대자면 그렇습니다. 고덕희님 며느리 자랑 해주셨고 정병천님 라라랜드의 커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게시판에 적은 지 4개월 됐는데 오 4개월 됐는데 한 번도 커피를 못 받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늘 미안합니다. 우리 정병천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자님 행복은 라라랜드 콩디 목소리에 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745님 오전에 알바하고 초1 아이들 학교 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루가 왜 이렇게 바쁜지요. 바쁘다 바쁘 현대사회 굉장히 힘들다 하셨어요.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쉬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라라랜드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저 이분이 감사하죠. 8745님의 문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사랑이었고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0: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누군가 인생에 길을 하나 내어준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란 존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스승의 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함께 걸어주었던 분들을 떠올려보면 좋은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봉민입니다.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삽입곡이죠. 루루의 To Soar With Love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선생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들이 어느덧 내 삶의 방향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팝스 프리덤이에요. 오늘도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이야기들 떠올려보면서 한 시간 동안 음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지금 생각나는 팝송도 좋고요. 칸촌의 샹송, 보사노바 파두 같은 월드뮤직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뭐로 시작해서 공공으로 끝나는 그대는 잘 듣고 계시다고 반갑게 발자국 꾹 남겨주셨고요. RA로 시작해서 07로 끝나는 그대 손은 들어주셨고 OH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반갑게 인사 주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자니 틸러슨의 True True Happiness, 프랭키 아발론의 노래예요. Why?

자니 틸러슨의 True True Happiness, 프랭키 아발론의 Why 들려드렸습니다. 자넷 잭슨은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팝과 R&B를 대표했던 여성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Pops Today. 1993년 오늘은 자넷 잭슨의 최대 히트곡 That's the Way Love Goes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라 8주간 1위를 지킨 날입니다. 이 곡은 다섯 번째 정규 앨범 자넷의 리드 싱글이었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느긋한 R&B와 힙합 감성이 어우러진 스타일로 그녀의 음악적 변화를 보여준 중요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빌보드 정상에서 무려 8주 연속 1위를 지킨 것은 당시 잭슨 가문 아티스트 가운데서도 가장 긴 연속 1위 기록이었다고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무명이었던 제니퍼 로페즈가 백댄서로 출연을 했다는 사실. 들어볼까요? 자넷 잭슨 That's the Way Love Goes 하고요. 같은 앨범에서 Again 이어드리죠.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팝스 투다이에서는 자넷 잭슨의 노래였어요. That's the way love goes와 again 들어봤습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름으로는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유엔이 1993년 지정한 날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곳은 바로 집이죠. 가정이라는 건 항상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밖에서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집에 들어오면 한없이 편안해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집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따뜻한 음악 세 곡 이어드리죠. 먼저 색소폰 선율만으로도 포근한 집의 풍경을 그려주는 케네지의 Going Home 하고요. 웨스트라이프의 Home, 그리고 존 덴버의 Back Home Again입니다.

기회는 결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닌데 그걸 놓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우리는 좀 더 깊은 눈을 뜨고 그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곱게 따내려야 해. 그게 사는 거야. 아주 작은 행복 하나를 부여잡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줄 너는 아니? 진짜 허망한 건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휩쓸려 가버리는 거라고. 모든 존재는 저마다 슬픈 거야. 그 부피만큼의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 비로소 이 세상을 다시 보는 거라고. 너만 슬픈 게 아니라 아무도 상대방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그것을 닦아내 줄 수는 있어. 우리 생에서 필요한 것은 다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일 뿐이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일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은 날도, 그걸 참기 힘든 날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생에서 필요한 건 다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라는 거. 그런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겠죠.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소설가 공지영님의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중에서 일부분을 소개해드렸고요. 트레이시 채프만의 First Car, Nick Cave and the Bad Seeds의 Into My Arms, 버디의 People Help the People 들려드렸습니다. 칸초네의 명곡 Vagabondo는 이탈리아어로 방랑자라는 뜻을 가진 노래예요. 1970년에 잔니 모란디가 발표했는데요. 자유를 갈망하는 방랑자의 마음을 담고 있어서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하는 곡이에요. 들어보시죠.

잔니 모란디의 바가본도 들어봤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루아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고요. 나와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요. 그래요. 진짜 스승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캐스터라 쿼르텟의 연주로 마이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주말 끼고 1박 2일, 2박 3일 정도 단타로 짧게 여행을 다녀오는 건데요. 그래서 뭐 제대로 쉬어지긴 해? 싶지만 늘 있던 자리에서 살짝 벗어나는 게 그것만으로도 꽤 건강한 자극이 되거든요. 우리 이번 주말엔 아주 가까운 곳이라도 다른 장소로 떠나보는 거 어떨까요? 어쩌면 여행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익숙한 마음에서 잠깐 벗어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연기의 여행이었습니다. 요즘 SNS에서 이런 문구 많이 보이더라고요. 연차 안 쓰고 1박 2일 홍콩 여행, 연차 안 쓰고 제주도 당일치기, 연차 안 쓰고 나 홀로 목포 여행 등등등. 아, 이게 또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여행이 될 수 있나 싶으면서도 의외로 아주 야무지게 놀 수 있더라고요. 저도 연차를 쓰기가 되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매일매일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말을 활용해서 여행을 해본 적이 되게 많아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작년이네요. 아이고 참. 작년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1박 2일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부산을 너무 좋아해요. 부산에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냥 바다도 너무 예쁘고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부산도 은근 맛있는 빵집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진짜 유명한 빵집이 되게 많아요. 어떤 종류가 많냐면요. 크림빵, 크림 베이글 이런 게 부산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최근에 했던 연차 안 쓰고 여행 가는 혼자 여행이었는데 주제가 빵 투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너무 창피한데 제가 가고 싶었던 그 빵집들을 이렇게 빵지 순례라고 하죠. 투어를 해가지고 테이크아웃으로 다 산 거예요. 포장을 해서. 그래서 이거 그냥 먹으면은 나 그래도 방송인인데 한번 먹방을 찍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혼자 방에서 그 숙소 방에서 카메라를 놓고 빵 먹방을 하는 거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빵 먹방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먹는 모습이 되게 추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겠다. 그래서 분명히 난 한번 빵 먹방 찍으러 가자가 목표였는데 그냥 빵 먹은 사람이 됐다. 네, 그게 저의 가장 최근 연차 안 쓰고 1박 2일의 경험입니다. 진짜 참 이상한 짓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장 최근에 했던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연차 안 쓴 여행이 어떤 데가 있나요? 저한테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제가 진짜 주말에 여행 그냥 슉 다녀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전도 하기 때문에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근교 여행도 한번 떠나보고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 떨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많이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출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 미필.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0: 카페페 주문.
9: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0: 카페페 주문.
1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SES 꿈을 모아서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9748님께서는요.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오, 가을에 복학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공부요? 보통 이렇게 복학까지 시간이 남으면은 보통 이제 놀아야 되지 않나요?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못 노셨잖아요, 제대로. 오,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군대에 갔다가 이제 딱 왔다. 그럼 저는 왠지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을 것 같고 최대한 열심히 놀 것 같은데? 좀 노세요, 9748님. 복학하시면은 또 이제 열심히 공부 그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0630님께서는요. 올해 11월 8일 결혼을 앞둔 택배기사입니다. 결혼 허락해준 여자친구 고생 안 시키려고 주간 새벽 배송까지 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지은아 많이 사랑해. 뭐야. 아, 이런 곳이었어요? 아, 따뜻한 곳이었네. 상쾌한 아침. 아유, 또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예. 아,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면 진짜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아, 또 부럽네요. 뭐 할 말이 없네요. 부럽습니다. 예,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이 배송 업무 하시는 분들 많이 듣고 계시죠? 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세요. 일도 좋지만 식사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지은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아우, 정말. 네, 왜 제가 갑자기 신기가 불편해졌는지 모르겠네요. 노래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보아의 밀키웨이 그리고 카라의 허니.

보아의 밀키웨이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카라의 노래 허니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봤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DJ 애칭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상견아침 가족분들께서 창의력이 뛰어나신 덕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겼거든요. 일단 김민수님께서요. 햄토리 닮아서 햄디 좋을 것 같아요. 허디도 좋은데 햄디가 나을 것 같아요. 햄디! 오, 마음에 들어요. 2463님, 별명이 다람쥐라고 들었어요. 다디? 람디? GD?

GD? GD? 다 어색하네요. GD? 좋네요. 제가 G상이란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 설치류상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다람쥐, 쥐, 햄토리, 토끼, 비버 뭐 이런 이빨이 큰 친구들. 0615님 허유원 아나운서님 너무 반가워요. 이제 허디라 불러야 하나요? 엄마랑 허디가 다른 라디오 방송하는 거 잠깐씩 들으면서 너무 아쉬워했었는데 이제 매일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봐요. 감사해요. 허디! 허디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허디 없었던 것 같아요. 허디도 좋은데요? 엄정성님 아니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라는 의미로 원디 어떤가요? 오. 제가 결정을 잘 못하는 성향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햄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햄디 아니면 원디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리 기간을 정해서 한번 정해봅시다, 여러분. 유디도 좋긴 좋아요.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애칭이 있다면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그리고 프라이머리의 오혁이 함께 부른 공들이.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요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위와 1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2위는 트와이스의 치얼업입니다. 치얼업은 미니 2집 타이틀곡으로 전 세계 샤샤샤 열풍을 일으킨 사랑스러운 노래고요. 1위는 글로벌 스타죠. 방탄소년단 BTS의 불타오른 애가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는 몸이 불타오르도록 열심히 사는 청년들의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럼 두 곡 얼른 들려드릴게요. 트와이스의 치얼업,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2위 트와이스의 치얼업, 그리고 1위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들려드렸습니다. 아, 두 노래 다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곡이죠. 치얼업은 사나의 샤샤샤 이거 네, 제가 하니까 사나 같진 않은데요. 어쨌든 너무너무 저도 여잔데도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방탄소년단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정말 엄청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 곡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유명한 곡들, 너무 좋은 곡들 듣고 왔고요. 022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유디, 요즘 천연 윗뿅비, 천연 윗뿅비라고 불리는 레시피 아시나요? 삶은 계란에 올리브 오일과 후추를 살짝 뿌려서 먹는 건데요. 일단 저는 소금빵까지 같이 먹었거든요. 이런 효과가 없으려나? 네. 없죠. 0220님, 그냥 소금빵만 드세요. 아, 근데 맞아요. 저 이거 들었어요. 아, 근데 저는 제 신조가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소금빵도 같이 먹고 싶었으면 소금빵만 먹으면은 사실 칼로리가 소금빵 칼로리만 있는 건데 삶은 계란까지 추가가 되면 플러스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냥 소금빵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건강한 거 잘 안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라디오를 지금 듣고 계신 전문가가 계시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가 더 좋아요? 궁금해요. 뭐 물론 당연히 계란만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노래 듣고 올게요. 마마스건의 This is the day.

0: 마마스건의 This is the day 듣고 오셨고요.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방님께서요. 새벽부터 꽃시장에 왔습니다. 아내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화사한 장미 가득 품고 아내가 일하는 가게로 가려고요. 가끔씩 이런 이벤트를 해줘야 삶이 편하답니다.
1: 우와, 진짜 이거 현실이에요?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아니죠. 지방님이 특별하신 거죠?
1: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와, 근데 진짜 현명하신 게 이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좀 행복하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지만 꽃만으로도 아마 너무너무 더 큰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 아, 전 만약에 상상해보면은 나중에 제 남편이, 미래 남편이 고생한다고 방송국 앞으로 꽃다발을 쫙 들고 오면은, 아, 진짜 그럼 한 달 내내 맛있는 거 먹일 것 같아요. 막 요리해가지고. 우리 지방님, 근데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뜻한 커피 두 잔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 잔 딱 하시고, 아내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너무 부럽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더 스크립트의 Break Even.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크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6: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조지의 바라봐줘요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세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신뢰감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느껴지는 곡을 통해서 오늘 표현들 알아볼게요. 그럼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죠.

첫 번째, 당신은 내가 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두 번째, 당신은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죠. 세 번째, 당신은 항상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요. 미국 출신 아티스트 폴린 조에 파크의 2020년 발매곡 Sunflower이라는 곡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내가 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들린 가사는 You're the light in the morning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침의 빛이에요. You're the light in the morning. You're the breeze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뭐래요? You're the breeze래요. 산들바람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오후의 산들바람이죠. You're the water welling up within me. 자, 이 부분은요. 특히 내 안에서 within me, 내 안에서 well up 이라는 건 물이 차오르다, 눈물이 차오르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welling up 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차오르는 물 같아요. 당신은 내 안에서 차오르는 물 같아요. 아주 좋은 해석이 되겠죠? You're making me new. 당신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죠. You're the roots that go deep, deep down. 당신은 깊이, 깊이 내린 뿌리 같아요. 그러면서 You're the energy I need to grow 라는 부분 들으셨나요? You're the energy, 당신은 에너지예요. I need to grow, 내가 자랄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라는 해석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You're the energy I need to grow, 미션 문장 기억하실 수 있겠죠? You're the mover of my every season. 이번엔 뭐래요? 당신은 내 모든 계절의 the mover이라고 했으니까 움직이는 분이래요. 내 모든 순간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You surround me everywhere I go. 당신은 내가 어딜 가든지 you surround me, 나를 감싸고 있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바로 찾아내셨죠? You're watching over me constantly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constantly 그러면서 You're watching over me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가사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You're watching over me constantly 미션 문장 해결됐죠? You are strengthening my feeble knees. 자, 이 중에 feeble이라는 걸 들으셨는데 F-E-E-B-L-E라는 철자입니다. 허약한, 뭐 약한에 해당하는 단어죠. 나의 연약한 knees, 무릎을 you are strengthening이라고 했으니까 강화시켜주네요. 강하게 해주네요. 라는 뜻입니다. You are fighting for my victory. 당신은 내 승리를 위해 싸우죠. You are fighting for me, I believe. 당신이 나를 위해 싸워준다는 걸 I believe, 나는 믿어요. 네,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항상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요 라는 가사 바로 찾아보세요.

여러 번 들렸잖아요. You're always smiling at me. 당신은 항상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요. You're always smiling at me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보며 미소를 짓죠. Even when I can't breathe. 내가 숨 쉴 수 없을 때조차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요. 내가 힘들 때에도 라고 의역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You're always smiling at me. 항상 나를 향해 미소 짓죠. Even when I can't see. 내가 볼 수 없을 때조차도. You're always smiling at me. 당신은 늘 나를 향해 미소 지어요. You are teaching me how to breathe. 당신은 나에게 how to breathe, 숨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라는 뜻인데 이 breathe라는 게 숨 쉬다가 되겠지만 살아가다, 버티다 이 정도의 뜻으로도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you are teaching me how to breathe, 내가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So I look to you and let it all go. 그래서 나는 look to you, 당신을 바라보며 and let it all go, 모든 걸 잊어버려요. 모든 걸 내려놓아요. 라는 뜻입니다. I look to you and let it go. 이처럼 반복적인 부분도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신뢰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럼 이 곡 함께 감상해 볼게요. Pauline Joy Park의 Sunflower.

0: 그럼 내용 떠올리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You're the energy I need to grow. 맞아요, 이 표현입니다. You're the energy I need to grow. You're the strength that helps me grow. 이처럼도 생각할 수 있겠죠? You're the strength that helps me grow. 두 번째, 당신은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죠. You are watching over me.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constantly. 맞아요. 이 부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You are watching over me constantly. You're always watching over me 라고만 하셔도 괜찮아요. You're always there keeping me safe. 이런 문장도 대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당신은 항상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요. You're always smiling at me. 네, 멜로디도 떠오르시죠? You always look at me with a smile. 이런 상황입니다. You always look at me with a smile. 항상 미소를 머금으면서 나를 바라본다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You're the energy I need to grow. You're the energy I need to grow. You're the energy I need to grow. 두 번째, 당신은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죠. You're watching over me constantly. You are watching over me constantly. You are watching over me constantly. 세 번째, 당신은 항상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요. You're always smiling at me. You're always smiling at me. You're always smiling at me.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뜸칫뜸칫 신나는 댄스 파티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8545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요즘에 저희 이모가 BTS에 빠져서 난리예요. 최애가 정국이라는데 이모 내가 먼저거든 줄 서줄래? 이모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정국의 세븐 들려주세요. 아유 또 먼저가 어딨어요. 나중에 와도 똑같이 아미는 아미죠. 정국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0283님의 신청곡 얼른 들려드릴게요. 정국 세븐.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주하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집 7살 꼬마가 이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춰요. 우웅. 하루 종일 앙탈 챌린지를 한답니다. 우리 아들이지만 너무 귀여워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신청할게요. 아우, 이 앙탈 챌린지 너무너무 귀엽죠. 제 음이 맞았나요? 우웅. 주하늘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굿모닝 메이크업 댄스 3300님. 요즘 날도 딱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저 연애 시작했어요. 보이넥스도어의 I feel good 신청합니다. 아 정말요? 축하드려요 3300님. 아 근데 진짜 이러더라. 연애 시작하면은 다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더라고요. 기분이 날씨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자에서부터 행복이 뚝뚝 흐르는 3300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보이넥스트도어의 I feel good.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앤 베이글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2621님께서요. 허하나 반가워요. 저의 러닝메이트가 되셨군요. 출근 전 3km 러닝하고 있어요. 집 뒷산이에요. 이제 해가 떠오르네요. 남은 시간도 잘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게 3km가 은근 이게 짧아 보이는데 은근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심지어 뒷산이라고 하시면 좀 오르막도 있고 하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요, 2621님 산 등산하고 이렇게 뒷산 오르는 거 사람 너무 없을 때 하면 좀 위험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조심하세요. 아셨죠? 0744님 창원 가음정 장미공원에서 살짝살짝 빠른 걸음으로 운동 중입니다. 운동 초보라서 서서히 몰래 시작한 1인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0744님께서도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와, 이제 장미 필 시기가 왔나요? 너무 예쁘게 노란 장미, 보라색 장미. 와, 여기 어디예요? 와, 창원의 가음정 장미공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완전 만개했는데요? 우와, 나도 가고 싶다. 좋은 데 사시네요, 0744님. 저도 창원 놀러 간 적 있는데 그때는 여기는 못 가봤네요, 아쉽게도. 아무튼 이렇게 좋은 풍경 보면은 운동도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서서히 몰래 시작한 운동 오래오래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풍경도 보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요, 우리 사 가족분들 미라클 운동 이거 사연 보내주시는 거 보면서 나는 언제쯤 미라클 모닝을 해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DJ를 하면서 한 번쯤은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저희 소개해드린 2621님, 0744님 운동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커피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노래 같이 듣고 와요. 알리샤 키스의 No One.

0: 행복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아줌마들 우정싸움은 칼로 물베기.
1: 아휴, 정말. 아이, 이것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2: 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왜 이렇게 짜증이 나셨을까?
1: 야, 이완아, 너 그 김씨 아줌마 딸이랑 친하니?
2: 김씨 아줌마면은 그 엄마랑 수영하면서 친해진 옆동 사는 아줌마 말하는 거지? 그 엄마랑 가끔 저녁마다 산책하는 아줌마.
1: 그래 그래, 그 우리 집에도 자주 오잖아 걔. 아, 키 크고 눈도 커가지고 말이야. 어? 눈도 크고 말이야. 막 입도 흠하고 그냥 쎄 보이는 그 아줌마 그.
2: 아, 김씨 아줌마 알지. 근데 아줌마 딸은 모르겠는데?
1: 응? 그 너랑 같은 회사라고 하던데?
2: 그때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아 몰라, 한 번도 못 봤어.
1: 됐어 됐어, 그 평생 몰라도 돼 거기. 어? 행여나 엄마 때문에 가깝게 지낼 필요도 절대 없어, 알았지?
2: 아 왜, 또 무슨 일인데 김씨 아줌마랑 싸웠어?
1: 말도 마라. 그 참 그 그 옆판데 진짜 내가 그 아줌마랑 다시는 안 볼 거야 진짜. 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지. 어? 아니 사람 그렇게 어 여럿이 있으면 좀 맞춰줄 줄 알고 그래야지. 손치 벗대려 가지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말이야.
2: 아유, 그래서 이렇게 뿌리 나셨구만.
1: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래, 내가 그 분명히 다음 주에 내가 여기 가자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것도 아우 잠깐만 전화 온다. 야
2: 김씨 아줌마다.
1: 응. 하, 여보세요.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알았어. 그래.
2: 뭐래 뭐래 엄마, 미안하대? 엄마한테 사과했어?
1: 뭘 미안해 미안하기는.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반찬통 못 봤니 이거? 큰 거 있었는데.
2: 어 왜? 뭔데 갑자기 반찬통 왜 찾아? 김씨 아줌마 거야?
1: 아이 뭐 간장게장 만들었다고 뭐 받으러 오라고.

0: 하지 뭐니. 아휴 지금 받기도 좀 그런. 아 우리 그 갓김치 갖다 줘야겠다. 그 아줌마가 우리 집 갓김치를 그렇게 좋아해.
1: 아 뭐야 둘이 싸웠다며. 뭐 간장게장으로 이렇게 쉽게 풀릴 거였어?
0: 에이 뭐 우리가 애니멀 싸우긴 싸워. 저 빨리 김치통 가져와 저 빨리.

0: 화사 so cute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요. 아줌마들 우정 싸움은 칼로 물베기였습니다. 아유 또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아침부터.
1: 아, 정말 그냥 아주 짜증나 죽겠어.
0: 아 이거 아주머니 역할을 엄마 역할을 앞으로 자주 해야겠는데. 아 근데 오늘 사연이 진짜 재밌어요. 엄마들끼리 잘 지내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집에 와서 꼭 뭐라 뭐라 해놓고 그럼 만나지 마 이렇게 하면은 또 만나서 잘 놀고 있고 저희 엄마는 그렇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 그 같은 라인에 사는 그 층만 다른 어머니들이 있죠.
0: 네.
2: 아, 또 막 그렇게 막 어제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싸웠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뭘 갖다 주셔. 진짜
0: 그러니까.
2: 사연을 보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0: 네.
2: 저희 어머니도 좀 발이 넓으셔서 두루두루 좀 이렇게 좀 만나는 그룹이 있으신데 그때마다 막 여기서는 막 이런 사람 있고 저기서는 저런 사람 있고 저는 이제 듣다가 터득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걸. 기계적인 리액션만 하면 알아서 저한테 해소하시고 가시더라고요.
0: 아 근데 아 그래요. 해소할 곳이 있어야겠죠.

0: 왜냐면은 뭐 어머니들도 다 사람들인데 그 안에 인간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1: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뭐 철규 씨는 만약에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어머니들처럼 욕하면서라도 같이 붙어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안 보는 편이에요?
1: 저는 안 보죠.
0: 아니, 너무 대쪽 같아 사람이.
1: 저는 네. 뭐 그렇게 제 주변 잘 맞는 사람들하고의 시간도 없어서 못 보내는데 뭐 굳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까지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 있습니까?
0: 근데 사람이 복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면은 나랑 안 맞을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은 나랑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 안 맞는 면 때문에 이 사람 안 본다고 하면은 잘 맞는 면이 좀 아쉬울 수 있지 않아요?
1: 그러니까
0: 그런
1: 저도
0: 적은 없어요?
1: MBTI가 아예 다른 친구가 네. 한 명 있거든요. 네. 만날 때마다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진짜 가끔 보면 돼요. 진짜
0: 좋다.
1: 가끔 보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보면은 좀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텀을 조절하죠.
0: 오늘의 또 다른 지침이네요. 좀 안 맞는 친구가 있으면 거리를 두다. 아예 손절하지 말고.
1: 그러니까
0: 거리를 두자.
1: 우리 둘도 좀 거리를 둘까요?
0: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이영지의 로봇 듣고 다시 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코달라인의 Worth I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최고기온 대전과 전주 31도, 서울은 32도까지 오를 텐데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양산 등으로 벼차단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의성과 안동, 청송을 지나는 고속도로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고창 담양선 장성분기점 일대로도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데요. 충분한 감속 운행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중심으로는 출근길 교통량도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이동량 계속 늘고 있고요. 이후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이후 덕평 부근으로는 약 3km 구간에서 3, 4차로 막고 노면 보수가 한창인데 양지나들목부터 6km 지나기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이 쏠려. 아,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윈터플레이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중에서

0: 당신의 집은 놈 아리사.
1: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 아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윈터플레이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출근길에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처음으로 문자해 보네요. 0894님 반갑습니다. 또 같이 하고 계신 분들 계속 인사 나눌까요? 1862님 방송 타고 싶어서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냅니다. 봉제공장인데요. 6시부터 일하고 있어요. 언니들 힘내라고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영숙 언니, 재숙 언니,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자. 하루 종일 106.1 듣는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방송 타셨어요. 정월수님, 나이 50에 이직해서 회사 다닌 지 벌써 2년이 됐네요. 아침 출근 힘든 길을 위로해 준 경아님 감사드려요. 그렇게 힘든 길에 위로받으셨다는 그 말씀에 제가 오히려 항상 위로받고 힘이 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정월수님. 2951님 출퇴근길이 편도 1시간 반에서 그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출퇴근한 지도 4개월이 넘었네요. 초반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점차 적응이 되나 봐요. 그래도 체력은 젊지가 않아 항상 피곤해요. 이건 젊어도요.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신다는 건데 편도로. 이거는 참 힘든 일이죠. 정말 멀어요. 조금이나마 그 출근길 우아주와 함께 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이선홍님 신청곡이에요. 김현철 연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박희정님, 아들 서희준의 7번째 생일입니다. 이준아 생일 축하해. 늘 건강하고 씩씩하길 바란다.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 언제나 응원해. 김혜진님,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와 남편의 생일은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더라고요. 5월 15일 결혼기념일도 스리슬쩍 지나갈 것 같은데 저라도 축하사연 보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3735님, 큰 올케 언니 고은주님 생신입니다. 제가 막내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큰 올케 언니가 저를 키우다시피 했답니다. 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맏며느리 역할에 시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감사해요. 9241님, 동생 준혁이 결혼을 축하합니다. 연애를 오래 해서 언제 결혼하나 했는데 이제야 하네요. 준혁아 결혼 축하해.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세트 쿠폰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윤순옥님은 옥천 밭에 다녀오셨는데요. 고추가 다 죽어있었대요. 어머, 다시 사다 심고 풀하고 싸우다 왔네요. 농사 정말 힘들어요. 왜 죽었을까요? 비가 많이 와서였을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4897님. 엄마와 안과 다녀왔어요. 둘 다 알러지와 건조증이 심해서 검사하고 약 처방 받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엄마 좋아하는 초밥 사드렸어요. 나름 데이트였답니다. 아이고, 두 분 다 같은 증상으로 병원 가신 건 좀 안타깝지만 동행을 하셔서 한편 다행스럽네요. 이명숙님, 출근하는 딸을 위해 17개월 손녀 봐줍니다. 작은 손을 잡고 있는 아침이 참 따뜻합니다. 아, 꼬물꼬물 그 작고 부드러운 손에 온기가 느껴지네요. 아, 같이 따뜻해지는 아침을 선사해 주셨어요. 윤정희님 신청곡 함께 듣죠. 알렉스의 화분, 이어지는 곡은 심규선의 선인장.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진. 커다란 컵에 얼음도 커피도 가득 들어있다. 커피를 마시면 잠도 잘 못 자는데 쓰다고 생각했던 커피 맛이 왜 갑자기 좋아진 건지. 그래서 부쩍 자주 찾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챙긴다. 최신 유행하는 음악인지 낯선 노래도 많지만 커피를 음미하면서 노래를 감상하다 보면 젊어지는 기분도 들고. 오늘도 즐거운 커피 타임을 가져볼까?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전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에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커피와 음악으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은요, 입맛 취향이 바뀐 경험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민트를 치약을 왜 먹지? 저 그런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은 집에 쌓아놓고 민트 종류별로 쌓아놓고 브랜드마다 쌓아놓고 먹는 정도가 됐거든요. 요즘의 취향 보내주신 5145님에게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은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장수현님이 회사가 너무 바빠서 화가 많이 나는데 화 누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떡하죠?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미 정해져 계세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럼 화가 안 나려면 회사가 안 바빠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 어떡하죠? 이 화도 에너지인지라 저는 다른 형태로 다른 순간에 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에너지는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그게 눌러지는 게 아니라고 보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시더라도 우리 일상한 것에서 이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렇게 즐기시는 것처럼 어느 이렇게 좋아하는 뭐 하나 소소롭게 한 가지라도 아니면 잠시 이렇게 휴식을 취하실 때 짬 날 때 그 휴식의 어떤 정도를 자신이 이렇게 잘 조절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바쁘다고 하시니 그런 시간도 없어요 라고 하시면 이거 어떡하지? 혹시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저는 좀 이렇게 하니까 견뎌집디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리보미님 신청곡 함께 듣죠. 노래 들으면서 그 화 좀 눌러보실까요? 밀크의 Come to me 그리고 송혜진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클레오 굿타임.

7호 사모님이요. 금요일이라 그런지 이런 사연이 눈에 더 띄네요. 직장에서의 번아웃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아, 번아웃. 이 분명히 아주 심하면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은요. 실은 결국 자기가 이겨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극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힘쓰게 되는 오히려 좀 휴식이 필요한데 너무 힘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신적인 탈진 상태인 거잖아요. 번아웃이.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좀 가볍게 하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가벼운 산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좋은 걸 먹는다든가 일상의 습관과 또 내 몸을 지키면서 그런 시기가 지나가기를 버티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혹시 번아웃이 오면 이겨나가시나요? 노래 두 곡 듣죠. 레이 찰스의 Mess Around, 빌리 프레스턴이에요. Nothing from Nothing.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9: 언제나 함께 KBS
10: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김찬화님, 부산에서 늘 애청하지만 육아로 참여는 못합니다. 올 아기 500일 막 지났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크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앞으로도 많은 추억 쌓아가고 싶어요. 축하한다 우리 아들!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이렇게 쑥쑥 크는 걸 나도 축하한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1부 끝곡으로요. 김호중님이 신청하신 박선주와 조규찬의 소중한 너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출근길 교통량으로 곳곳에서 정체 이어집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쪽으로 서행하는데요. 그 사이 방화대교 부근으로는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면서 4차로 통행 어렵고요. 반대쪽 청담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잠실 철교부터 여파받습니다. 강남순환로 금천나들목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하는 부근에서도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인데요. 특히 이 구간 구빗길이라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용인에서 덕평 부근까지 12km 길게 정체입니다. 앞서 덕평 부근으로 이어지던 작업의 영향 남아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입니다. 인기 드라마 사랑의 당신을의 주제가로 큰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이것 같은 그대는 나의 빛.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햇살, 2번 주름살, 3번 망신살.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 같은 그대라고 표현할까요? 1번 햇살, 2번 주름살, 3번 망신살.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 같은 그대라고 표현할까요? 오늘의 정답 1번 햇살입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6055님, 우리 부부 한 달에 한 번 캠핑이 일상이 됐어요. 지난달 캠핑엔 큰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같이 갔거든요. 다 같이 아내 생일 파티도 해주었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야, 캠핑에서 장어를 구워 드셨네요. 자연 속에서 먹는 숯불 장어구이.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장은 생일의 주인공이신 아내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뭔가 그 미스코리아처럼 머리에는 왕관을 쓰시고 그 어깨에 두르는 그 띠에는 해피 버스데이가 적혀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근데 아내분 웃으시는 눈매가 그 활처럼 휘어있다고 표현하죠. 손톱처럼 이렇게 휘어있는 눈웃음이 참 예쁘시네요. 정말 햇살같이 웃으셨는데요. 8393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이어서 들으신 곡은 3551님 신청곡이었어요.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안병숙님, 요즘 들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 못하는 저를 봅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걸까요? 심각한 것 같아서 속상해요. 하셨네요. 저는 제가 이해력이 훅 떨어질 때는 뭐 다른 일로 정신 없을 때하고 피곤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무슨 말이 주변에서 이렇게 막 들려도 정말 귀로 음성이라는 걸 듣고 있다는 것 외에 전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집중력도 력 힘이잖아요. 요즘 에너지가 좀 달리시나? 안병숙님이 평상시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다가 지금 그만큼 또 집중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명숙님 신청곡 들을게요. 이문세의 서로가, 그리고 주영훈과 이혜진의 노래 이어져요. 우리 사랑 이대로.

가지 컨셉을 잡아 고르고 고른 음악 감상하시죠. 우아한 컴필레이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참 스승, 좋은 선생님이 등장하는 드라마, 영화 속 음악 모아서 들어볼까 합니다. 작품 떠올리시면서 또 어린 시절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을 추억하면서 들어보시죠. 첫 곡입니다. 장나라 씨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기간제 교사로 나온 드라마죠. 학교 2013. 이 드라마에서 이종석 씨, 김우빈 씨의 케미도 매력 포인트였죠. 드라마 학교 2013 OST예요.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우아한 컴필레이션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이 등장하는 작품에서 음악 들어보고 있는데요. 최민식 씨가 중학교 관악부 교사로 출연해 아이들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는 감동적인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의 주제가요. 김범수 꽃피는 봄이 오면.

스승의 날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곡이죠. 룰루의 To Sir With Love.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 주제가입니다.

보수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명문여대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자유로운 선생님의 이야기,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은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 들어볼까요? 맨디 무어.

반항심 가득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가르치는 교사로 미셸 파이퍼가 출연했죠. 영화 위험한 아이들 OST로 들어볼게요.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우아한 컴필레이션 스승의 날을 맞아 참 스승이 등장하는 작품들에서 음악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스승들도 다 훌륭하지만 아직 이 선생님이 안 나왔죠? 참 스승의 대명사 키팅 선생님의 가르침이 인상적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듣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중 4악장 환희의 송가 함께 감상하면서 우아한 컴필레이션 마칩니다. 아이들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는 아직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행주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입니다. 앞시간 사고가 났고요. 지금 3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서울요금소 광장부 부근인데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쪽 순산터널 부근 짧게 막히고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더 지나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독립기념관 부근으로는 지금 버스 관련 사고가 있는데요. 13차로 2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일대로 2km 정도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 세상에 시간처럼 상대적인 게 없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1분은 너무나도 지루하지만 출근 준비하면서 화장할 때 1분은 정말 후딱 지나가고요. 아무 재미없는 한 시간은 시계가 멈춘 것 같지만 즐겁거나 아주 바쁠 때 한 시간은 시계바늘이 팽팽 돌아가요. 시간을 붙잡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내내 지루하기만 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을 거예요. 바빠도 좋고 재밌어도 좋으니까 오늘 하루는 막힘없고 답답함 없이 시간이 술술술 잘 지나가면 좋겠고요. 즐거운 노래와 함께 흘러가는 2시간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